0: 8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드립니다. 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건녀보신 환을 소개드린 지 며칠 아이 돼서 우리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못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는 Q10을 드립니다. Q10. Q10 하면은 우리 외국에 갔다 온 분들 특히 우리 자식분들이 뭐 일본에 있어 한국에 있어 미국에 있어 이런 분들 보면은 Q10이란 뭐 알아듣는 분들 많습니다. 기시리는 많이 보내는데 코엔자인 Q10이다 이름은 우리 그 약국에 가면 많이 봤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고 우리말로 말하는 코엔자인 Q10은 폼의 Q10이라고 품의 Q10이라고 또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 우리 지금 우대 활동에서 드리는 Q10 하는 Q10입니다.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품의 Q10에 대해서 오랫동안 소개해드렸습니다. 품의 Q10도 이게 노벨상을 탄 제품입니다. 주로 심장근육 영양제로서 우리 몸에서는 사람이 몸에서는 심장 근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 콩팥, 잇몸, 위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심장이 끊임없이 퉁탁퉁탁 뛰는데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양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Q10 성분이 없게 되면은 특히 25%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본래 25%보다 떨어지면 심장은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Q10은 누구나 내시가 있는 분들 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잘 합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밭 해줘야 됩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는 특별히 다른 데서는 Q10을 팝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아주 필요하다. 심장근육 영양제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내 보신하는 순중약입니다. Q10은 생물제품이고 이래서 섞어서도 되고 섞어 쓰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25가지나 들어간 이 근내 보신하는 좀 그 성분 그 다음에 작용, 효능에 그 다음에 그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의 기본적인 원인 추적하는 원리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건예보신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중에도 건예보신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예보신환은 그 창자부터 아주 다릅니다. 창자가 이게 좋습니다. 우리 무슨 약뿐만 아니라 모든 걸 쌀 때에는 제약공장을 많이 봐야 됩니다. 동화 아교 제약공장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또 1952년도에 이 제약공장이 건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사도 길죠. 그리고 믿을만한 제약공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0: 네, 많은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2: 지금 새약을 소개를 하는데 이게 내 어디 들어볼까? 치매 좋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 시초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배달 받다 좀 써볼까 하네. 그래서 전화드립니다.
1: 써야 됩니다. 특히 네. 50대 후 특히 여자들은 40대 중반부터 이 모든 기능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이 약은 치매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그다음에 또 중풍 심장병 여기에 것은 다 좋고 고가병에도 좋은 약이 돼서 누구나 쓰면 좋습니다.
2: 그럼 오늘 내일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1: 예. 그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내 보시면

0: 하느는 직접적으로 우리 짐의 초기에 쓴다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효과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의 것은 올 정도면 그 전에 이미 많은 병들이 왔다는 거 말합니다. 짐의 것은 올 정도면 이 어떤 병들이 오는가? 쉽게 치매가 오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실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네, 건조보시암 새로 선전하지 어서나 한 열흘 거의 됐네. 이거 뭡니까? 우연히 당뇨병이 고 기능이 계속 없습니다. 개주머니 네. 선생님과 물어보고 그날로 싼데 이제 일주일이 잡습니까? 예. 나쪽에서 오늘까 사흘은 모르게 그거 먹기 좀 좋았을 때가요, 선생님. 예.
0: 먹기 좋습니다. 그 녹달 같은 거 수입이.
2: 예, 녹달 같은 게 있대다.
0: 예. 약이 녹두께서 많지도 않습니다.
2: 예, 우려는 이제 한 열흘 썼는데, 이게 기능력도 좋아지고, 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날까, 정신하고, 내 생애 처음이다. 이렇게, 그 정도서 한 달, 이제 열흘 먹고 조금 이제 정신 맑아진단다. 그러면서, 예, 눈도 밝아지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밥을 좀 이렇게 주물처럼 이렇게 잡수는데 밥을 좀 잡수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렇게 개운해진단다. 열을 잡수는 게 그냥 이렇게
0: 올려줬으면 예, 그렇게 예. 잠을 못 자던 사람들 심지어 수면제를 쓰던 사람들 예. 그 약을 다 뗄 수 있습니다. 보통
2: 예, 떼기 그렇습니다. 이틀 잡수 사흘 만에 먹었는데 그날짜 잠 잤다. 우리 매일 잠 약을 이 약을 먹으시는 게 경계부시 아예 계속 이때 가서 예, 어서 열을 썼는데 이틀 사흘부터 잠 오는 게 잠을 용 잘 잔다면 그래 오케이 나도 그랬어 내 사흘 먹은 게 내 좀 빌는 잠 자러 갔을 때 그래 나도
0: 오늘 잠 3조인 4인 룡골 그 다음에 이 원지 이 수면제 네. 치료에서 중중약으로 된 치료약이 들어간 게 저만의 시중에 없습니다 예, 이 약 다 들어갔습니다
2: 그래서 약대 처음 들어본다 이제 약대 선생님 네. 얘기한 거
0: 예. 그렇죠
2: 그래 오늘 그 전화번호 어공이 그 2597인가
0: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백수환이라든가의 경기감 예, 구멍객이라든가 예. 다 우리 한회사입니다. 예.
2: 아, 한회사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 전화번호는 예. 예, 잘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전화 지금 가지 않을까, 우리?
0: 예, 배달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예, 문제도 있고, 예. 예.
1: 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치매 것은 오기 전에 이미 이런 환자들은 수면 장애래 아주 많이 고생했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어지럽다 귀가 잘 안 들린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가슴이 두근다근 쫓긴 것 같다 허리 다리 아프다 소화해야 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증상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가 건예보신안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건예보시환이 이제 쓴지 한 닷새 된다. 왜냐면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맑아지, 흐리터분하고 혈압도 저리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서 빈생 갔다도, 채소 가질라 갔다도, 예. 먹지 못하고 이럴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래도 네. 사이 이제 예, 닷새를 먹었는데, 예. 그 조금씩 기억력이 돌아서는 것 같으란다. 그리고 어림지 나던 게 얘 말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 얘 좋아질지 내 처음에 내과가 아이사신다. 그래 나도 오늘에 배달 받자 그래.
0: 네. 우대 활동도 있고 하니까 저를 배달 받아 써보십시오. 또 이런 약 성분이 들어간 약이 좀 많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귀가 잘 안 들린다.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심장이 계속 심술몰라 있다. 잡으러매야 한다. 약을 써봐도 그 정말 치료해야 되는 병이죠. 예? 이래서 이 건예보신환은 옛날부터 황제가 쓰던 약으로서 효과가 좀 남다릅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성분을 보면은 홍삼, 그 다음에 이 녹용 이 다 비싸서 일반로 백성들은 썩을 공기를 못했죠. 근데 제약 공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약을 요차하면 약 가격이 훌 올라가서 예. 지금 이게 우리 이전에 소개드리던 약입니다. 텔레비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이 약을 가격을 친다면 900매도도 넘어가.

0: 땀볼 연결합니다.
1: 관계 없습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0: 네.
2: 네. 안녕하세요. 저도 건네보신 팔을 지금 먹고 있는데, 야, 팔이 네.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어제 저녁에 잠을 많이 못 자고, 귀에서 소리 나지. 어,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뭔가, 의사를 도수를 달아야 될, 그래서 이, 단약을 그렇게 먹어도 아이들이 이약 먹고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어, 기억력이 없어서 그저만에 어디 밭에 나갈 때는 문 차고도 열쇠를 집에다 놔두고 몇 번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장소에 가서 무거운 싸고는 그것도 다 뭐 거두합니다. 무거운 거 아니가지고. 야, 그래 얼마나 엄중한가 보지. 그래서 내 선생님 방송 들어보고 이야기 요, 그게 성분을 보니까 나 요 홍삼이다 그랬어요.
1: 성분이 이만하에 좀 약이 없습니다.
2: 그래, 성분이 네. 용서하고만 그랬네. 네. 이런, 이약책을 보기도 하지. 그러니까, 여기 성분이 좀 내 몸이 딱 맞는 것 같아서, 뭐, 선택이 뭐, 아니라 요즘은 이거 먹은 지 한 대 세야 된다. 그리고 네. 요즘은, 이, 어, 이런 기억력이 좋아지지. 이 귀에서
1: 힘이 나는 것도. 네, 예. 힘이 나고.
2: 예, 글쎄 말이 기나가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 있을 때 좀 더 싸서 먹자. 그런
1: 네. 생각이 아주. 그렇게 예. 하십시오. 우대도 좋습니다.
2: 그래서 예. 우대 영사 듣고 봐요.
1: 예.
2: 예, 더 싸서 먹겠어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성분 소개드립시다. 일단 우리 홍삼 하면은 인삼처럼 그렇게 막 혈압이 올라가고 열을 통하고 이러는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이래서 물론 홍삼도 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 쓰는 게 맞지만 우리 건네보신하는 열이 안 나게끔 또 음양 양기 음기를 도와주는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삼은 오장육부를 다 치료하는 약이가 홍삼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어제 이 건네고시한 배달 받아왔습니다.
1: 네.
2: 근데 이 우리 친구 신랑이 이 전염성 비대에 있으면서도 소변 기용 힘들다 생각.
1: 네.
2: 이 화장실에 가면 한참 기다려가야 되고.
1: 네.
2: 그래서 어제 이 신장에 붙이면서 자꾸만 이 속이 답답하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1: 네.
2: 내 누가 집에 있는데 이 건네보시한 설명서를 보되 어디 주생이가 문이라고서 좀 자기네들 써봤으면 좋겠다.
1: 신자에 붙인다는 게 이게 심혈문란이 있고 그 다음에 간열이 올림일 때는 이래 신자에 붙인다. 심혈문란이라고 하죠. 예. 이럴 때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산조인이 들어가고 룡골, 룡이란 룡, 뼈라는 뼈, 이 룡골이가 또 우리 그 신경 조절에서 제일 좋은 약재입니다. 이러고 또 음양 평형을 잡아줘서 간열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 백출이라매, 그 다음에 이 구변이라매, 산수유라매 다 좋은 약재들입니다. 이걸 쓰면 효과 봅니다.
2: 효과 보죠. 이게 좀, 네. 좀, 때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1: 네?
2: 전염성, 남자들이 소변이나 아이가 전염성 비대에 왔답니다.
1: 거기는 먼저 좋습니다. 이거는 불순하는 약이기 때문에 콩팥이 모든 문제, 신염, 신우신염, 여독증 환자들 훨씬 효과 봅니다. 콩팥이 먼저 효과 봅니다.
2: 예, 예. 그러면 오늘 예.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설명 주시죠.
1: 오장육부에 다 좋은 약이가 홍삼이고, 그 다음에 제일, 전형적인 효과를 말하자면, 칼신이즈 합니다. 칼신이란 게 뭡니까? 마음이 기뻐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중의학에는 신농번초경이란 게 있습니다. 신농번초경, 뭐, 번초강목, 이런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신농번초경이라는 게 제일 처음으로 나온 이 중의학 책입니다. 여기에 똑똑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홍삼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익지, 지력에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칼신이즈라는 게 이런 약이가 몇천 가지 중약제에도 크게 없습니다. 이런 약을 써야만이 내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데 쫓겨온 것 같고 나만 빼놓고 다 먹는 것 같고 나만 빼놓고 더 눈에 더 좋은 것 같은 것 같고 항상 마음이 그런 좀 이 평온하지 못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땀 뽑는 계랍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예. 예. 나는 여러 가지 몸이 많아서 있거든요. 벌써 나는 쌌습니다. 그런데 민기 깡구복에도 이미 전에부터 먹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먹는지 잘 몰라요.
1: 이 식후 식전으로 나눠 잡수면 된다. 이 약은 식전에 잡수 거예. 한반 시간 전에 잡수 거예. 다른 약은 식후에 잡수 거예. 이러면 돼.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그리고 이 홍삼이 사포닌 성분은 그냥 인삼보다 더 농축돼 있고 안전하고 불량 이런 성분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쉽게 놀라는 데 좋습니다. 우리 심장이 약한 사람들 보면 쉽게 놀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약이 없습니다. 뭐 자기 집 문을 열어도 열고 들어와도 놀라고 자기 전화벨 소리에도 놀라고 누구 역할에서 불러도 놀라고 이런 사람들 이게 홍삼이 사포닌 효과입니다. 이걸 쓰면은 효과가 그렇게 잘 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로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이 부작용을 없이기 위해서 25가지나 들어간 약이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쓰십시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5월의 꽃으로 시작해봅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처럼 향기롭고 싱그러운가요? 이어서 배소윤 작사, 김미란 작곡의 그대는 봄입니다 보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이 더욱 아름답게 더욱 번창하게 변화하길 바라면서 듀오 운종 작사 황기욱 작곡의 내 사랑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여성 사인창으로 들어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 우리 연변이 더욱 아름답고 희망의 봄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최관석 작사 최동혁 작곡의

추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 훗날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죠.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미소로 끝내면 그 하루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소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200일 동안 한 반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400날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16세트부터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릴까나 2년 넘어 잡술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다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의 자문

하시고 2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오늘의 딱 결제하겠다. 예, 이런 분들은 10세트부터 사는 분들부터 예, 우리 요리수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16세트에는 침구가 따라갑니다. 12번 따라가는 게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지에서 침 맞기 바쁘다. 예, 이런 분들 침 안 맞는 대신에 또 10곽을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이런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또 반복적으로 이 전염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특히 뭐 제풍이라 맞댔거나 또 우리 그 뇨실금이라 점점 더 심해지거나 또 요추간판 탈출 그리고 이런 걸 인해서 아랫다리가 매이 귀엽다. 예, 이런 분들 점점 당황 상태에 간다. 예, 그리고 또 무릎 관절이 영 아파난다. 예,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예방상 우리 다 장례통하고 청림미로방은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알츠하이머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우리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이름 많습니다. 뭐 뇌경색, 창시식 노화증, 도파식 노화증, 뭐 뇌출혈,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젠둥런, 특히 우리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 또 파킨슨 증상에 로네성 치매, 뭐 중풍,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름 많이 달았죠. 예. 기실은 우리 중에서는 복잡한 것 간단하게 놓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적으로 머리에 장기적으로 비공급이 아이돼가지고서 예, 거기 비공급이 아이되는 그 위치가 대량적으로 막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막힌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느 곳에서 막힌 데 따라서 이름을 다 달아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 각도에서는 꼭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서 비공급이 안 되는가?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란 건 도대체 무슨 작용하는가? 중의에서 항상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혈압이 맨안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내가 평상시에 다른 때보다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됐고 특히 막 이렇게 집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특별히 긴장해야 하거나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면 사람 대뇌에서는 더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많은 피 수여되는데 심장에서는 또 그만한 피를 공급 못하고 이럴 때면 사람이 인차 무슨 신호를 주는가 하면 위급한 신호를 준다 그 뜻입니다. 어제 그런가? 머리에 비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병행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절로 다 초라한 거 다 합니다.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을 때는 꼭 다쳐 이런 새로운 혈관 만들어내서 그것이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꼭 병행합니다. 음양을 병행해 준다 그 뜻입니다. 오장육부도 그렇습니다.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할 때 그 장기 그 공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장기들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서 그 장기가 약한 건 메꿔준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인데 제가 자꾸 그 가서 학습하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인데 온 환자가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뇌독증 진단 받았습니다. 곰팡이가 어디서는 쇠지어 왔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투석해야 된다 했는데 이분은 딱 투석 안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투석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어제 그런가? 이 투석이란 건 기실은 곰팡이 방면에 뭐 피를 씻어낸다 이랬는데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중의 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하고 심장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부석시혜랍니다. 부석시혜란 게 뭡니까? 심장은 우리 중의에서는 황제에 속하는 겁니다. 황제는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꼭 주위에 이런 부하들이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0: 황제가 영향받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는 항상 부受邪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곰파치에서 비록 피를 깨끗하게 씻어냈지만 심장을 너무 세게 영향을 준다고 뜻입니다. 저래 뭐 심장이 턱 멎어버리는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곰파치는 그 뇌독증이 와도 곰파치는 자기 공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만한 그 곰파치 가지고 설득이 계속 피를 씻어냈습니다. 깨거나 이럴 때일수록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휴식해야 된다. 무슨 것 같은가 하면 우리 자꾸 보약제를 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뭣도 모르고 무슨 뭐 곰팥이 허하다 하면 무슨 막 대량적을 하고 뭐 음이 허하다 하면 음 보충해주냐고 대량적을 먹고 양이 허하다 하면 양을 보충해주냐고 대량적을 먹고 그리고 뭐 비타민 모자라다 비타민 보충하고 단백질 모자라 단백질 보충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실은 어제 그런가 사람이 허해진다면 오장육부는 다 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공능도 좀 더 못해집니다. 못해진다고 자꾸 보충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 많이 끼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이 더 허해진다 그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알츠하이머증도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증이란 거는 머리에 피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첫감 시작은 불쇠로 혈압이 계속 났다가 원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연세 들면서 언젠가는 불쇠로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면 이미 우선 대뇌에 장기적으로 피공급이 안 됐는데 우선 마지막에 위급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면 사람 관할해야 합니다. 모든 혈관을 촥 쫄아 놓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곰팥이 위에 선상시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서 선상시엔에다 신호를 딱 준다 할 때는 선상시엔 그 격소를 분비합니다. 격소 무슨 작용인가? 혈관 긴장 소지요. 혈관 쫄아지게 하게 되면 예,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2: 저는 예, 혈배강 좀 써본 환자입니다.
0: 네, 예.
2: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조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 하무에 머리가 아픕니다.
0: 네.
2: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예.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2: 예. 예. 그래서 숨이 차고, 밤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잠은 열어놓고, 예. 통풍시켜야 됩니다.
0: 네.
2: 낮에는 소변적인데, 밤맛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나두니까 그리고 설사도 하루에 10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네.
2: 그리고 발이 붓긴다 하면 신이 맞지 않아서 스케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0: 네.
2: 기억력도 너무 낮아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 됐습니다.
0: 네. 심하네.
2: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저 풍수빵 같이 먹고 예.
0: 네.
2: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맛도 돌아오고 예. 맥이 납니다.
0: 네.
2: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아마 많이 무졌습니다.
0: 네.
2: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잠도 잘 자고 다리 붓긴 것도 내려서 이젠 신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네.
2: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0: 네.
2: 그래 듣자니까 또 요새 혈배강도 뭐 값이 오른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좀 10시트쯤 살려고 하는지 되겠습니까?
0: 무대 활동도 또 크게 하기 때문에 예, 예.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고 예.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은 또 10곽을 뭐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예.
2: 예.
0: 예. 그러니까 뭐 아예 오른 거 한 가지 돌이죠.
2: 예. 예. 예.
0: 그래서
2: 예. 예.
0: 거기다 또 장례통 청임일화방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인 거는 288-0018번 지금 빨리 전화 예약하세요.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굉장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0: 저도 이 약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선생님 시각자가 닿습니다.
1: 어, 예.
0: 아바이는 부스방이 저희 그런 뭡니까 저희 파실성이 그랬는데 지금 그 약 먹었는데 지금 많이 낫고요.
1: 네.
0: 침대에 스물 몇 번 맞았습니다.
1: 어.
0: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하니까 어찌나 빨리 낫는지.
1: 네.
0: 나중에 그렇게 저기 심혈도 높고 심률도 높고 무슨 저기 혈지도 높고 90만은 항상 그런 말이 여가서는 이것도 알아야 되겠는데.
1: 예, 공농 수치에다 명백하게 심들이 고르지 못한 거 치료해준다고 딱 썼고,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0: 그래요, 예, 눈도 잘 보고, 밥도 잘 먹고, 아, 여러 가지를 어찌 좋은지.
1: 네. 예.
0: 눈도 좋으니까, 예. 우리 둘 다 이번에 또 훈화할 때 더 참가해서 더 싸서, 예. 좀 그런, 뭐니까,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1: 네.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4세트입니다. 예, 24세트를 더 드리고 또 침도 12번 놔주고, 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열곽도 더 드립니다. 예.
0: 영 좋구나.
1: 예예. 예.
0: 그러니까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네.
0: 예.
1: 네.
0: 예, 그래 저기 선생님.
1: 예.
0: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0: 네, 앞으로도
1: 예.
0: 선생님과 무슨 모를 거 있으면 다 그것도 선생님 때문에 하고 선생님과 알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구분기를 걸지 않고. 예. 지금 그런 데 찾아와 치료하는 분들은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치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막 어떤 질병 점점 더 심해서 가지고 서리 그래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래고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화번호 2880018번 요 전화 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0: 예, 예, 압니다.
1: 예, 예.
0: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네, 그 지금 12번 그렇게 지문 받은 다음에
1: 네.
3: 지금 효과가 많이 나가지고
1: 예.
3: 그다음에는 먹는 식사도 괜찮고 잠도 괜찮고
1: 예예. 예.
3: 그리고 이 가래하고 이 기침도 좀 안 납니다.
1: 예.
3: 예. 그 한 27번 더 맞자고요.
1: 네, 예. 예. 그래서 저번에 참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어머님이 중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선 지금 많이 원래 급성적인 이런 질병에서 많이 해탈되고 원래 예. 이렇게 두부서 막 숨이 차고 기침 세게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24번 더 맞느라면 대단히 좋아질 겁니다. 예. 예.
3: 예.
1: 예.
3: 그리고 약도 계속 그래 드시고
1: 그렇죠. 예.
3: 예.
1: 예. 예.
3: 그래요. 다른 거는 지금 현사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1: 예.
3: 얼굴이 지금 막아지고
1: 아 예.
3: 예. 그래요. 지금 무슨 기침도 높고 간에도 지금 없어요.
1: 맞습니다. 예.
3: 네. 그래 이제 조금 더 맞으려고.
1: 네. 예. 예. 예, 예. 예.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3: 예.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3: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머리에 극도로 피 공급이 안 될 때, 그래서 지금 예, 그 관념상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혈압이 많은 분들이 관념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혈압이 낮으면 좋은가 합니다. 사실은 저혈압이 더 무섭습니다. 저혈압이란 거는 예,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줄 이런 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꼭 거기 공급이 안 되는 그 위치에 뇌세포가 대량적으로 죽어나갑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저는 뇌 경색도 있고 심하고 뇌 위축도 있어서 기억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1: 네.
4: 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사서는 두고도 오고 어떨 때는 물건을 잊어버려서 또 두고는 물건 파는 부위에 갔다가 달려와서 차점까지 와서 두고 가고 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공공버스에 앉으면 집 근처에서 내린다는 게 다른 곳에 가서 내려서는 기부도 찾기 영 힘들었습니다.
1: 네.

0: 몇 년 동안 머리에 대한 탐약을 내고 저는 다 써봐도 낫지 않고 머리는 점점 더하고 맥도 없고 우울증이 심하고 예. 심장기 아이도 없고 밤에 잠이 아이 왔습니다.
1: 네.
0: 머리에 대한 약을 아무리 써도 잘 낫지 않던 게 예. 혹시 맹풍이 와서 예. 입과 눈이 비뚤어지고 해서 예. 온 데 다니면서 치료해도 낫지 않고 좋은 치료까지 내 보름 동안 했습니다.
1: 네.
0: 그래 입과 눈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 혈배강 쓰고 선생님 처음 찾아가서 진맥도 하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 혈마다 딱딱하게 찾아 친구를 하고 진맥도 하고 했는데 입과 눈이 인천 돌아왔습니다.
1: 아 좋아졌지.
0: 예예. 예. 네, 처음에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그 내 눈이랑 입이랑 보고서는 조금 놀라하지 않고 뭐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 선생님은 처음 찾아갔을 때 환자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환자마다 이 효과를 선생님 친구란 게 효과 좋다고, 선생님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 하고, 선생님처럼 친구 잘 하시는 분은 전 연변에서 없다면서 모두 칭찬합니다.
1: 우리한테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환자분들이 점점 좋아질까나 예. 서로 환자분끼리 웃고 떠들고 예, 예. 서로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고 예? 엄청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린 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할까나 예? 환자분들이 너무 호강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예.
0: 환자마다 예요. 예. 모두 어째 그렇게 모두
1: 심정이
0: 모두 좋아하고
1: 예, 낯을 간 좋아하는 거죠.
0: 예, 예. 우선 처음 만나도 우선 해보도 반갑하고 이랬기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이 약을 쓰니까 내 정신도 나고 활동도 다 다닙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약 쓴다는 것도 얼굴 색이 많이 희어지고, 예, 손등이 많이 맑아지고, 반들반들하고, 검은 밤에 손등에도 많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강의해줘서 건강 찾아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난 혈액병에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어젯밤에 그전에는 이 사람이 어제 소화 어제 가지고 소화 어제 그렇게 아이 되더란 말인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위 나빠서 그런가 하고 예. 위 나빠서 그럴 땐또 사진 꾸이 땐 괜찮고 그리고 또 이선이 좀 그러니까 강공 이제가 조금 뭐 아이소 때도 있어가지고 깨고 래서 그런가 하고 깨고서 그래서 이 아저야 뭐도 얘긴 다음에 들도 맥이 없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 제가 예. 확실히 맥이 나는 게 알고 예. 사람이 정신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또 이 좀 뭐니까 좀 수면증도 있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예예 그러니까 이 밤에 자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튿날이 뭐 그다음에 사람 기운 잘하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심하거나 우울증처럼 이렇게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이 경력도 점점 이상하더라고. 이 좀 어쩔 방법이 없던 게 이안 먹은 다음부터 이런 게 개선돼가지고 예. 지금은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 그 이자 그 뭔가 저 선생님 그 저 친구로 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런 데로 친구로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1: 네.
3: 그 결합에 하니까 예. 더 좋아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3: 예예예, 소화도 잘 되고 예, 옛날 지금 밥도 이렇게 잘 먹고 이래요. 근데 옛날 이제 저 뭐니까 어느 게니까 관심 갖고 같이 먹고 하니까
1: 관심 갖고 같이
3: 예예, 그러니까 예. 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요즘 뭐 이렇게 좋냐고 좀 이렇게 좋아질 때 그래서 좀 안개를 꾸준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좋지. 숨을 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우리 혈배강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잠 잘 못 자거나 또 우울증 증세가 오거나 예, 원래 또 가해 문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중의각도에서 몽땅이 간경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데 우리 혈배강 좋은 점은 뭔가 간 도와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 병지 득세 병지가 특별하게 간을 보호해주고 간 도와서 배도 독소를 배출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데 우리 서약을 장기적으로 달고 있는 분들이 이 간 안에 서약 독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약이라는 게 한 번씩 먹게 되면 이 간 안에서 그 독소가 25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0: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이 이 혈배강이가 딱 심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을 도와주면서 심장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다음 전주청포도는 간 도와주면서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게고 그다음 또 비타민 A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지청피간 이거는 우리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농번 조징에 쓴 건 뭐인가? 간병을 치료하자면 예, 간경화암 치료하자면 무조건 약 처방에 바이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바이설과 예, 이 혈액 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이 정맥의 혈제랑 녹이는 작용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그 외에도 울금, 오미자, 단삼 이 몽땅 간 도와주는 겁니다. 예.
1: 그치, 다 좋은 약입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0: 네.
1: 그 모임과 이렇게
0: 소화될
1: 때 이렇게
0: 그
1: 모임과 쓰려고 합니다.
0: 그렇죠. 좋죠. 네. 네. 네.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항상 우리 사람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해서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자면 머리를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7층 꼭대기까지 그 난치물이 올라가자면 암벽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죠. 그게가 혈압입니다. 예. 그래서 혈압을 무작정 자꾸 낮춰주는 작업을 해주면 아이 됩니다. 예. 그런데 혈압을 또 자꾸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점은 어디에 생기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혈관의 탄력이 아주 좋게 되면 예. 혈압이 높을 때 혈관이 쉽게 터지죠. 그러면 혈관이 어떨 때 탄력이 아주 되는가? 특히 우리 평상시에 소약을 쓰기 쓴 사람들 아스피린도 그렇고 아스피린은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혈관벽을 얇아지게 합니다. 쉽게 터지게 한다고 뜻입니다. 곤풍선처럼. 그리고 우리 혈압약 본신은 혈관을 자꾸 확장합니다. 매일마다 소약에 대한 혈압약을 쓰게 되면 매일마다 혈관을 확장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고무줄 자꾸 늘어놓는다 이래 생각해라 말입니다. 그러면 고무줄도 탄력이 있는데 자꾸 늘어놓게 되면 고무줄이 쉽게 끊어진다고 뜻이죠. 이래서 자꾸 이제 줄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쓰는 분들을 보게 되면 쓰는 과정에서 혈압이 양백 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다가는 자연적으로 쑥 내려옵니다. 어제 그런가? 혈관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쑥 내려오는 거는 혈관의 탄력이 좋아서 또 원래 혈압을 벗어나고 그러면서 심장이 양기를 찾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혈압이 배를 아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혈배강은 몽땅 천연약자를 가지고 했고 700여 명 박사들이 이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낸 그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전문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드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급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우리 약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환자분들마다 혈압약을 10년, 20년 달고 있는 분들 당날부터 혈압약 끊고 우리 이 혈배강 가족을 혈압 조절하면서 그 다음부터 혈압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증 제가 말씀드리다 말한데 이것이가 머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에 피 공급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심장이 좋아야 되죠. 심장이 한번 탁 뛸 때면 내가 심장의 맥이 좋아가지고서 머리에 각 곳에까지 피를 다 공급해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게 되면 사람 자연적으로 새로운 혈관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예, 류풍습소 환자분들한테서 우리가 그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류풍습성 환자들이 그 관절이 혈액 공급해야 될까나 다른 관절 다른 이런 혈관을 만들어내서 혈액 공급을 해줄까나 점차적으로 자꾸 이 관절이 붓기는 증세 나타나죠. 그 붓긴 게 몽땅 새로운 혈관입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리 림상에서 뭐라는가 이거 血管异랍니다. 血管异란 게 불정상적인 혈관이라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만 하시 100%를 피 공급해주는가 50%를 피 공급해주는가 30%를 피 공급해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피 공급이 아예 되는 데는 몽땅 그 막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세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신경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자면 일단 우리 혈배강 써서 심장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이런 처방 보게 되면 우리 그 스통 쇄관 예, 그 울금이라든가 그다음

0: 삼칠, 또 단삼, 치설 이런 약재들은 혈관 탄력 도와주고 미세순환 잘 되게 해주는 자지청피관, 비타민 E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신경 회복 다섯 가지 뿌리를 된 중약재 치설, 황계, 또 당삼, 단삼, 또 하소 예, 이런 약재들은 몽땅 신경 수복에 좋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 기능을 회복해주는 기초를 잘 닦아주는 육색등지 오미자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적을 해결해주는 이런 혈배강이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그때 제 부모가 갑작스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할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계획은 아버가 대신 통행하기로 결정됐다. 새벽 일찍 아버와 배채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세 사람은 짐을 가득 메고 어렵게 서해북 역으로 향했다. 좁은 길을 헤매며 짐을 옮기는 여정은 쉽지 않았고 세 사람은 모두 지친 모습으로 기차역에 도착했다. 겨우 자리에 앉자마자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전날 밤 아보의 어머니는 아보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어머니는 할머니께서 꼭 세 사람의 기차표를 직접 내려고 하실 테니 길에서 먹고 쓸 물품은 아보가 똑똑하게 사서 모두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당부했다. 아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기차 안으로 들어선 배체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보였다. 배체는 기차를 타는 기분도 좋았지만 평소에 타고 싶어 했던 배도 꼭 타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배체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배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세 사람은 기차에서 내렸다. 할머니는 근처에서 발로 젓는 배를 불러 고향인 평사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아버가 먼저 선창에 발을 들여놓았다. 배는 출발했다. 세 사람은 모두 조용히 앉아있었다. 배는 강물에서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한다.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가볍게 흘러가고 오직 노를 젓는 소리만 고요한 강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 세 사람은 배에서 내렸다. 때마침 농민들이 하루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버는 농민에게 이곳에 여관이나 숙소 같은 곳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농민은 시골에 어디 여관이 있겠냐고 웃으며 답하고는 세 사람을 데리고 아주 낡은 집으로 향했다. 아버는 오원을 꺼내며 저녁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돈을 번 농민의 눈은 순식간에 번쩍 빛났다. 할머니는 아버의 손에서 돈을 빼앗고 숙박비와 식비까지 합쳐도 1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버가 1원을 주니 농민은 매우 기뻐하며 옆에 있던 남자에게 돈을 쥐어주고 즉시 저녁밥을 준비했다. 식사가 끝나고 농민은 다시 세 사람을 데리고 옆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뒤따라와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을 보니 오래된 큰 침대가 놓여있고 모기장은 구멍을 여러 번 덧대어 사용한 상태였다. 농민은 일단 여기에서 묵으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상 무덤에 절하고 즉시 상해로 돌아가자고 결심했다. 농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좋지만 주변 무덤들은 모두 평탄화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조상 무덤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급히 물었다. 농민은 없어졌다고 짧게 답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배채와 아버는 급히 할머니를 붙들고 울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가슴을 치고 팔을 구르며 슬픔을 쏟아냈다. 바로 그때 마른 체격의 로인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로인은 할머니가 상해에 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자신이 언니라고 밝혔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벌떡 일어섰다. 로인은 할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다. 할머니는 로인을 빤히 쳐다보더니 정말 언니라고 외치며 반갑게 안아주었다. 로인은 상해에서 살던 동생이 왜 이런 가난한 시골까지 와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아버와 배채를 데리고 다시 발로 젓는 배를 타고 돌아갔다. 로인은 이곳 특산품인 술 빚는 찹쌀 10근을 아버에게 주며 상해에서 생활하며 넉넉히 쓰라고 말했다. 배는 출발하고 할머니의 언니는 강둑에 서서 소리내어 울었다. 할머니는 언니를 계속 바라보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젖었고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해계산 벼밭 봉밭이 그대로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헛수고를 하고 돌아온다. 어느 날 할머니는 야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와 문 앞 작은 정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아버가 외출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아버를 붙잡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고 말했다. 아버는 말없이 자기가 착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해했다. 마침 배채가 피아노를 치다가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할머니가 보게 됐다. 할머니는 다시 아버에게 다가가 조용히 자신은 이제 정말로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에게 배채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급히 묻고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버가 두 걸음 걷고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정원 연못 옆에 앉아 있었고 발밑에는 채소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배채가 정원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할머니는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아버는 급히 할머니를 붙들었고 배채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달려오며 할머니를 불렀다. 배채는 높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부르고 아버는 할머니를 흔들어 보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채소 바구니는 연못보다 조금 낮은 곳에 놓여 있었고 아버는 갑자기 깨달았다. 할머니의 채소 바구니 안에는 민어 세 마리가 들어 있었던 것이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자 한 마리의 민어가 슬쩍 바구니에서 빠져나와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배채는 여전히 할머니를 부르지만 할머니는 눈을 꼭 감은 채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급히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배채의 아버지에게 장례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배채와 아버가 일어나 보니 금붕어가 살던 연못 안에 민어 한 마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배채는 할머니에게 이 민어가 움직였다고 기쁘게 말했다. 배채가 손을 물에 넣으면 민어는 다시 움직이지 않고 배채가 손을 민어 배 밑에 넣어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다가 나중에 천천히 헤엄쳐 사라진다. 배채는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조용히 말한다. 민어가 연못 안에서 한 바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며 아버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쳐다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되자 연못 주변에는 비늘이 온통 뿌려져 있었다. 검은 것은 민어 비늘이고 금색은 금붕어 비늘이며 햇빛이 비치며 반짝였다. 물속에 살던 금붕어와 민어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철조망을 덮는 것을 잊었으니 분명 야생 고양이가 한 짓이라고 추측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떴다. 할머니는 자신은 괜찮아졌으니 튀긴 기름과자 하나 먹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는 급히 밖으로 사러 나갔다. 하지만 밤에 어디서 튀긴 기름과자를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바보가 걱정하며 병실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정말로 괜찮아져 웃고 있고 몸 상태는 점차 회복됐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무사히 퇴원했다. 정말로 모든 일이 잘 풀렸다.

이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이제 리리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가을 어느 날 왕아씨가 리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숙 행사의 일정을 물어봤다. 상숙의 서청재는 리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리리를 상숙으로 요청했다. 리리는 서청재가 부담스러웠지만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핑계만 대던 중 왕아씨에게 함께 상숙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지 않겠냐고 제의했던 것이다. 왕아씨가 잊지 않고 다시 묻자 리리는 잠시 생각한 뒤 요즘 너무 바빠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왕아씨는 기다릴 수 없다고 조르고 리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왕아씨는 리리에게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리리가 웃으며 한숨을 내쉬자 왕아씨는 이번 상숙 여행에 자신은 남편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리는 웃으며 강청재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에 대해 말했다. 왕아씨는 지금 자신은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피부 관리를 했는데 관리사가 주름이 두 줄 더 생겼다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리리는 그것은 영업 수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숙에 가게 되면 즉시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왕아씨가 전화를 끊자 리리는 잠시 앉아 생각하다가 아버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리는 요즘 정말로 곤란한 일이 많다고 털어놓고 상숙 서청재가 자꾸 자신을 괴롭히며 하루에 세 번씩 전화를 해온다고 말했다. 아버는 리리가 꾸리는 식당인 지진원에 손님을 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리리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눈앞에 있는데 마치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아버는 말없이 듣고 있고 리리는 아직도 모르는 척하는 그 남자가 정말 미워질 정도라고 덧붙였다. 아버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리리는 그래서 상숙에 가고 싶지 않지만 방금 왕아씨가 전화해서 꼭 가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자신과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아버만 응해주면 자신도 가겠다고 간곡히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고 상숙 여행 일정은 이렇게 확정됐다. 시간이 흘러 11월이 되고 첫 번째 토요일에 상숙으로 가는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아침 8시 30분에 인민광장에서 모두 모여 차에 탑승했다. 차 앞에는 리리와 왕소녀가 서 있었고 함께 가기로 한 장아씨, 오아씨 그리고 북방 출신의 진아씨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차에 앉자 차는 천천히 출발하고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뒤로하고 상숙을 향해 달렸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백방으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켜 1사분기 좋은 출발을 실현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 오동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 조제과립 지능 추출 작업장 22개의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이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야급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약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투자가 10억 원인 이 대상은 일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의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 의약산업의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생한 촉소판으로 됐습니다. 우리 소 기업들은 혁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제품 품질을 1층 제고해 연변 전면 지능 발전에 꾸준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에서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 및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련기계조직위원회사 대외선전책임자 장중입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인 인조판 연속평압 생산 흐름선은 목재 및 대나무 가공기계 제조의 주요 장비입니다. 우리가 속한 업종은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입니다. 연속평압 생산 흐름선은 인조판의 전통 생산 공예를 바꾸고 인조판 생산 모식을 개변했는 바 근 40년대 인조판 기계의 큰 돌파입니다. 이는 인조판 제조 장비의 최고 기술 수준을 대표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 승격한 신질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전통 신에너지 자동차 부속품 가공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소재 산업 기회를 다잡아 친환경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회사는 단일한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소재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업무를 확장해 기업의 활력을 보유했습니다. 회사 작업장에 24대 설비가 가지런히 배치된 가운데 작업 일꾼들이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년의 작업 절차를 거쳐 농업 림업 폐기물들이 섬유 등 제품으로 전환됩니다. 이 대상은 연간 20억 원의 생산액을 올릴 수 있는데 농업 림업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산업의 녹색 발전 경주로를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연회사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이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이 대상은 매년 만 톤의 고급 섬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강도가 전통 소재보다 25% 제고돼 식품, 자동차, 고급 포장, 생물 기반 재료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주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1사분기 우리 주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장성했습니다. 세계 주요 분야별로 보면 광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7.5%, 제조업 증가치는 12.1%, 전력, 연력,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은 6.8%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연초 제품업은 6.6%, 식품제조업은 54.6% 상승했으며 방직복장업은 59%, 의약제조업은 14.9% 상승했습니다. 매 하나의 돌파는 연변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확고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5월 15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6진 신소사건 도합 6건, 중점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3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33.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를 차지합니다. 도나 경제개발구에는 5년간 룩의 생산에 60억 원을 올리고 산업사슬 상하단에 5천여 명의 취업을 이끄는 국가급 고신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도약식 발전을 이끈 인물이 바로 길림화강약업주식위원회사 당위서기이며 총경리인 주계충입니다. 20여 년 내

0: 주계충은 도나에 뿌리 내리고 중리학 산업 발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자연에서 재료를 취하고 건강에 봉사한다는 핵심 리념을 견지하며 품질로 기업을 세우고 과학기술로 기업을 강하게 만들며 브랜드로 기업을 흥하게 한다는 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어왔습니다. 회사는 2025년에 세금 8,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길림 화강 야급주식위원회사 당리석이고 총경리인 주계충입니다. 회사는 중리학 건강산업의 모를 받고 질병 목록의 변화에 따라 심내혈관, 중리학 항염, 소아과, 정형외과 4대 제품군에 집중해 전문가형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강하고 우수하게 만드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업사슬 상하단의 과학연구제조 중약재 재배 전 산업사슬 발전을 이끌어 지방경제 발전에 화강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계충은 시종,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근본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중국 중의과학원, 길림대학, 장춘 중의학대학 등 대학교 및 연구기구와 적극 연계해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박사후 과학연구사업소, 국가 지방연합공정기술중심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4대 제품군을 중심으로 화학약 1.1류 신약 3가지, 중량 1.1류, 2.2류, 2.3류 신약 각기 1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주계충입니다. 혈전신맥영편은 회사의 핵심 제품입니다. 회사는 혈전신맥영편의 혈맥동시치료 이론체계를 최초로 내왔습니다. 이 제품은 전국 6만여 개 중약 제품 중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 35위를 차지했으며 국가 종합표준화 시범 프로젝트로 비준받고 길림성 과학기술진보 1등상을 받았습니다. 주계충은 또 신지능 제조, 신기술, 새 모식, 새 경영 모식 4대 방향을 겨냥해 중의학 현대 기술 및 지능화 산업 단지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회사 단지 부지 면적은 16만 평방미터인데 그중 1기에 3만 5천 평방미터 주체 공사가 준공됐고 지능형 추출 작업장, 지능형 액체 작업장이 잇따라 생산에 들어가 룩의 생산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주계충입니다. 우리는 인재로 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견지합니다. 최근 3년간 석사 5명, 본과생 162명을 영입했으며 인재 유치로 여러 유명 대학교의 교수를 초빙해 높은 자질을 갖춘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의학연구개발, 과학기술 경쟁력 등 방면에 튼튼한 인재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주계층은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 1핵 2극 혁신 업무 구도를 구축하고 심내혈관 및 비뇨 항염증 제품 10억 매출 전략과 정위 진통 및 소총 과립 제품 5억 매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5억 기간에 수입 10억 원, 리운 1억 2천만 원, 세금 1억 5천만 원 실현해 우리주 의학 건강 산업 진흥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제3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주회장 핵심구역에 들어서면 묵향과 노래소리가 가득한 전시구역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우리주가 정성껏 조성한 연변 전시구역은 독특한 민족 풍모로 도서박람회의 가장 멋진 변강못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시구역 핵심 위치에는 높이 3m가 넘는 원주형 도서탑이 솟아있는데 책향기와 묵향이 어우러져 마치 소리 없는 문화의 강처럼 중화민족 다원 일체의 정신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변인민 출판사는 주제 출판물, 홍색 도서, 무형문화재 민속, 청소년 도서, 과학 보급류 등 300여 종의 도서를 선보였으며 정률성 연보 신간 발표회와 민족 문자 출판물 전문 추천회도 개최합니다. 연변인민 출판사 당위석이고 사장이며 총편집인 량문화입니다. 전국 10여 개 민족 출판사를 초청해 참가시키고 스푼평 국정 운영을 논함 등 주제 출판물과 몽골어, 서장어, 미그러, 조선어 등 중점 출판물을 집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8차례의 문화활동을 마련했으니 가계 벗들이 민족문자 전시구역을 찾아 책 향기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민족 단결을 함께 촉진하길 바랍니다. 민족 단결. 연변교육출판사 전시대 앞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변교육출판사 총편집 판공실 주임 김선화입니다. 이번 도서 박람회에서 100여 종의 신간 도서를 전시하고 길림성 지역문화 운치가 짙은 신간 발표 활동 두 차례를 기획했습니다. 온기가 있는 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길림을 찾고 길림을 요야하며 장백산의 웅장함을 느끼고 연변대지의 깊은 정과 시성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민족 문자 전시구역이 책향기의 향연이라면 3호관 내 연변문화산업관은 체감할 수 있는 변강풍정 화폭입니다. 전시구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중국 산뜻한 연변 주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시구역은 민족풍정, 변경생태, 무형문화재 전승 세 가지 주제를 둘러싸고 70여 종 500여 점의 문화창의 제품을 정성껏 배치해 몰입식, 체험형, 온기가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참관객 로월함입니다. 길림성의 문화와 여러 지역에 대해 더욱 깊이 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전시관 중앙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악기, 수시, 철공예 등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이 집중적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승인과 직접 교류하며 기예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관객 관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욱 많이 내와 중국 전통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문예 공연 무대에서는 끊임없이 은은한 선율이 들려오는데 한 곡 또 한 곡 이어지면서 때로는 감미롭고 낮게, 때로는 경쾌하고 격렬하게 울립니다. 생명력 넘치는 연변의 향음은 책향기 가득한 도서 방람회에 감미로운 연변 운치를 더했습니다. 연변 가무단 단소 연주자 주기화입니다. 도서 교역 방람회에 해금, 가야금, 장고, 단소 등 연주자 4명이 왔습니다. 이 네 가지 악기는 모두 우리 무형문화재의 전통 악기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선보일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전시관 서쪽 음식 전시구역에는 김치, 막걸리 등 연변 특색 음식이 전시됐습니다. 현장에는 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조형이 마련됐는데 도서 교역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방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 출판 및 저작권처 처장 상금빙입니다. 이번까지 우리는 세 번째로 동북 도서 교역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연변 3개 도서 출판 단위와 10여 개 문화산업, 무형문화재 생산 단위를 조직해 참가했습니다. 도서 전시 구역에는 국가 민족 문자 출판 기지 명의로 특색 전시 부스를 조성하고 전국 10여 개 민족 출판사의 500여 종 도서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문화산업 전시 구역에는 산뜻한 연변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디지털 IP, 문화관광 IP, 무형문화재 등 종목을 전시했습니다. 연변 출판과 문화관광 창작의 활력을 보여주고 동북 도서 교역 박람회에 변강 문화의 동력을 불어넣겠습니다.
0: 5월 15일 전국 33번째 여도 결핍병 예방 퇴치일에 즈음해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 주 위생 감독소에서는 13일 여도로 건강 지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제로 선전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에게 과학적인 여도 보충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사업일꾼들은 대중들이 관심하는 여도 결핍의 위해성, 과학적 여도 보충 방법, 여도 소금 구매 등 10점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임신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중점 인원에 대한 여도 결핍의 건강 영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여도 보충에 관한 민간의 오해를 바로잡아 과학적 여도 보충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 주 위생 감독소, 지방병 예방 퇴치과 사업일꾼 김윤호입니다. 요도 보충 방법에는 주로 요도 소금 섭취, 요도가 풍부한 식품 섭취, 요도 제제 복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도 결핍을 예방하는 주요 조치는 요도 소금 보급입니다. 요도 소금 섭취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우세가

0: 있어 요도 버충의 최적 경로로 됐습니다. 임신부, 수유기 부녀, 신생아 등 특수 인원들도 과학적으로 요도를 보충해야 합니다. 요도는 인체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신진 대사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며 인체 성장 발육을 촉진합니다. 요도 결핍으로 인한 일련의 건강 피해는 주민들의 신체 소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공공위생 문제입니다. 요도 결핍병에는 지방성 갑상선종, 지방성 크레틴병, 단순성 롱아, 태아류산, 초산, 선천성 기형 등이 포함됩니다. 김윤호입니다. 지리 환경 등 요인 영향으로 우리 주는 요도 결핍 지역에 속합니다. 단연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주 요도 결핍병 종합 예방 퇴치 사업은 이미 요도 결핍병 소멸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중이 여전히 요도 결핍이 가져오는 건강 위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요도를 보충하는 인식이 비교적 였습니다. 더 두드러진 것은 인간에 여전히 요도 보충, 요도 소금 섭취에 관한 많은 오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 주 요도 결핍병 소멸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 불리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라시 황리허진에 위치한 중국 공급판매 황리허 검정기버섯 산업교육시장 대상은 현지에서 국가급 농업산업 강진을 구축하는 핵심 공사입니다. 대상은 총 투자가 3억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4천 평방미터이며 교역 창고 저장 중심, 종합 건물 등을 건설합니다. 대상은 올해 12월에 준공해 2027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영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야,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6과를 사시면 4과를 더 드리고 12과를 사시면 12과를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4과를 사시면 2과를 더 드리고 8과를 사시면 7과를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3과를 사시면 한 과기를 더 드리고 6과를 사시면 4과를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과기를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루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는 천희 박사와 더불어 최신의로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뜻인데요. 많은 노인성 질병, 오랜 질병, 곰팥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곰팥을 치료해주는 최고로 되는 이런 제품,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최신의로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0: 이번에 무대 활동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썩 높이겠습니다. 이런 무대 활동은 지금까지 하는 무대 활동 가운데서 기회가 아주 적은 이런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보통 많이 싸야 많이 주게 돼 있는데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이게 주는 무대 활동이 진행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천희 박사 세신이로 명사왕 이 제품 자체는 17일까지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낮잠 손을 꼽아보세요. 그러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연세가 높은 90살 이상은 옛날에 거저 90살 이상 옛날에 거저 60 이자로 되게 되었는가 하면 100세라도 옛날에 8, 90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었는데 모든 관리가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이 세 가지 요법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세 가지 요법인데요. 그 가운데서 저희들 특히 제가 설명드린 데 대해서는 제가 신심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드시게 되면 저희들 설명과 맞먹게끔 확실한 여러 가지 질병 관리하는 데는 좋은 성분으로 조성된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에 속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뭐 로버가 많던 적던지 간에 다음 얼마라도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먹고 드시고 약을 드시는 데는 기본으로서 좀 아껴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만한 약을 쓰는 데는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서 장수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본 몇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인데 노벨상 두 번 받았다는 게 늘 말로 지나가는 거저 숫자에 불과한 이런 설명이 아닙니다. 노벨상 받자 하게 되면 제일 관건의 관건은 임상 경험이 임상이 완전히 통과돼야 됩니다. 근데 이 제품 자체는 300집이 산지아병원이 10년의 임상 경험을 총화해 나온 이런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300집이 산지아병원입니다. 연변에는 산지아병원이 연변병원 내놓고 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놓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보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우리 어머니 지금 중풍에 와서 이 천희 박사를 쓰는데 야 효과 용서 쓴다. 어떤 1년 썼습니다. 1년 쓰니까 그 어느 당에 왔기라든지 어떤 말을 합니다. 수분 말을.
0: 아,
2: 그리고
0: 예.
2: 직행이 짓고 화장실 다니더니 어떤 바깥 출입할 수 있고
0: 아 그렇죠.
2: 하품하던 것도 있고 밥을 흘리던 것도 어떤 완전히 없으면 자립합니다.
0: 아 대단하지.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이,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 예. 전이 박사가 다도 충분히는 최고 약입니다. 예. 써보니까 무슨 약 써도 아이디던게 이번에 이거 효과를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 세심이를 같이 쓴다. 같이 쓰니까 효과 더 좋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지금 그것도 모두 물어보면 거의 온 사람 같지 않답니다.
0: 아 그렇죠. 예. 연세가 지금 대략 어느 계단에 계세요?
2: 아, 연세 이제 70, 77입니다.
0: 아, 그러면 뭐 얼마나도 신심이 있습니다. 80대 예. 이전이 계다면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2: 그래
0: 예.
2: 오늘이 들으려 학자 용 좋습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사가 돈도 많이 들려가고 약을 쓸 수 있어요. 용 좋습니까?
0: 그럼요.
2: 그래, 예. 오늘 배달 받자. 그 두 시 다 배달받게 세심이로가 천희 박사.
0: 아, 그렇게 하셔. 우수한 예. 제품이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재심 1월에 우리 오빠가 쓴 지 어전이 5달 됩니다, 선생님.
0: 예.
3: 이 약을 쓰기 전에, 그, 뭡니까? 체내세 좀 다른 남자들보다 좀 심합니다.
0: 예.
3: 예. 소변이 나갈 때, 뭐, 어찌감이 잘 나가도 됐고, 예, 자꾸 이래 똑똑똑 떨고, 그 다음에, 이생생이가 소변 보는데, 안 새 썩은다, 제, 그러니까.
0: 예.
3: 얘기하니. 예. 예. 그래, 이제 잘 나가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몸에 있는가 하면, 밤에 소변 다시 6번 넣었으면, 굉장히, 그래, 이하고 방송 듣고, 우리 님이 이야기 좋은 것 같은데, 좀 써보라. 그래서 쓴 게, 매일 감이 나선 게 섭외 밤이 다섯 여섯 번 오는 게 네번 다섯 번 세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다섯 달씩 가나요 우선이 한 번.

0: 도둑놓고 두 번, 그 만에 두 번이란다, 선생님.
1: 큰 해결입니다, 예. 그게.
0: 예, 그리고 예. 어찌 가면 이게 섭외 나갈 때, 그, 뭔가, 막, 산, 현실감 또 서고 있더니 그것도 예, 그래서 이렇게 누기 쉽다 한 때까지 나가고, 예, 결국 이 사는 줄기가 갈라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약하게 나갔단다.
1: 약하게 나가고, 똑똑 떨어지고, 그러시죠.
0: 예, 예. 이렇게 줄기, 이렇게 한 줄기 돼야 되겠는데, 몇 줄기 나간다제, 우리 언니 얘기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영 불편해 한다제, 그만큼 그렇죠. 돈 벌 때는 것도 예, 저기 가서 어찌 또 서고 있고, 어찌 기다리게 하는가, 이거 생각한다제.
1: 큰일이죠, 그게.
0: 예, 예. 이거 쓴 게 글쎄 그게 다섯 살 쓰니까 완전 일 없어서 그래 이랬다 우리 아빠는 이게 어쨌든 젤렛에 이렇게 남자들 다 거짓인데 숱하냐고 다게 젤렛에 좋다는 거 약 빨고 중이
1: 젤렛한 비롯해서 많이 썼겠죠. 예. 예.
0: 그래 이제 아이 낳는데 이야기 어째 진심이로 이게 어쨌든 약재도 많이 들어가고 이 성약재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먹기도 헐타면 이랬대다. 그런 게 이하고서 젤렛에 100% 떨어졌단다. 다섯 달
1: 건빠지 양기를 도와주지 않고는 임신시 네. 그저 비뇨계통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임시지 하루 이틀 며칠 길어서 일주일 네. 두주일 이렇게 되지 이거는 근본에서 치료가 되어 있으니까 실은 놓고 쓰시면 됩니다.
0: 예, 세심히로 기르거나 이게 이렇게 건파츠 세게 도와주겠습니다. 예?
1: 그렇죠. 건파츠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본에 건파츠 힘이 세야 전열선이 예. 우쭐하지 못합니다. 전열선하고 그 뇨도가 한 선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건파츠 약하게 되면 뇨도가 그게 점점 위축을 가져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소변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원래 나가야 될 소변이 다시 건파츠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신부전증을 단순히 전열선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부전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나 저 전이 박사를 나는 어서 한 1년은 거의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네. 기억력이 없지, 그 다음에 소화늘상 안 되고 소변이 작고, 이래서 썼는데, 이 전이 박사를 먹으니까 영 기억력이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네. 그리고 박종박면에서 어쨌든 심장 후두도 한 것도 낫고 소변이 잦던 것도 드물어지고
1: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3: 네, 예. 네. 기억력이 특별히 좋고 혈압 조절도 잘 되지. 그래 이번 활동에 더 먹기를 내서 싸다오게 됩니다.
1: 그렇게 하셔. 전희 박사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종합으로서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여러모로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뇌혈관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여러모로 콤파트 좋아지게 되어 있고 종합으로 좋아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전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누구에게든지 아주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라 하게 되었는데요. CAMP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CAMP라는 것은 인체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과 근본에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제가 천이 박사를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소변이 잦아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4: 저 옛날에 그 젊어서부터 그랬는데 얘가 항상 낫지 않아서 약 써도 그래서 고때뿌리란 말입니다.
1: 예.
4: 그러면 이내 죽어도 조금 참으면 이내 발작하던데 지금은 이 약 먹고서 지금 소변 잘 수가 줄어드니까 다한테 나야 잘 가슴을 난 정신이 없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영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그다음에 혈압이 온정 안 되고 신경이 온정 안 되고 영고생 많이 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항상 저기 언정 안 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4: 그래던 게 지금 이 혈압 파동이 지금 없으니까 정상적이니까 나의 어지럼증이 안 나고 머리 아프고 흐리멍텅한 증상도 많이 났고 기억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4: 그리고 저기 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항상 강지를 달고 사고 간지만 한번 떠고 진가래가 영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름 잘 나왔을까나 좀 얼마.

0: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우리 아파트 집 앞에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저는 잘 구려 댕기고, 얼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약이 이렇게 여러 면을 효과가 오니까 계속 끌려가고, 진심이라는 우리 남편이 걸렸으면 미달로서리 좀, 서병이 자꾸 시원히 보지도 못하고, 잠도 하지 못해서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아파트 집 앞에던 것도 좀 많이 났고요. 저 가에 나가서 만나요. 꼬리 키우고, 예. 맥이 없다 하고, 예. 그리고 눈도 부여오면 잘 보이지 않다든지 기증상 지금 많이 나가서.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종합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예.
0: 예. 그래, 약을 여러 면으로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또 저 방송 들어보니 이번에 할도 영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0: 예. 적게 싸도 좀 우디가 좀 좋으니까.
1: 그렇죠. 예.
0: 예. 저기 약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도 저기 좀 더 장만에 넣으려고 저기 좀 배달해서 받자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 했잖아 하면 됩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 중풍이 걸려서 예, 지금 이 천이박사를 6달을 썼습니다.
1: 아,
3: 예, 예. 다른 약을 아무리 써도 어째 효과가 그닥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은 게인데 이거 좀 써보자 했었는데 야 정말 좋습니다. 우리 언니 식사를 하는데 밥이 자꾸 흐르고 그 다음에 위생실 갈 때도 지폐막대를 짚고 재고 갔습니다.
1: 예.
3: 이 반신은 잘 못 쓴다 말입니다.
1: 그럼요.
3: 결국 기억이 지내 없으니까 예, 한 말을 또 하고 또 물어보고 또 잊어버리고 이랬다십니다.
1: 그런데
3: 그렇죠. 이 천이 박사를 어느 쓰고 나니까 예, 효과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놓고 예, 어느 밥을 흘리는 건 아이 흘립니다. 제대로 잡수고 예 그리고 예 걸른 것도 그전에만은 좀 많이 나갔었습니다.
1: 예.
3: 그래야 됩니다. 야 이야기 정말 노벨상 두 번 받았다더만은 정말 어디 노벨 있으면 찾아다니며 치료해서 영 나사서 영 좋아한다 뭐
1: 그렇죠.
3: 면에서 예.
1: 예,
3: 예 기억도 좀 돌아와서 예,
1: 예.
3: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던 게 잊어버리던 게 이런 증상도 얻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섭외 잡아서 이 세심 1호로 같이 씁니다. 그런데
1: 예.
3: 한날 밤에 소변 대여섯 번 보던 게 아, 어서는 두 번밖에 안 봐서 살 것 같답니다.
1: 중풍 우울증 환자들이 콤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심장 혈을
3: 예.
1: 콤팥에서 충분하게 려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하고 콤팥은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지금 이 작게 그래서 약방에 약을 싸다가 먹다가 세심히 일어나거나 깨끗하게 일어나서 먹으니까 지금은 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리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예, 지금 소변이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1: 그렇게
3: 다 아프지 않고
1: 예. 예.
3: 예. 예, 그래서 지금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아침 먹으면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요. 어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했는데 지금은 예, 소화가 잘 되니까 예,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1: 그럼요. 예예. 예.
3: 예. 그리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불안하기도 하고 예,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예, 숨도 차고 이래든지 지금은 예, 가슴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좀 다리도 아파서 예, 천재를 내려올 때는 예, 영것도 곤란해서 예, 어떤 때는 올라올 때, 내려갈 때는 이랬는데, 올라올 때는 한 번씩, 두 번씩 또 쉴 때도 있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 아, 쉬지 않고 올라댕길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3: 예. 예. 이 약을 쓰니까 예, 저는 맥이 나니까 예, 혈소판 감소증이 본래 있었는데, 이 맥이 날 그런지 지금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피하에 얼룩덜룩 하던 게 없어졌죠.
3: 예, 그래, 이게 없어지니까, 예, 좀 맥이 날까, 예. 늘상 이 약을 쓰기 전에는 누구 생각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어나서 우선 청소도 할 생각을 합니다.
1: 예, 큰 문제 해결입니다.
3: 예. 예. 이 약은, 예, 밥, 얼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약 성분이 32가 지나되니까는 아 약이 영 좋습니다. 되게
1: 그렇죠.
3: 맞는 약이 돼서요. 예. 맥이 나고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1: 예, 아주 뇌가 투철하게 돼 있으니까 신신 갖고 복용하세요. 그러게 되면 이제 혈소판 감소증 해결받는다는 게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나왔지만 해도 확실하게 그런 감 느낀다는 게 이게

0: 보통 효과가 아닙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복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특수한 약 효과성에 깊이 확실한 그 감을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다. 쇄신이론은 곰팥을 관리하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서 나온 그 약 이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가운데 충족하게 나오셨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약재 자체가 다른 데서는 이런 약재를 쓰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혈정이라는 건 사슴이 피인데요. 이거는 뭐 남성들 가운데서는 황조에다 퍼해서 드시면 흡수가 더 빨리 될 겁니다. 그러나 더운 물에 따뜻한 물은 안 됩니다. 자기 체온보다 약간 날랑말랑한 그런 약간 손대서 따뜻한 이런 물에다서는 풀어서 마이게 되면 역시 흡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혈정, 그러니까 여기 전록근은 나흘을 복용하고 닷새만에 녹혈정을 복용해도 되고, 먼저 남성들 가운데서는 녹혈정 먼저 복용하고 후에 이쪽에 그 전록근은 나흘을 복용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녹혈정 복용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튼 순서상에서는 지금 이런 순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 전록근이라는 것은 사슴이 전반입니다. 사슴은 우리 보통 노루 같은 거 파우저를 하죠. 이런 거는 꽤나 접촉하게 돼 있지만 해도 사슴 같은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 이런 성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중약재 가운데서도 전록근은 거의 희귀약재로 되어 있는데 이 전록근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32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전세기 93년도 20세기 1993년도에 이 처방은 중국 가원의 원사의 처방이고 석박사 도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 자체가 이렇게 유력하게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는 데는 출처가 이렇게 확실한 이런 그 출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방이 비교적 돌출합니다. 93년도에 장백산 밑에 장수촌에 내려가서 중코원에서 조사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기본으로서 80세, 90세가 정간에 주요한 노동력이고, 산에서 나무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그, 동물 같은 걸 채집해서는, 뭐, 시내 같은 데 나오자면 교통이 잘 불편하고, 그리고 뭐, 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환경이 주어지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고, 거기에서 그 채집하고, 이래서 거기 그 노동력이 8, 90세가 정간 노동력이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그리고 거기에 그 조사한 논문이 저희들 손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90세의 할아버지가, 우리는 할아버지라 하지만 해도 90세의 이분이 특자했다는 이게 논문에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심은 걸 거기서 먹고 산나물을 캐고 산약을 캐고 그리고

0: 사슴 이걸 전반을 그 사람들이 그 아주 가공해서 직접 만류가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뭐 90세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다락의 체력을 그 갖고 있는 분들이 위주로 되어 있다. 이게 논문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보더라도 이 제품 자체는 세신이로는 콤파츠를 가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에 전로권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 양을 돋아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룬창 통변해줍니다. 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부선종양 해주게 돼 있고 우리 콤파츠는 선천의 지본이라 합니다. 콤파츠 든든해야만이 모든 심장이 좋아집니다. 콤파츠 든든해지면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파츠는 중약산에서는 선천의 지본이란 데는 이런 도리가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추위를 쉽게 타던 덧붙선 신고 자던 분들이 덧붙선을 벗고 잘 수 있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끙끙거리던 분들이 지금 소화가 잘 되고 건비기 역할하는 성분이 포함됐고 그리고 여기 후루바란 성분 자체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좋은 제품이 바로 세신이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습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용정에서 살면서 문학창작을 견제한 장경매 시인을 소개하라.
0: 네.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장경매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장경매 시인은 예, 1958년에 로토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로토구진 중학교를 졸업하고 로토구구진 량식창고에서 사업했습니다.
0: 예.
1: 1979년에 연변문학의 시 직장에서 쓴 시를 발표하고 1980년 3월에 영정시 계도간행물이 이름이 진달랜데 여기다가 어머니 그 마음 알만해요 이런 가사를 발표한 후에 그 대출혈성 쇼크로 인해서 자습대학도 다니던 것도 그 접고 그 다음에 문학창작도 또 잠시 접게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2013년부터에 다시 또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연변 작가협회에서 그 조직하는 그 러시문학원 그것도 수료하고 수료증도 타고 2017년에 연변 작가협회 회원으로 가입했고.
0: 네. 예. 예, 그럼 장경매 시인이 문학에 대한 뒤에는 어떤 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0: 소리가 확 트이는 것 같았지만 자기 시를 만드는 일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다운 시를 단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써낼 것 같아 모지름 썼죠. 어쩌다 겨우 초라한 시를 써놓고도 희열을 느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가 만든 작품, 나의 자식이니까. 이것이 문학창작의 매력이라 할까요? 진짜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여 문학은 우리 같은 글쟁이들이 활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언제 한 번쯤 온전한 시를 써보았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것도 꿈이겠죠. 끝없는 창작의 길에 저의 꿈도 부단히 변하겠죠. 전 아직도 초학자의 줄에 서 있으니까.
1: 네. 네, 그럼 장경래 시인의 구체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또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사랑입니다.
2: 사랑, 장경미. 입을 닫고 눈이 말하는데 이슬 젖은 소리 뭐라 했기에 마음이 문을 열었는가. 눈은 못 보는데 마음은 호수 속 깊은 은밀한 그곳까지 들여다본다. 들떠있는 생각들도 렌즈에 담아 묶어본다. 무릎 꿇고 신끈 메어줄 때 욕심은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터질 듯 뛴다. 사랑이 뭐길래.
0: 예, 이 시문이 2016년 봄에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입니다. 사랑의 그 순간과 심화를 매우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입니다. 1년에서는 말없는 눈빛이 교환이 마음이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동양적인 그 심웅의 그 미학과 다 있습니다. 1년은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영적 교감을 묘사했습니다. 렌즈라는 현대적 소재를 사용해서 오히려 고전적인 영혼의 교감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3년에서는 사랑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즉 심장박동의 가속화를 그립니다. 무릎 끊고 신끈 매여라는 그 일상적이고 의식적인 행동과 대비해서의 감정의 압도적인 힘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는 결국 화자는 이 모든 격렬함과 깊이 원인에 대해서 뒤묻습니다. 즉 사랑이 뭐길래. 이 질문이 사랑의 정의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할 수 없는 본질 앞에서 느끼는 경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적으로 이 시는 서정적이면서도 밀도가 높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사랑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묘사하는 묘한 긴장감이 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연필입니다.
2: 연필. 장경미. 굳은 살을 깎듯 살을 깎아 고시를 하는 나. 할머니 연습장에서 하늘나라 령감님께 삐뚤 젖어 달리다가 서른 손 멈춰 섰는데 몰라주는 손준놈 연습장. 미끄럼 타고와 칭얼댄다. 그리움 서랍에 감추고 손준놈 연습장에 뛰어넘은 나. 아, 야, 어여, 어지럽게 콧방아 찍고. 늦은 밤 종소리 울려 내 식단 메시지 계획 순서 일필하고. 서랍에서 걸어나온 일기책에 기록 정돈하고 나면. 나는 또 깎이는 납품. 소소한 일상이지만 깎이고 다스러 몽독해도 아직 필요한 존재. 행복한 이유다.
0: 예, 이 시는 2016년 4월 1일에 연변일보에 실린 시인데 할머니를 몽토하게 깎은 연필에 비유해서 비록 낡을 때로 낡고 다슬 때로 다슨 몽독한 연필 같은 인생이지만 아직도 어딘가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굳은 살을 깎듯 살을 깎아 구실을 하는 나, 나는 바로 할머니 삶

0: 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작고한 하늘나라 림감님께 뭔가 일기를 써서 대화하다가 손준원 필기장이 아야 어여를 배워주다가 다시 또 나의 생활기록부에 하루 동안 한 일을 깨알같이 쓴 그 돈, 그런 걸 적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떠나간 영감 때문에 깎이는 아픔을 감수하다가 문득 아직도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그 복잡한 심태를 그 사연을 또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직 필요한 존재, 행복한 이유라고 밝히는 곳에서는 가슴이 뭉클해납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하기 내 삶의 보람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안도감이라 할까. 예.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보모라지입니다.
2: 보모라지 장경매. 하얀 양털실 세타가 털뭉치 엉켜 달고 빨랫감 속에서 걸어나와 손끝에 매여 달린다. 앞뒤로 덕지덕지 달라붙어 몸이 오싹하게 근질거린다. 벼룩시장 굴러다닌 흔적, 전철에 앉아 고석고석 묻혀온 도시 먼지들, 가스불에 데워낸 땀냄새와 체온에 끓인 찌개냄새, 탈할만한 동지되어 다닥다닥 손끝에서 오글거린다. 드바쁜 겨드랑이에 찡겨 나의 하루를 닮은 아픔, 참은 날들이 튀기던 서름, 뜯고 뜯고 뜯어도 아침에 뜨면 또 달라붙을 내 삶의 언어들.

예, 이 버무라지라는 거니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막 옷에 묻어나는 그 좀 큰 먼지 옷에 막 이래 붙어나는 예.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시는 2016년 9월에 그 연변 이육사 문학재 자료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이 시는 도시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며 다시 묻어오는 버무라지 예. 버무라지를 통해 삶의 흔적과 노동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 서로 얽혀지는 노동의 강구함을 보여줍니다. 버무라지의 도시 냄새, 체온, 기억이 배어 있으며 그것을 만지는 손끝을 통해 감정과 신체적 반응을 시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는 곧 로무의 중하에 눌린 삶이 어떻게 생활 속에 소화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민감한 시적 관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갈망하며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낸 한 세대의 아픔과 분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생활 속에 푹 절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정서경이라는 정서충 그런 여성 시인이 있는데 전문 따국매, 따국매들에 대한 그 시를 쓴 분입니다. 이래서 막 로신문학사람 탄 이런 분인데 이분의 시들을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개 나누어 소개했는데 이 시에서 나오는 이 벼룩시장, 전철, 도시먼지, 가스불 냄새, 무더운 도시먼지들, 땀냄새, 찌개냄새 이런 거는 그 개인의 삶과 집단의 삶이 뒤섞인 타국 로미 일꾼들이 그 삶의 현장과 그 공간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가에 바로 방금 우리 그 본 버무라지라는 시가에 바로 정서경이 그런 그 시로 쓴 현장 일과 아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고단한 실생활에서 뿜겨져 나온 마음 짠하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사랑입니다.
1: 첫사랑 장경미. 거짓과 조건 따윈 비집고 설 자리 없다. 창이 열리면 온통 황홀한 세상이다. 궁합이 흉하다 해도 상관없다. 눈이 맞아 엉겨붙은 두 마음, 가리면 비워낼까. 비워도 금이 없는 물 같은 사랑, 세월도 지워주지 못한다.
2: 예, 이 시는 사랑시로 아주 잘 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 시는 연배문학 2016년 6기에 실린 작품인데 첫사랑의 그 순수함과 견정함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첫사랑에는 진짜 거짓 감정이나 그 어떤 조건부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집이나 차나 직업이나 적금 통장이나 등등 조건부는 필요치 않고 그저 이 순간에 끌리는 흡인력과 매력, 배어도 금이 없는 물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도 지워주지 못하는 사랑. 아무리 세월이 흘러 몇 년이 흘러가도 첫사랑의 추억만은 영원토록 한 생을 동반하며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거나 거짓 성분이 있거나 상대방의 이용 가치를 따지거나 등등은 벌써 순수한 사랑의 다른 그 잡지를 섞인 허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첫사랑의 사랑 농도는 아주 높습니다. 이 시는 이것을 잘 직시한 순수하고 막진 사랑시라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외식하는 날입니다.
1: 외식하는 날 장경미.

한 외식 날 깔깔 흐트러지게 웃는 우리 집 벚꽃들. 주말 외식 한 마리에 아빠 만세 외침 소리. 거센 파도 일렁이었다. 돌 같던 이 가슴에 아주 간단한 것에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이렇게 좋은 걸 왜 미처 몰랐을까.

0: 이 시는 역시 2016년 3월에 연변문학에 발표한 시인데 시인은 외식이란 아주 간단한 일을 갖고 큰 마음의 파문을 안아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살펴본다면 남편들은 사회공작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회사원들과 어울리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주 음식점에 드나들며 외식하는데 아이들은 학교 집 또 학교 집 보통 식당 언제라도 가볼 때가 아주 적죠.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간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 어쩌다 가정에서 모두 함께 외식한다면 막 아빠 만세라고 외쳐대면서 거센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는 가정 부녀들도 감동을 먹습니다. 시에서 보면 한 구절이 있는데 아이가 거센 파도를 일구는 위에 돌갔던 내 가슴이 이걸 많은 경우에 그 부모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돌갔던 이 가슴에 지금 따뜻함을 준다는 아주 간단한 것에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이런 그 식구가 있는데 여기서 저렇게 좋아하는 걸 이것은 아이들 입장이고 이렇게 좋은 것은 아내의 입장입니다. 이선은 이렇게 가정에서의 외식의 중요성과 친정의 그 친칭, 친정의 감정을 잘 표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된소리입니다.
2: 된소리. 장경매. 평생 외길을 고집하다가 외로움의 질푼한 한계를 넘어 같은 서름을 인연으로 어디선가 우리 만났지. 드디어 맺어진 짝꿍 너와 나. 자모음의 합치처럼 이성사랑은 아니지만 동성끼리 만나 지기가 되기로 했다. 찬바람의 익은 향기와 끈끈한 우정으로 어우러져 그, 드, 부, 스, 즈. 여리던 대로부터 그, 뜨, 뿌, 스, 쯔 똑 부러진 소리가 되었다. 그들의 만남으로 더해진 소리의 빛깔.
0: 예, 이 시는 2021년에 연변문학 제2개 실린 시인데 지금 시인은 같은 자음끼리 합치어 된소리가 되는 것을 내려들면서 짝꿍끼리 단단한 조합을 읊조리고 있는 듯합니다. 즉 짝꿍이란 이 시에서만큼은 이성간의 친구나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서로 주기 착착 맞는 각별히 친한 그 친구 사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짝꿍이 있음으로 해서 남성분들은 함께 술잔도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만사까지 담론하면서 회포를 풀고 힐링하는데 여성분들도 또 이런 짝꿍이 있음으로 해서 가정생활에서 겪은 스트레스도 풀고 시험의 흉도 보고 살다 보면 아주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시인은 시인이만큼이 직설하지 않고 우리 언어에서의 그 자모음 배합이야. 네. 자음과 모음이 배합이 아니라 잠끼리 조합으로 예, 그르 끄, 예, 그 다음에 즈르 쯔 무슨 이런 이래서 더욱 단단한 음을 만들어내는 된소리를 묘사함으로써 짝꿍의 필요성을 묘하게 엮었습니다. 참 예, 그 좋은 시라고 나름 생각됩니다. 예.

0: 다음 감상할 시의 제목은 장독입니다.
1: 장독, 장경미. 할머니, 할머니의 지혜 천년을 굴러와 시간장으로 들어앉았다. 두만 강물에 담근 우리의 삶, 도라지가락에 부글부글 익고 있다. 매주에 핀 엄마의 꽃은 무기면 무길수록 천상의 향기. 항아리 속에서 발갛게 익는 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기로 했다.

이게 이 시도의 연배문화 2022년이 실린 작품인데 단순히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삶의 지혜와 정체성을 발효의 은유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이 가족의 전통과 희노애락이 담긴 삶이 두만강의 물과 더불어

0: 시간 속에서 발효되어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익어가는 그런 과정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장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우리 삶 자체를 품는 공간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혜 천년을 굴러와 시간장으로 들어앉았다. 여기서는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랜 경험과의 지혜가 세월을 거쳐 지금 이 간장이라는 형태로 완성돼서 장독 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두만강 물에 담근 우리 삶 도라지 가락에 부르부 있고 있다. 여기서는 두만강 물에 우리 애환과 삶의 정서를 담가두었고 민요 도라지와 같은 흥겨운 리듬 속에서 또 삶의 모든 것이 끌어오르듯 익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매주에 핀 엄마의 꽃은 무기면 무길수록 천상의 향기. 이건 어머니의 그 손길로 빚어지니 매주에 피어난 그 매주꽃, 그러니까 곰팡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신비로운 향기를 풍긴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그 정성이 시간의 힘을 빌어 더욱 풍부해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빨갛게 익는 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는 고추장 등이 항아리 안에서 완전히 익어가는 그날 비로소 숨죽이며 간직해왔던 우리 삶과 정체성이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쓴 것 같습니다.
1: 네. 예. 네, 무르 익는 이 봄날 장경미 시인의 짙은 매력을 풍기는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연경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레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과기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을 5곽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복합 익성균 3곽하고 백초 금골첩, 이게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그런 금골첩입니다. 예. 이런 걸 5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14곽을 더 드리고 현금 132원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영양제 한 통에 2근씩 담겨 있습니다. 예, 2근짜리를 2통 더 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 통에 그냥 400g짜리 한 통이었습니다. 예, 이런 400g짜리를 5통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궁궐첩 10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매일 생방송실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한다 할 때는 바다오리알 한 박스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추궁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리내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약을 똑똑히 보신 다음 선택하는 게 아주 최선이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정기적으로 혈액이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죠.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합니다.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예,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신체 건강이 기초이죠. 예, 이 혈관계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 안에 분포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혈관은 우리 성장 발육에 따라서 점차 길이와 굵기가 증가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으로 들어섭니다. 예, 혈액의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른가에 따라서 사람이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도 지금 장약 심리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2: 예, 나는 예, 정말 몇십 년 동안 이게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예, 혈압약 예, 어디를 갈 때는 것도 여러 가지 혈압약이 챙기느라고 엄청 신경 썼댔습니다.
1: 그렇죠, 예.
2: 예, 그러다 맨바르스마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심리방 지금 먹고 있는데, 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니까 지금.
1: 예.
2: 예, 그래서 아들 딸 밤만에 혈압약도 끊어버렸지. 이 약만 먹어도 지금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2: 예, 그뿐만 아니라 예, 심장이 나빠서 그래서 가슴은 그냥 발도로 꾹 찌들어 놓은 것 같고 어딜 때는 쏙쏙쏙쏙 찌르는 것 같고 또 뒷단정이 통신하고 하던 이런 증상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예, 심자의 조화짐에 네. 그런 증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예, 그래 나니까 예, 심장이 좋아지니 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숨이 콱 나오지. 예, 확 그저 가슴이 열리는 것 같은 게, 야, 영원토록 살 것 같습니다. 이 증상이 없어진 게. 예. 네, 계속 이게 다발성인의 경찰이 오면서, 예, 머리가 무겁고,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아,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정말 고달프게 살았댔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 예, 이 아무 꼬소리에,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안에, 그저 말수하는 것 같은 게, 예, 머리 가벼워지니까, 그저 정신이 바짝 나니까, 예, 아침에 기분 좋은, 온 하루 정말, 기분이 정말 지내 좋아서, 예, 야, 영 좋습니다. 온 하루 그저 영 마음이 영 편안하고 유쾌하고, 예, 정말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지금, 예, 나 이전에는, 예, 이 층 사치나 올라가자면 영 몇 번씩 쉬고 올라가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지니까, 예, 단숨에 올라가도 지금 다리 아픈 거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1: 네.
2: 예. 그래서 막 이 약은 이 해발 높은 곳에 오염이 없는 야산 약재 대해서 예, 만든 약이지. 확실히 먹어보니까 확실히 정말 다른 게 알게 되다, 이 약이.
1: 예,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이 약이 어떻게 좋다는 거.
2: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 주위에 우리, 내 속에서 우리 친척 친구들도 모두 쓰고 있는데, 그는 사람마다 이 약이 다 효과 좋다며 칭찬 아끼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2: 네, 그래, 우리 친구 중 한 분도 예, 내 소개를 해서 이 약 쓰기는데, 이 친구는 예, 변비 심하고, 눈이 자꾸 충혈되고, 예, 눈이 뿌옇게 보이고, 이 코로나고, 여기서 자꾸 뭐가 아니, 영 마르지.
1: 예.
2: 있으면 자꾸 했는데, 이 약 먹고서 이면에서 영어 효과 좋다며, 이 약만 한 게 없다면서, 이 약 계속 먹겠다며, 지금 오늘 36과 배달받겠다며, 그럽니다.
1: 네, 예, 36과 배달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아,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네, 이 심리
1: 장약 심리방
3: 장약 심리방 약 먹고 할까 방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1: 예, 말씀하십시오.
3: 예, 나는 이 약을 예, 심장 막 떨리고 놀라고 그래서 2년 전에 싸먹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올겨울에 또 우리 영감이 얻어놓은 새해 80인데,
1: 아.
3: 지난해 동삼에 11월 4일 날에 밤 자고 깨나니까, 왼쪽 다리하고 왼쪽 팔을 쓰지 못해, 서지 못합니다.
1: 아.
3: 그래, 연배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11월 4일 날에 입원하고, 11월, 그러니까 10일 날에 퇴원했는데,
1: 예.
3: 네, 며칠 아이 지나서 이 방송하는 거 듣고서 고객들이 먹고 효과 좋고 이렇고 냈다.
1: 예전에 쌍수 잡사잼까?
3: 먹었습니다, 예. 예전에. 그래, 먹고 좋고 또 방송기는 얘기란 말 듣고 하니까 호감이 가서 이거 싸서 우리 영감 대도시겠는데 지금 11월 12일에 퇴원해서 지금까지 북계고 강장은 북한으로 댕기는 게 지금 왜 한라도 쉬지 않고 요즘 따라 계속 댕깁니다.
1: 예, 빨리 좋아집니다. 원래 그 중풍에 온 사람들이 이 약을 잡으면.
3: 예, 그래, 예, 머리 어지럽고 머리 흉하고.
1: 예.
3: 그리고 예, 막 그래든 게 그것도 이렇고 정신 상태도 옛날과 똑같았답니다.
1: 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
3: 예, 그래, 예, 너무 좋아지니까 나도 또 심다 옛날 좀 나쁘던 게 내서 영가가 같이 먹었습니다.
1: 아, 예.
3: 예, 지금 같이 먹는 게 나도 효과 어찌 좋은데 예, 가슴 떨리던 것도 이렇고 기분이 좋고 이래서 그래서 예. 매일 홍보가도 댕기고 일한다.
1: 하, 좋은 일이죠, 예.
3: 예, 그래 모두 나를 힘 있고 잘 댕긴다고 모두 동시에도 기세나고
1: 이 약을 잡으면 그렇게 맥이 납니다.
3: 예, 맥이 예. 납니다. 그래서 예, 우리 내 좋아지는 거 보고 이 우리 동네 한두 안에 한해 내가 독일딸이 있는데 음력을 2월 6일 날 부어 맞았단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래서 내 우리 연간 나사지는 거 보고서는 이렇게 그것을 없었고 한라도 쉬지도 않고 붙고 죽이 놀라다니다니 그 할머니가 말하였거나 자기도 먹어보겠다 하면 그랬대다. 예.
1: 예.
3: 그래 내 소개해서 싸달라고 해서 내 이걸 전화해서 싸서 구분을 매겼는데 그니까, 전부 다 22일 날 잡수한 뒤 지금 한 달도 아이 되는데.
1: 예.

0: 두번 먹을까 무서게 이 왼쪽 손은 못 펼쓴다 이렇게.
1: 아, 굉장히 펼 수
0: 있지 못하던 게 벌써 두번 먹어야 손가락이 펴지고 왼쪽 다리를 뒤에 올라오던 게 아예 올라오다 그랬대요.
1: 아, 예, 그게 그래, 가다부터 그랬어요.
0: 예,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나서가지고 예, 옛날에는 얼굴이 그래도 붓기서 둥둥 붓기고 이렇고 눈도 붓기고 좀 사람 정서 아이 대해서 처음에 밖에 놀라나는데 그렇게 지금 예 그거 잡순 다음에는 얼굴도 예 붓기도 없고 그런 것들도 꼿꼿하고 예
1: 원래 붓기를 내려주셨다 예.
0: 지금 누이라 또로로 한 게 이래 자식들 자꾸 칭찬한단다 우리 엄마 저기
1: 좋으냐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예.
0: 예 너무 좋아 나신다 게 나도 그 한 그 내 동기 때 한 저 아줌마도 야 나도 최고라고 이 우리 최고라고 내 내가 먹기에 자기 소개를 해서 나도 이렇게 빨리 나서서 이렇게 정말 좋아졌다고 나를 음주 손가락 자꾸 내린다
1: 최고라고
0: 또 왜가 좋으냐 또 서태가 먹는다 이게 된다 말인다 예. 아 그래 이 시간에 또 그 아줌마이 또 좋아지는 거 보고 어떤 아줌마이 또 하네 놓고 두버렸단다 그런 게 자꾸 나 아줌마 자고 자꾸 잔다 말입니다 밖에 나와서
1: 아
0: 자꾸 이제 개인상에 닭배 걸린 거 좋다 한다
1: 예.
0: 힘이 없고 그래던 게, 나, 그, 아주 아줌마 좋아지는 거 보고서 또, 이 약은 내가 싸다 달라 해서, 오늘 오전이 그랬니, 내가 그런 거 내게 소개를 해서 지금, 그 아줌마 싸주자 한다, 지금. 그래.
1: 좋습니다. 이 약은, 이, 자꾸 잠이 오지 않고, 뭡니까, 노경인 걸린 사람들이, 신경성으로, 이 신경이,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꾸 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꾸 졸려합니다. 예.
0: 예, 예. 자꾸 졸리하고 예. 자꾸 잠다. 예. 나서도 나와 같이 놀면서 자꾸 누워서 하고 그저 자꾸 집을 끼는 자고 이랬는데
1: 깨우고. 예, 노건 요건 그렇지. 중국
0: 예, 오늘도 그게 맥히길래 그랬지.
1: 예. 그리고 예, 이 힘이 또 예, 힘도 없고 이렇다 재니까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꼭 그래서 예. 그 피라미 많이 보충해주고 우리에게 항양화이 작용하는 이 이런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아주 훌륭한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그래. 그 아줌마 내가 예, 싸다 달라 했으면 오늘 또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예, 2417979번입니다. 예.
0: 예, 그래.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0: 건강입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이 장약신 내방을 먹은 지 오랍니다. 내가 1년, 2년 거의 되겠다. 저번 먹기 전에 난 그래서 주약에 내 혈압조절 애전 게 내게는 큰 배입니다. 아, 혈압조절 애전 쓰고 한 30년 동안에 가만히 혈압약을 달고, 그래서, 혈압약도 그래서 서약이란 말은 이 혈압에는 중요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혈압약 그 세 가지를 소약 그냥 먹으니까 위로서 한 가지 써서 한 가지 그러나 어때는 막 소변이 바로 나오지도 않지 위로서 한 가지 위가 아파서 쓰리고 아프고 위궤양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야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 이 장약신 예방에는 정말 이 혈압 조절하는 몇 가지 인소와 그게 그 내게 부합된 것을 내가 선택해서 먹었는데 안개라서 막 효과 이거 지금 이것만 먹는데 이거 혈압 조절 어떻게 잘 되는지 영 신기합니다. 야 이전에는 얼마나 그거 혈압 조절 하겠다고 이약 먹었다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효과를 또 약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은 선생님 가서 들어볼까요? 서장 4,500m 되는 공원에서 야생 약재를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1: 맞습니다.
3: 효과가 네. 좋습니다. 확실한 네. 효과를 봅니다. 확실해서 난 예, 너무 혈압 조절 잘 되게 해서 따로 밥 먹고 혈압약 또 뗐습니다.
1: 또 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3: 예, 이 약만 먹습니다.
1: 예, 이게 서약이 효과 그 당시에 나는 것 같아 되게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약을 써준다 할 때 있거나 혈압약을 한 몇 달 잡으면 뗄 수도 있고 예 얼마나 썼습니까 예
3: 원래 부작용이란 게 없습니다
1: 없습니다 원래 예.
3: 예 다른 약은 먹으면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게 이거 먹고 부작용이란 게 영 편안하고 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이게
1: 예,
3: 그리고 저는 또 신경이 생겨서 이런 게 발작하다 보고서 아프가 심조에 들고 아프고 딱 그래서 신장에다가서 무슨 돌돌 쩌기를 큰 바위 돌 쪄는 것도 그렇게 답답하고

0: 여지름 쪽이나 그러던 게, 약 뭐, 그래서, 약 입에 발짝 한다면, 그래서, 무독벌리에 요요는 게 불러서 입원해야, 한 달에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입원해야만 해결되고, 또 나오면 또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그러던 게, 약 먹고 지금이, 지금이 신경이 생이 나, 요 많이 좋아지면서 어지럼 증이 없어지지 많이 좋아서 지금 입원다는 거 모르고 삽니다 지금.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글쎄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나 사변차 수가 잤던 것도 많이 좋아졌지. 그리고 예. 그냥 위가 나빠서 예. 아, 위궤양 있고 위축소염이 있어서 위가 그냥 줄이고 식구물이 올라와도 그 증상도 어느 사람 생각도 못해 어느 사람 없었던지 모르겠어.
1: 그 원래 그렇게 좋아지십니까?
0: 예, 그래서 우리는 야 우리 아빠에도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내 먹는 약을 두문두문 잡수던 게 약, 이 약이 무슨 약을 일도가 우리 이번에 좀 많이 배달받아 저번에 우리 배달받아 왔습니다 이미 배달받아
1: 예, 잘하셨습니다 예.
0: 예, 계속 잡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여러 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문제 할 것은 우리 신유에 한 분이 있는데 예. 신유께서는 어떻게 그 과민성 신유에 대해서 무슨 약이나 무슨 먹으면 그것이 인사과민이라고 효과가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게 생이 와서 약을 먹어야 되겠는데 겁이 나서 약 바르면 뭐, 약만 먹으면 과민이 오고 부작용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게 우리 이렇게 효과 본 거 보고서 야 어머님들 어쩌면은 어떻게 차가서 언제 나도 이약 먹으면 아이 되는가 자꾸 문의해달란다.
1: 이 과민이 잘 오는 이런 분들이 간이 해독작용을 잘 하지 못한다면 이 약을 드신다 할 때 이 과민 잘한다. 이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소홍화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공이 지룡이라든가 당귀 우술이라는 성분이 간경락으로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작용을 잘해주고 간을 보양해준다. 이 그리고 이 약은 원래 소분자 중약으로 나온 이런 약이기 때문에 입에 넣어가지고 1, 2초 사이에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간이 안 좋아 뭐 약이거나 웬가나 음식을 드셔도 뭐 과민하고 이런 분들이 과민하는 거 모릅니다. 예,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좋죠. 예. 그리고 이게 뇌경색이 왔다 잽니까? 우리 이 약은 뇌경색 그다음에 뇌출혈 후유증을 전문 딱 치료하는 서장약이라고 딱 지어져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뇌경색 치료에 지금 아주 훌륭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번.
1: 맞습니다.
0: 지금 싸겠답니다.
1: 예, 싸겠으면 예. 거기다 전화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병원에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고혈압 환자로서 12년간 소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 약도 약 먹고, 별난 약 다 써봐도 혈압 조절이 아니 되던 게, 이번에 이 약을 선생님 강의 듣고 별 믿음이 가서 먹기 시작했는데, 6달 반 만에 끊고,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지났는데, 다시 반복이 없습니다.
1: 없습니다. 이 반복 아예 한다, 원래.
3: 예, 그러니까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좋으니까 무슨 다른 거 먹던 약 다 끊었는데, 다발성적인 인색이 있으니까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쉰하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데, 이 약 쓰면서 정신 바짝 나는 게, 특히 아침이 고라니 말수하단 말은 옛날에는 계속 안개 낀 것을 뿌옇고 이랬습니다.
1: 아, 예.
3: 네, 그리고 항상 내게 없어서, 예, 눈이 천근무기라든지, 천근무기에 눈꺼풀이 얼리또 앓아져서, 안 돼, 어떤 때는 잡아 당겨도 보고 이랬는데, 지금 그 동사에 없어지고, 또 사풍기도 했는데, 무릎 관절이 아파서 몇 번씩 쉬며, 난간 붙들고 간심이 오르르 내렸습니다.
1: 예.
3: 근데 주머니에 간심이 올라와도 그리 힘이 드는 게 아야죠. 정말 효과를 본다.
1: 효과를 본다, 원래.
3: 예. 내 써보고 도우니까 이 왕고 토인 남편도 좀 같이 쓰자 했기 때문에 36각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 예. 두 분 같이 쓰면 좋죠. 예. 예.
3: 예. 예. 예. 예. 친한 친구 남편이. 예. 그러면 중풍이 세 번 나와가지고 반신 수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그 처부팀 말썽 말을 약 오그라는 것들을 우르르르 하니 똑똑히 듣기지 않았어요. 약
1: 어느 장애가 왔지요, 그래가.
3: 예, 일반에 써봤는데 지금 어느 장애가 제일 먼저 나가진 게
1: 빨리 알립니다. 이거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8년 동안 아무 약 쓰고 정말 침 맞고 거기서 벨고 뭐 저기 그 약 다 썼는데도 아이 되던 게 우리 이 약을 지금 잡수고 딱 50일 만에 이 언어장애가 와서 그랬던 분이 우우우우 하며 말하기 시작한 게 넉달

0: 부터는 말합니다. 완전히.
1: 그래서 각시 너무 좋아서 이럴 때 저희 배달 받아서 반복해서 정말 빨리 낫게 하겠다며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배달 받아서 쓰라 하십시오. 계속.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몸속이 혈액 중이 독소가 점점 많아가지고 혈지하고 혈점도가 높아집니다. 피속의 노폐물이 혈관 안에 가라앉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굳어지고 절바지고 피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오래 쌓이면 각종 심혈관병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 장약심내방은 혈전을 녹여줘서 혈관을 소통시켜주고 혈액 공급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주로 혈압, 혈당, 당, 혈지, 뇨산이 높은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쓰고의 이제 그 혈압, 혈당, 혈지, 뇨산 이런 쓰고를 해결해 주면서 동맥경화를 그 해결해 준다. 예. 그리고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심근경색을 치료해 주죠. 예. 예, 이 장약심내방이 특전이라 할 때 혈관을 이완시켜가지고 이완시킨다는 게 방송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 혈관 안이 노폐물을 강력하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막힘없이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예. 혈관도 자동차처럼 오래 쓰면은 결국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혈관은 출생한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몇십 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예. 매일 그 10만 번씩 박동하면서 온몸에 피를 내보내는데 1년간 내보내는 혈액이 수량만 해도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분량입니다. 예.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 혈관 내벽은 다슬고 안쪽에는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예. 마치 10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가 공장 대형 정비를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 혈관에도 철저한 대수리가 필요합니다. 예. 이 혈관도 1년에 한 번씩 꼭 대수리를 해줘야 되고 보양해줘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혈관 순환이 잘 되게 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서 혈관이 잘 통하게 하고 혈전하고 플라크에 플라크라는 게 이게 빵화를 말하는데 이런 빵화를 녹여서 소분자로 만든 후 물로 변환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해 체외로 내보내고 대변과 소변을 통해가지고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 내벽을 수복해주고 기혈 보충시켜줘야 되죠. 예. 우리 이 장약심내방 이런 걸 하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혈관을 대수리해주는데 정말 장약심내방만한 이런 약이 없습니다. 예. 정말 최고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약심내방 볼 때 풍한습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면 관절병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또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혈관 안에는 습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현대의학하고 중요하고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우리 이야기가 풍한습을 빼주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현대의학은 혈관 안에는 습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혈관 안에 습기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예. 이 현대의학은 혈관 안에서 흐르는 것은 혈액이고 그 혈액이 주요 구성성분은 쇠지향 혈장이라는 게인데 이 혈장에는 단백질, 수분,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성분이 포함됩니다. 혈구성분이 포함되죠. 예. 이러한 구성은 과학적으로 엄격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중리가 말하는 습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 내의 수액 대사의 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는데 혈관 안이 내용물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예. 중요하게서는 습기는 몸이 붓기면서 부종이 생기거나 몸이 무거운 감이 이런 나타나고 머리가 묵직하고 감긴 듯한 느낌이 들거나 사지가 나른해나고 쉽게 피곤해하고 혀의 설태가 두껍게 끈적끈적해지는 이런 등이 림상표현을 동반합니다. 예. 그러나 이 림상표현은 혈관 내 존재하는 실제적 물질이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생리 상태를 묘술한 표현일 뿐입니다. 예. 습기는 경락의 흐름을 막아놓고 기혈 운행에 영향을 주지만 혈관 속에 직접 있는 건 아니라고 중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빈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예. 1, 2초 사이에 흡수되죠. 예. 예,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산고원

0: 지구이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장약이고 선호해서 심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고 우리 이 약은 특효약 증서까지 있는 약입니다. 이 구어보지 신노쇄관 지병 특효약 증서까지 있는 약입니다. 이 장약 심내방은 심장의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또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준다. 주의하기는 기를 조절해주고 기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혈도 보충해주면서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백방으로 공업 경제 운행을 안정시켜 1사분기 좋은 출발을 실현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 오동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 조제과립 지능 추출 작업장 22개의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이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야급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약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투자가 10억 원인 이 대상은 일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의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의약산업의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생한 축소판으로 됐습니다. 우리 조 기업들은 혁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제품 품질을 1층 제고해 연변 전면 지능 발전에 꾸준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에서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 및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련 기계 조직위원회사 대외 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인 인조판 연속 평압 생산 흐름선은 목재 및 대나무 가공기계 제조의 주요 장비입니다. 우리가 속한 업종은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입니다. 연속 평압 생산 흐름선은 인조판의 전통 생산

0: 홍해를 바꾸고 인조판 생산 모식을 개변했는 바 근 40년대 인조판 기계의 큰 돌파입니다. 이는 인조판 제조 장비의 최고 기술 수준을 대표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 승격한 신질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전통 신에너지 자동차 부속품 가공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소재 산업 기회를 다잡아 친환경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회사는 단일한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소재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업무를 확장해 기업의 활력을 보유했습니다. 회사 작업장에 24대 설비가 가지런히 배치된 가운데 작업 일꾼들이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년의 작업 절차를 거쳐 농업 림업 폐기물들이 섬유 등 제품으로 전환됩니다. 이 대상은 연간 20억 원의 생산액을 올릴 수 있는데 농업 림업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산업의 녹색 발전 경주로를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연회사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이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이 대상은 매년 만 톤의 고급 섬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강도가 전통 소재보다 25% 제고돼 식품, 자동차, 고급 포장, 생물 기반 재료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주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1.4분기 우리 주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장성했습니다. 세계 주요 분야별로 보면 광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7.5%, 제조업 증가치는 12.1%, 전력, 연력,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은 6.8% 장성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연초 제품업은 6.6%, 식품 제조업은 54.6% 장성했으며 방직 복장업은 59%, 의약 제조업은 14.9% 장성했습니다. 매 하나의 돌파는 연변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확고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5월 15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6진 신소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3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33.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를 차지합니다. 도나 경제개발구에는 5년간 루게 생산에 60억 원을 올리고 산업사슬 상하단에 5천여 명의 취업을 이끄는 국가급 고신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도약식 발전을 이끈 인물이 바로 길림 화강약업주식위원회사 당위석이이며 총경리인 주계충입니다. 20여 년 내 주계충은 도나에 뿌리 내리고 중리학 산업 발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자연에서 재료를 취하고 건강에 봉사한다는 핵심 리념을 견지하며 품질로 기업을 세우고 과학기술로 기업을 강하게 만들며 브랜드로 기업을 흥하게 한다는 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어왔습니다. 회사는 2025년에 세금 8,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길림 화강약업주식위원회사 당미석이이고 총경리인 주계충입니다.
2: 공사.
1: 회사는 중약 건강 산업의 모를 받고 질병 목록의 변화에 따라 심내혈관, 중약 항염, 소아과, 정형외과 4대 제품군에 집중해 전문가형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강하고 우수하게 만드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업사슬 상하단의 과학연구제조, 중약제 재배 전 산업사슬 발전을 이끌어 지방경제 발전에 화강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계충은 시종,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근본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중국 중의과학원, 길림대학, 장춘중의학대학 등 대학교 및 연구기구와 적극 연계해

0: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박사후 과학연구사업소 국가 지방연합공정기술중심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4대 제품군을 중심으로 화학약 1.1류 신약 3가지, 중약 1.1류, 2.2류, 2.3류 신약 각기 1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추계충입니다. 혈전신맥영편은 회사의 핵심 제품입니다. 회사는 혈전신맥영편의 혈맥동시치료 이론체계를 최초로 내왔습니다. 이 제품은 전국 6만여 개 중약 제품 중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 35위를 차지했으며 국가종합표준화 시범 프로젝트로 비준받고 길림성 과학기술진보 1등상을 받았습니다. 주계충은 또 신지능 제조, 신기술, 새 모식, 새 경영 모식 4대 방향을 겨냥해 중의학 현대기술 및 지능화 산업단지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회사 단지 부지 면적은 16만 평방미터인데 그중 1기에 3만 5천 평방미터 주체 공사가 준공됐고 지능형 추출 작업장, 지능형 액체 작업장이 잇따라 생산에 들어가 룩의 생산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주계충입니다. 우리는 인재로 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견지합니다. 최근 3년간 석사 5명, 본과생 162명을 영입했으며 인재 유치로 여러 유명 대학교의 교수를 초빙해 높은 자질을 갖춘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의학연구개발, 과학기술 경쟁력 등 방면에 튼튼한 인재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주계층은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 일핵 량극 혁신 업무 구도를 구축하고 심내혈관 및 비뇨 항염증 제품 10억 매출 전략과 정위 진통 및 소총 과립 제품 5억 매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5억 기간에 수입 10억 원, 리윤 1억 2천만 원, 세금 1억 5천만 원 실현해 우리 주 의약 건강 산업 진흥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제3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주회장 핵심구역에 들어서면 묵향과 노래소리가 가득한 전시구역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우리주가 정성껏 조성한 연변 전시구역은 독특한 민족 풍모로 도서박람회의 가장 멋진 변강못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시구역 핵심 위치에는 높이 3m가 넘는 원주형 도서탑이 솟아있는데 책향기와 묵향이 어우러져 마치 소리 없는 문화의 강처럼 중화민족 다원 일체의 정신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변인민 출판사는 주제 출판물, 홍색 도서, 무형문화재 민속, 청소년 도서, 과학 보급료 등 300여 종의 도서를 선보였으며 정률성 연보 신간 발표회와 민족 문자 출판물 전문 초청회도 개최합니다. 연변인민 출판사 당위석이고 사장이며 총편집인 양문화입니다. 전국 10여 개 민족 출판사를 초청해 참가시키고 스푼평 국정 운영을 논함 등 주제 출판물과 몽골어, 서장어, 미그러, 조선어 등 중점 출판물을 집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방람회 기간 8차례의 문화활동을 마련했으니 가계벗들이 민족 문자 전시구역을 찾아 책향기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민족 단결을 함께 촉진하길 바랍니다. 연변교육출판사 전시대 앞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변교육출판사 총편집 판공실 주임 김선화입니다. 이번 도서박람회에서 100여 종의 신간 도서를 전시하고 길림성 지역문화 운치가 짙은 신간 발표 활동 두 차례를 기획했습니다. 온기가 있는 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길림을 찾고 길림을 요야하며 장백산의 웅장함을 느끼고 연변대지의 깊은 정과 시성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민족 문자 전시구역이 책향기의 향연이라면 3호관 내 연변문화산업관은 체감할 수 있는 변강풍정 화폭입니다. 전시구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중국 산뜻한 연변 주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시구역은 민족 풍정, 변경 생태, 무형문화재 전승 세 가지 주제를 둘러싸고 70여 종 500여 점의 문화창의 제품을 정성껏 배치해 몰입식, 체험형, 온기가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참관객 로월함입니다. 길림성의 문화와 여러 지역에 대해 더욱 깊이 요해하게 되었습니다.

0: 이 활동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전시관 중앙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악기, 수시, 철공예 등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이 집중적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승인과 직접 교류하며 기예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관객 관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욱 많이 내와 중국 전통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문예 공연 무대에서는 끊임없이 은은한 선율이 들려오는데 한 곡 또 한 곡 이어지면서 때로는 감미롭고 낮게, 때로는 경쾌하고 격렬하게 울립니다. 생명력 넘치는 연변의 향음은 책향기 가득한 도서 방람회에 감미로운 연변 운치를 더했습니다. 연변 가무단 단소 연주자 주기화입니다. 도서 교역 방람회에 해금, 가야금, 장고, 단소 등 연주자 4명이 왔습니다. 이 네 가지 악기는 모두 우리 무형문화재의 전통 악기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선보일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전시관 서쪽 음식 전시구역에는 김치, 막걸리 등 연변 특색 음식이 전시됐습니다. 현장에는 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조형이 마련됐는데 도서 교역 방람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방문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주당위 선전부 출판 및 저작권처 처장 상금빙입니다. 이번까지 우리는 세 번째로 동북 도서 교역 방담회에 참가하는데 연변 3개 도서 출판 단위와 10여 개 문화산업, 무형문화재 생산 단위를 조직해 참가했습니다. 도서 전시 구역에는 국가 민족 문자 출판 기지 명리로 특색 전시 부스를 조성하고 전국 10여 개 민족 출판사의 500여 종 도서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문화산업 전시 구역에는 산뜻한 연변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디지털 IP, 문화관광 IP, 무형문화재 등 종목을 전시했습니다. 연변 출판과 문화관광 창작의 활력을 보여주고 동북 도서 교역 방람회에 변강 문화의 동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 5월 15일 전국 33번째 여도 결핍병 예방 퇴치일에 즈음해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에서는 13일 여도로 건강 지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제로 선전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에게 과학적인 여도 보충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사업일꾼들은 대중들이 관심하는 여도 결핍의 위해성, 과학적 여도 보충 방법, 여도 소금 구매 등 10점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임신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중점 인원에 대한 여도 결핍의 건강 영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여도 보충에 관한 민간의 오해를 바로잡아 과학적 여도 보충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 지방병 예방퇴치과 사업일꾼 김윤호입니다. 요도 보충 방법에는 주로 요도 소금 섭취, 요도가 풍부한 식품 섭취, 요도 제제 복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도 결핍을 예방하는 주요 조치는 요도 소금 보급입니다. 요도 소금 섭취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우세가 있어 요도 보충의 최적 경로로 됐습니다. 임신부, 수유기 부녀, 신생아 등 특수 인원들도 과학적으로 요도를 보충해야 합니다. 요도는 인체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신진 대사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며 인체 성장 발육을 촉진합니다. 요도 결핍으로 인한 일련의 건강 피해는 주민들의 신체 소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공공위생 문제입니다. 요도 결핍병에는 지방성 갑상선종, 지방성 크레틴병, 단순성 롱화, 태아류산, 초산, 선천성 기형 등이 포함됩니다. 김윤호입니다. 지리 환경 등 요인 영향으로 우리주는 요도 결핍 지역에 속합니다. 단연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주 요도 결핍병 종합 예방 퇴치 사업은 이미 요도 결핍병 소멸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중이 여전히 요도 결핍이 가져오는 건강 위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요도를 보충하는 인식이 비교적 없습니다. 더 두드러진 것은 민간에 여전히 요도 보충,

0: 요도 소금 섭취에 관한 많은 오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도 요도 결핍병 소멸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야 하는 데 불리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나시 황리허진에 위치한 중국 공급판매 황리허 검정기버섯 산업교육시장 대상은 현지에서 국가급 농업산업 강진을 구축하는 핵심 공사입니다. 대상은 총 투자가 3억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4천 평방미터이며 교역 창고 저장 중심, 종합 건물 등을 건설합니다. 대상은 올해 12월에 준공해 2027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영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0: 50m 되는 곳. 연계 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5월의 꽃으로 시작해봅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네, 봄처럼 향기롭고 싱그러운가요? 이어서 배소윤 작사, 김미란 작곡의 그대는 봄입니다 보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이 더욱 아름답게 더욱 번창하게 변화하길 바라면서 류 운종 작사 황기욱 작곡의 내 사랑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여성 사인창으로 들어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 우리 연변이 더욱 아름답고 희망의 봄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최관석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새 희망꽃 피는 봄 보내드립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 훗날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죠.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미소로 끝내면 그 하루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소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2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 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의 문의전화 혹은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전통 이학하고 현대 최신 생물 공학을 결합해서 연구 개발한 이런 황금 분말입니다. 예, 우리 동충 하초 하면은 아주 희귀하고도 비싼 예, 이런 설상고원의 보물에서부터 발효 생성물로 완성되면서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실현해서 현대인들이 만성병하고 이난병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히말리아 고산 산맥 해바리가 4000m 이상이 아주 혹독한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벌레의 몸에서 자라나는 아주 신비한 약초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서장의 유목민들은 이 약초로 먹은 풀소와 놀라운 체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이 동충하초가 인류와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현대 과학기가 동충하초가 갖고 있는 이런 영양 성분이라든가 활성 생물 성분을 발견해서 현대 황금 분말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핵심적인 성분을 보면은 코르드세핀하고 베타글루칸입니다. 예, 우리 코르드세핀이라 할 때에는 세포 내 에너지 성분을 담당하는 이런 ATP 생성을 촉진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 때문에 항상 피곤하거나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에게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림상 연구에서 동충 하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운동 지구력하고 산소 이용 효율이가 아주 높게 향상된 이런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력 보충을 넘어서 폐 기능 강화에서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서 호흡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이런 혈액 공능이 또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지금 동충 하초를 먹고 있는데 지난 올해는 안 먹어서 이제 한 석 달을 먹었습니다. 네. 다른 약, 다른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쌓아서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지금 약을 먹었는데 다른 약보다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효과 나는 게 알린다, 확실히 알린다 지금.
1: 네.
2: 효과 빠르고 좀 좋습니다. 뭔가 뭐 녹공술 부수 있으면서 그냥 어지병증이 자꾸 나타나고 집이 막 빙빙 돌아가고 이랬댔습니다.
1: 네.
2: 그래서 머리도 싱하고 정신이 아예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거 먹어서부터, 지금 뭐 어지럼증이 많이 멎었습니다. 술 난다 저는 어지럼.
1: 예.
2: 그래서 너무 좋지해서 그다음에 손발도 그냥 또 저리고 손가락 끝이 특별히 저리다 말인다. 그리고
1: 예.
2: 이 바깥은 또 저리면서 치 자꾸 올라오고 예. 따개라 바람이 자꾸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저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혹강 가다 싸게 바람 나지 안 난다.
1: 예.
2: 예. 그리고 또 그 무슨 증상이 있었는가 뭐 관심병이 있어서 그냥 숨을 쉬어서 증기 다니기 힘들어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숨이 덜 차니까 증기 다니기 그것도 저는 쉬었다 다녔는데 지금은 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또 많이 황황하고 저녁에 뭔가 자지 못해 됐습니다. 허리 놀라면서. 근데 요즘엔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허리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1: 네.
2: 어서 가슴이 좀 편안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뭔가, 예. 그리고 또 소변이 조금 급해서 참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소변이 새나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소변 얼마만 참을 수 있습니다.
1: 네.
2: 약을 먹다 제일 좋은 약을 먹습니다. 진짜 이런 좋은 약 먹어보니까 먹어보니까 진짜 좋은 게 알리대다.
1: 네.
2: 그래 난 지금 계속 또 먹자고 해서 오랫동안 아이 먹었으니까 오래 못 먹었으니까 계속 또 먹자고 해서 얼얼이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다 그랬다.
1: 예, 꾸준히 쓰십시오. 오래 쓸수록 효과 잘 봅니다.
2: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2830666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도 이 동통화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네. 선생님, 나 이 땀 너무 흘리 소리.
1: 네.
0: 근데 이 땀 흘리는 거에 이 중미들이 보고서는 뭐 한 일주일이면 뭐 치료된다, 된다. 아이 된다. 한 3년 흘렸습니다.
1: 네.
0: 마음에 이 땀이 나다, 나다 못해 이래 눈이 휑해질 때까지 어쨌든 소리, 뭐 땀이 없어야 아이 일 없이 고도 그냥 약간 손을 들어도 땀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0: 어, 그래던 게 그 다음에 이 심장이 나빠지면서리, 그래도 이 심장뼈에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내구리 꿀떡 찬 것 같고, 목이 쾌하고, 그래도 그냥 이 마른 게 심장이 그러면은 이 폐에 물이 차더란 말입니다.
1: 예.
0: 오, 이러면서 용수 대약 많이 쓰고, 뭐, 종이산 다 보이고, 뭐, 그도 이 서약 치료요, 중량 치료요, 많이 했는데, 아이 되던 게, 이 동통화도 쓰고, 지금 예, 이 땀도 거두고, 지금 예, 그렇게 심장이 내구리 꿀뚝 찬 것 같은 게 지금 이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한 여섯 달 썼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전에 뭐 심장이 없어 그런도 기침도 안 나고 가래도 알성하고 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소화도 거기에 그것도 약 자꾸 쓰니까 위라는 게 싹 나빠서 소화도 아이 되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면서 용수 대마에 고생했는데 지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소화도 용 잘 되고 어쨌든 몸도 맨날로 예, 그것도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겠습니다.
1: 예, 혈당 조절도 됩니다.
0: 예, 그래, 선생님이 한 가지 자문할 거니, 우리 본가지 형님이 저기 그런 부위 온 지 이제 한 1년 된다.
1: 예.
0: 내가 예, 이 좀 팔다리를 쓰는 게 지금 예, 좀 힘들어 한단 말인다.
1: 예.
0: 이 화장실 출입이라는 한다. 그런데 그게 좀 힘들어 해서, 이 동통화소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내 문이란다.
1: 예.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동충하초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충하초는 뇌 기능도 향상시켜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 제거해서 혈압도 온정시킵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예, 그렇게 중병을 하고 난 분들은 이런 후유증 치료에서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반드시 쓰면 더 좋습니다. 예.
0: 어쨌든 예, 부위 왔는데 어제 사람이 영 신경질이 많습니다.
1: 당연하죠. 내 세포가 손상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뇌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다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습니다. 이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차 쓸수록 또 효과를 더 잘 봅니다.
0: 예, 예. 기억이 떨어지길래 그래도 자꾸 허망 소리하고 신경질 쓴단 말입니다.
1: 예, 그럼 빨리 대접하시오.
0: 예. 예, 그래, 오늘, 예, 우리 학교에서 올 때 한 9각도 배달받기.
1: 예.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1: 예.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동청화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1: 예.
3: 약이 혈압 조절도 해야 되고, 자꾸 이 피해도 몸이 기침가래 생각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이거 동통화초를 쓰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나사진 게 알겠다 지금.
1: 네.
3: 앞으로 저리 알게 된 것은 많이 나쁘죠. 상에 기침가래 있던 게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예, 밤에 특히 소변 차수가 여러 충무던 게 차수가 좀 많이 주니까 사람이 다음도 기대하고 사람 맥도 남다 지금.
1: 네.
3: 그러니까 대부분이 활동이 좋을 때 좀 장거리에 더 배달받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동그나토를 쓰는 사람입니다.
1: 예.
4: 예, 어제 썼는가 뭐, 예, 혈압도 돌이 잘 안 되면, 예, 저기, 물이 오지를 보니 코리 아프면서 정시 대응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이, 그리고 노공도 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순하도를 쓴 게 지금 영어도 효과 좋습니다.
1: 네.
4: 우리 오지름증도 해결되고, 고리 아픈 것도 해결되고, 정신이 띵하던 것도 이제는 정신이

0: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속이 황당하고 숨이 차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 밤에 어떤 때는 예, 숨이 꽉 막히는 것처럼 예, 숨쉬기도 바빠서 영 일어나서 고생하며 이래가지고 예, 예, 이 삼매 수량 먹기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래 이거 먹은 게 지금 이 용효가 좋습니다. 이 동순 하선의 고산지대에서 자란 4,500m의 높이에서 자란 뭐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라난 약재대구에 다른 약보다의 발효 균균이 돼 그런지 그렇게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이렇게 예, 속이 편안하고 이러니까 나무 살다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살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이 약은 먹기가 용필리합니다. 다른 약이 30배라 되고 지금까지 현미가.
1: 예. 예.
0: 그리고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먹지 않습니까?
1: 네.
0: 늙어 놓으니까 이 약은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어떤 때는 올바나고 그럴 때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지금까
1: 네.
0: 하루에 보다 한 번만 먹으니까
1: 네.
0: 예, 용효가 좋지 않습니까? 결국 기억력도 돌아오고.
1: 네.
0: 오래, 오래 가지고 그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어디다 둔 것도 찾지 못하기 힘들고, 열쇠 어디다 둔 것도 몰랐댔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지금 얼떨, 이가에 지금 할도에 돌 때에 계속 고경해서 배달받다고 그랬는데.
1: 네. 2836-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합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난이 동승하처럼 먹어요. 좋습니다.
1: 네.
3: 우선 먼저 예, 혈압이 정상이 되지. 그 다음에 예, 이 혈압이 정상이 되니까 예, 심장도 안정됐습니다.
1: 네. 예.
3: 어떨 때는 심도가 막 별나게 뛰면서 예, 높았다 낮았다던 게 그것도 좀 고정됐지. 그 다음에 고리에 정신이 납니다. 선생님.
1: 네.
3: 예. 그리고 선생님 내 기침을 좀 지켰습니다.
1: 네.
3: 예. 그랬던 게 기침이 감 없이 사라졌답니까?
1: 네. 기침, 예. 가래, 천식, 폐렴, 예, 흉막염 이게 다 씁니다. 예.
3: 아, 예. 그런 게 기침이 아이 짓습니다. 예.
1: 네.
3: 그리고 얘 한쪽 무릎 피울 때 나는 아팠습니다.
1: 네.
3: 양쪽이 아프, 다른 사람 아프던데 왼쪽이 아프던 게 얘 그것도 감 없이 사라졌습니다.
1: 네.
3: 그래 선생님 나는 얘 저번에 할 때 쌌는데 우리 동미 저기나 동체 한국에서 온 게 좀 싸졌다면서 내가 좀 전화 쳐달라겠네 오늘 선생님께
1: 예. 전화라고. 그 한국에 가서 일하면서 몸이 많이 지친 분들에게 또 용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우리 가족도 예의 동충하서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4: 그래서 이제 1년 넘었습니다. 그런 게 예, 그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4: 어찌가니까 예, 손발이 시려서 예,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녹을 때까지 그랬던지 네. 이거 먹고서 일주일 얼마 며칠 안 되니까 벌써 손발이 더 나고 영 좋지 않을까.
1: 네.
4: 그리고 예, 위가 한 일이가 빠서 그래서 한 일 위하고 쓰면 섬유하고 계속 먹고 이날이 때까지 그랬는데 아니, 어떤게 정말, 이 약을 먹은 게, 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1: 네.
4: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나지.
1: 네.
4: 그래, 예, 심장이 또 나빠서, 예, 맨날 헐떡거리면서, 맨발 못 걸어도 심장 헐떡헐떡 하면서,
1: 네.
4: 어디 나가기도 불편하고, 그랬댔어. 그랬던 게, 이 심장도 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나이 걸어도 손이 그렇게 아이 찬다.
1: 네.
4: 그래, 왜, 또, 그, 가래가 왔거든, 목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목에 가래 떨어져서 꽤 고생했습니다. 그런 것도, 예, 이 동수화도 바르게 한번 먹은 게, 가래 온데간데 없지 않고 또 떨어졌지 않을까.
1: 네.

0: 호흡기 기능도 높여준다.
1: 예, 근데 예.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지금 좀 이렇게 늙어 있지만 살아도 영 이 동충하소 약을 먹은 다음에 살맛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1: 아픈 데가 쓰라니까.
0: 네.
1: 그래 이번에 활도 있을 때 나도 또 조금 싸다고.
0: 예. 활도에 제일 좋은 우대 활도입니다. 이 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면역력 향상에서는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이 동충하초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강장제로 또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함유된 이런 성분들을 보면은 우리 몸의 자연살해 세포, 즉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외부의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으로부터 몸을 강하게 지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3: 예, 지금은 면역력 시대라고 하죠. 때문에 지금 동충하초를 쓰신 분들은 쉽게 감기도 걸리지 않으면서 특별히 호흡기 질환에서는 효과를 확실히 잘 봅니다.
2: 네.
3: 그리고 특히 이 환절기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몸의 방어력이가 한 단계 끌어올려지면서 이 몸이가 든든해지는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3: 그리고 더 해서는 항산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네.
3: 예,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 로화 방지에서도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은 매 순간 로화하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발효 동충하초를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에는 우리 몸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동력까지 키워줍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효능은 알고 드시면은 몸이 달라진다 이런 재료도 또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력까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전통적인 동충하초와 비교할 때에는 그 유효 성분이 더 안정적이고 특정적인, 즉 몸이 좀 허약해진 중년분

0: 것들이 보양에서는 가장 리상적이고 선천 면역력하고 후천 면역력을 모두 증가시켜서 모든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개선시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 함유된 이런 성분들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예, 우리 나이 내세가 있으면은 몸에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산생되고 노폐물이가 잘 배출이 못 되면서 만성적인 염증, 예, 바로 무기인성 염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몸에 여러 가지 이런 염증도 또 제거해 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에 의한다 할 때에는 장기간 적정량으로 그냥 복용한다 할 때에는 호흡기 감염 빈도를 많이 줄여줍니다. 예, 그리고 항산화하고 로화 지연 효과가 또 좀 뚜렷하기 때문에 예, 좀 꾸준히 쓰시면서 하나는 좀 이 몸도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느낌도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에 보면은 예, 많은 이런 성분들이 영양 성분들이 또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시면서의 몸의 이런 저항력이가 또 많이 높여집니다. 예, 그리고 동충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 보호 기능에서는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학에서도 동충 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보충해 주면서 현대 연구에서는 폐 기능 개선에서도 예, 아주 효과가 있으면서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혹은 예, 좀 오랫동안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면서 심장이 같이 나빠진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신장을 보호해서 담백뇨까지 감소시켜 줍니다. 예, 우리 연세가 있으면서 노인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방광염이 자꾸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 치료에서는 예,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염증 인자를 조절해서 만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혹은 천식 환자에게는 아주 유익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피로를 완화시키고 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예, 좀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혹은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피곤한 분들이 쓰시면은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에 연구에 의한다 할 때에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의 활성 성분은 인슐린이 민감성을 개선시켜서 혈당 조절에서도 아주 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대사를 조절해서 저밀도 저단백을 예, 축적이 줄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혈지 이런 치료를 하면서 이 디미도 지단바이가 개선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액 속에 있는 이런 나쁜 잡질들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 추출물이 림상 효과가 예, 지금 의학회에서는 많은 이런 인증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만성질환으로 오래 고생하거나 혹은 예, 지금 약을 많이 써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1년 4계절 어느 때든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이런 동충 하초를 보면은 이 약재의 성질이가 동물성도 가지고 있고 식물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특수한 약재이기 때문에 이 체질이라든가 계절에 관계없이 복용한다 할 때는 중노년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는 아주 명확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양기하고 정기를 같이 보충해서 몸속에 오래된 이런

0: 통한 습도 제거해 주면서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자연의 지혜가 모아진 중의학설에 맞는 아주 귀중한 약재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이런 면역 강장제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모아산곡에 준비했는데요. 정겨운 모아산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가요는 흥견 반살풀이 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리 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고향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풍경과 정겨운 사람들, 잊지 못한 추억이 담긴 가요로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강호혁 작사 김유식 작곡의 여랑술의 령 넘어가네 보내드립니다. 여랑술에 몰고 령을 넘어가는 농민들의 흥겨운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소 유영어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노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밀림은 푸른 바다 나는 갈매기 준비했습니다. 리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돈 따라 정 따라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은 마음과 정이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가요입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하라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먼저 최미화 작사 최근 작곡의 배나무는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속삭이는다는 멜로디로 여러분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디설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의 나비 한 마리입니다. 가벼운 리듬과 부드러운 노래가 마치 나비가 하늘을 나는 듯한 설렘을 선사하니 잠시 마음을 편안히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정현 리정님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을 들려드릴게요. 외로울 때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현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위로와 함께 봄의 기분을 선사한 노래가 왔습니다. 김학성 작사, 리하수 작곡의 너와 나의 봄입니다. 봄의 따뜻함과 함께 사랑의 설렘이 느껴지는 이 노래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준비한 곡은 유재익 작사 허순자 작곡의 아리랑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향기와 아리랑의 정감이 어우러진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겨움을 선사해 줍니다. 차비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운 삶과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가요입니다. 최미화 작사 박연준 작곡의 백세 인생 릴리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뇌 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뇌 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곰팡이.

0: 가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곰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건의 보신안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늘 것은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안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곰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또 곰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곰팥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곰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건뇌보신안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형력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건뇌보신안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따미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술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건뇌보신안 하나 들었으니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귀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얼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뇌보신안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0: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곰팥이 다 허해진다. 곰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곰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뇌에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질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건뇌보신안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 한 통에 값은 얼마입니까?
0: 498원이고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 그래 마약 12통 무슨 우대 있습니까?
0: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2: 배달 받으십시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좋기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거는 땅이엔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땅이엔수라고 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을 새로운 약 방송 듣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말씀한 선생님 말씀 강의 내려볼까니 이게 저 내게 합당할까 싶나 지금.

0: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다음에 그 인체든 이 개권 이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매가 이 좀 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하다니 내내등산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또 황황하면서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는데 그 이야기가 좀 어떻겠는가?
1: 예,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심지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체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고 이 혈액을 순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기와 혈이 심장의 기가 충분해야 되고 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황황하고 불안하고 심혈문란이 나오는데 그냥 심장약 맞서서 효과 못 보던 분들 이야기 쓰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이제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여든 게 해결된다. 또 직접적으로 연골 농구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단조인 이야기 다 들어가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눈이 이제 쫓겨 갖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처치해보고
0: 잘 알았어요.
1: 네, 기도 잘 하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병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서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연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이조신경 그다음에 뭐 우리 여러 가지 식물 신경 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댔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판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 다 다른 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예.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지금 건재 보시고 하는 지금 따다고 그랬다.
1: 예.
3: 예, 예, 그니까, 허리도, 이때가, 어떤 방면에, 이때가, 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어금니, 지금 또 한 70 넘었습니다.
1: 예.
3: 예, 예, 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도 또 항상 어지럽고, 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하다 할까, 맨날 그랬다.
1: 예.
3: 그래갖고, 이분이 예. 이 광, 예, 그러니까, 금리가 시간 사장인데, 또 열광 사장에는 열광상 몇통 쓴가?
1: 8가구도 드립니다.
3: 아, 연속각 드립니까?
1: 예, 그리고 분이 QCV의 또 9각 드립니다. 이래 담은 한 분 드립니다.
3: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네, 전화 뭐지 사달해서 들어간다. 그럼 그거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제 이모지 배달하면 되겠습니까?
1: 예, 다 배달해.
3: 어른들이 나오기도 불편해요.
1: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예,
3: 예. 예.
1: 예, 아니면 예,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3: 아,
1: 분이 QCV. 예, 8각 드리는데 9각 드립니다.
3: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예.
1: 예.
3: 02297.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을 접촉해 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문란입니다.

0: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네,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 다음 합시다. 나 이 당뇨 이 순의 소리에 이 뼈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다음에 거품도 나가고 피부만 나가면 이용 냄새도 나고 그러십니다.
0: 네. 네.
2: 이 어제 그래그런도 소화도 아이디지 또 요구리는 뭐 있는데 또 요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2: 이런 데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다면
0: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혈탕 때문에 절가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코까지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란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으냐.
2: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1: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맨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정제 뭐 신도안이라든가 메톨로얼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이제 필요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누구시오?
0: 네.
3: 수고하십니다.
0: 네.
3: 문자 안에 좀 담아놔서 겁니다. 지금 우리 행가 애들 너무 맞아가지고.
0: 네.
3: 뭘 갖고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다 못 쓰고 지금 그것도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거 끝내보시오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담아내봅니다.
0: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푸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꼴도 낀 것처럼 정신안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로 좀 써보시오. 머리가 맑고 정신납니다. 예, 그리고 재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하십시오.
3: 좀 대답하다고 한다게 뭐.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네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네보신환 일반 건네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네보신환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 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 네.
0: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생러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칭热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니까 이 정신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이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암이요, 자궁암이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팔만 실에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双虚
1: 네.
0: 두 가지가 다 허하다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광고 배우고 먹습니다.
0: 네.
5: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치부러던 약이 어찌시 약이 돼서 별로 안 드는 약이었거나 부작용도 적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좋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네.
5: 벌써 먹은 봐서 한 달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그냥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시든 사람이란 네. 말입니다.
5: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0: 네.
5: 빤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0: 네.
5: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치러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라고
0: 빨리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5: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 가끔씩 그래서 요즘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0: 예 그럴 겁니다.
5: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단 두부로 가면서 혓바닥이 살짝 설태 살짝 해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0: 네.
5: 근데 그게 설태도 싹 벗어져서 소화 인간 잘 된다.
0: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5: 네.
0: 우리 몸에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5: 해가 설치가 그래, 예.
0: 하얗습니다.
5: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유행소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자다 보면 유행 소리 나면서 자지 못하겠을 때 아침에 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해라 그러면 올라가면 이래 당겨지면

0: 이렇게 살이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허리 엉덩이 힘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 뒤에서 아예 아픈다 저는.
1: 네.
0: 예, 구성사만 해줘가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0: 1297번입니다.
1: 보험 1297번.
0: 네,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0: 네.
2: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네.
3: 영지 이간 고복이고 어쩌면이 1년은 다음 달이면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때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2: 네.
3: 그래, 어디미방 손이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습니다. 손은 자꾸 제게도 말라들 이게 렘들고 막이 무슨 이 기울 부서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무슨 늙고 막이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쿵만 먹고 내 이거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이간 고배 어서는 이제 10달 좀 넘었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그것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던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영 기분이 좋습니다. 결국 심장
2: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약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던 게 영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2: 예.
3: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이제 몸의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 속재가 기분도 좋고, 눈은 어서 오랫동안 뭐가요?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어나 이제도 좀이 여전히 연해지고, 예. 어제 눈이 좀 좋습니다. 부연결이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전문이나 싸겠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2: 네.
3: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2: 네.
3: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생각.
2: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 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연피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영질로의 이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백방으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켜 1사분기 좋은 출발을 실현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 오동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조제과립 지능추출작업장 22개의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이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야급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약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투자가 10억 원인 이 대상은 일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의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의약산업의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생한 촉소판으로 됐습니다. 우리 조 기업들은 혁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제품 품질을 1층 제고해 연변 전면 지능 발전에 꾸준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인 아련기계에서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 및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련기계조직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인 인조판 연속 평압 생산 흐름선은 목재 및 대나무 가공기계 제조의 주요 장비입니다. 우리가 속한 업종은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입니다. 연속 평압 생산 흐름선은 인조판의 전통 생산 공예를 바꾸고 인조판 생산 모식을 개변했는 바 근 40년대 인조판 기계의 큰 돌파입니다. 이는 인조판 제조 장비의 최고 기술 수준을 대표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 승격한 신질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전통 신에너지 자동차 부속품 가공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소재 산업 기회를 다잡아 친환경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회사는 단일한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소재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업무를 확장해 기업의 활력을 부여했습니다. 회사 작업장에 24대 설비가 가지런히 배치된 가운데 작업 일꾼들이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일련의 작업 절차를 거쳐 농업, 림업 폐기물들이 섬유 등 제품으로 전화됩니다. 이 대상은 연간 20억 원의 생산액을 올릴 수 있는데 농업, 림업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산업의 녹색 발전 경주로를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연회사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이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이 대상은 매년 만 톤의 고급 섬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강도가 전통 소재보다 25% 제고돼 식품, 자동차, 고급 포장, 생물 기반 재료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주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1사분기 우리 주 규모 이상 공업 증가

0: 가치는 동기 대비 12.1% 장성했습니다. 세계 주요 분야별로 보면 광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7.5%, 제조업 증가치는 12.1%, 전력, 연력,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은 6.8% 장성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연초 제품업은 6.6%, 식품 제조업은 54.6% 장성했으며 방직 복장업은 59%, 의약 제조업은 14.9% 장성했습니다. 매 하나의 돌파는 연변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확고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5월 15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6진 신소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3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33.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를 차지합니다. 도나 경제개발구에는 5년간 룩의 생산에 60억 원을 올리고 산업사슬 상하단에 5천여 명의 취업을 이끄는 국가급 고신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도약식 발전을 이끈 인물이 바로 길림 화강약업주식위원회사 당위석이며 총경리인 주계충입니다. 20여 년 내 주계충은 도나에 뿌리 내리고 중리학 산업 발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자연에서 재료를 취하고 건강에 봉사한다는 핵심 리념을 견지하며 품질로 기업을 세우고 과학기술로 기업을 강하게 만들며 브랜드로 기업을 흥하게 한다는 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어왔습니다. 회사는 2025년에 세금 8,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길림 화강약업주식위원회사 당미석이이고 총경리인 주계충입니다.
2: 공사.
1: 회사는 중약 건강 산업의 모를 받고 질병 목록의 변화에 따라 심내혈관, 중약 항염, 소아과, 정형외과 4대 제품군에 집중해 전문가형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강하고 우수하게 만드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업사슬 상하단의 과학연구제조 중약제 재배 전 산업사슬 발전을 이끌어 지방경제 발전에 화강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계충은 시종,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근본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중국 중의과학원, 길림대학, 장춘 중의학대학 등 대학교 및 연구기구와 적극 연계해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박사 후 과학연구사업소, 국가 지방연합공정기술 중심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4대 제품군을 중심으로 화학약 1.1류 신약 3가지, 중약 1.1류, 2.2류, 2.3류 신약 각기 1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주계충입니다. 혈전신맥영편은 회사의 핵심 제품입니다. 회사는 혈전신맥영편의 혈맥동시치료 리론체계를 최초로 내왔습니다. 이 제품은 전국 6만여 개 중약 제품 중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 35위를 차지했으며 국가종합표준화 시범 프로젝트로 비준받고 길림성 과학기술진보 1등상을 받았습니다. 주계충은 또 신지능제소, 신기술, 새 모식, 새 경영 모식 4대 방향을 겨냥해 중의학 현대기술 및 지능화 산업단지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회사 단지 부지 면적은 16만 평방미터인데 그중 1기에 3만 5천 평방미터 주체 공사가 준공됐고 지능형 추출 작업장, 지능형 액체 작업장이 잇따라 생산에 들어가 룩의 생산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주계충입니다. 우리는 인재로 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견지합니다. 최근 3년간 석사 5명, 본과생 162명을 영입했으며 인재 유치로 여러 유명 대학교의 교수를 초빙해 높은 자질을 갖춘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의학연구개발, 과학기술 경쟁력 등 방면에 튼튼한 인재

0: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주계층은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 일핵량극 혁신 업무 구도를 구축하고 심내혈관 및 비뇨항염증 제품 10억 매출 전략과 정위진통 및 소총과립 제품 5억 매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5억 기간에 수입 15억 원, 리운 1억 2천만 원, 세금 1억 5천만 원 실현해 우리주 의약건강산업 진흥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제3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주회장 핵심구역에 들어서면 묵향과 노래소리가 가득한 전시구역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우리주가 정성껏 조성한 연변 전시구역은 독특한 민족 풍모로 도서박람회의 가장 멋진 변강못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시구역 핵심 위치에는 높이 3m가 넘는 원주형 도서탑이 솟아있는데 책향기와 묵향이 어우러져 마치 소리 없는 문화의 강처럼 중화민족 다원일체의 정신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변인민 출판사는 주제 출판물, 홍색 도서, 무형문화재 민속, 청소년 도서, 과학 보급류 등 300여 종의 도서를 선보였으며 정률성 연보 신간 발표회와 민족 문자 출판물 전문 추천회도 개최합니다. 연변인민 출판사 당위석이고 사장이며 총편집인 량문화입니다. 전국 10여 개 민족 출판사를 초청해 참가시키고 스푼평 국정 운영을 논함 등 주제 출판물과 몽골어, 서장어, 미그러, 조선어 등 중점 출판물을 집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8차례의 문화활동을 마련했으니 각계 벗들이 민족 문자 전시구역을 찾아 책향기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민족 단결을 함께 촉진하길 바랍니다. 연변교육출판사 전시대 앞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변교육출판사 총편집 판공실 주임 김선화입니다. 이번 도서박람회에서 100여 종의 신간 도서를 전시하고 길림성 지역문화 운치가 짙은 신간 발표 활동 두 차례를 기획했습니다. 온기가 있는 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길림을 찾고 길림을 요해하며 장백산의 웅장함을 느끼고 연변대지의 깊은 정과 시성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민족 문자 전시구역이 책향기의 향연이라면 3호관 내 연변문화산업관은 체감할 수 있는 변강풍정 화폭입니다. 전시구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중국 산뜻한 연변 주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시구역은 민족풍정, 변경생태, 무형문화재 전승 세 가지 주제를 둘러싸고 70여 종 500여 점의 문화창의 제품을 정성껏 배치해 몰입식, 체험형, 온기가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참관객 로월함입니다. 길림성의 문화와 여러 지역에 대해 더욱 깊이 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전시관 중앙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악기, 수씨, 철공예 등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이 집중적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승인과 직접 교류하며 기예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전시관 서쪽 음식 전시구역에는 김치, 막걸리 등 연변 특색 음식이 전시됐습니다. 현장에는 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조형이 마련됐는데 도서교역박람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방문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주당위 선전부 출판 및 저작권처 처장 상금빙입니다. 이번까지 우리는 세 번째로 동북 도서교역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연변 3개 도서 출판 단위와 10여 개 문화산업, 무형문화재 생산 단위를 조직해 참가했습니다. 도서 전시 구역에는 국가 민족 문자 출판 기지 명리로 특색 전시 부스를 조성하고 전국 10여 개 민족 출판사의 500여 종 도서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문화산업 전시 구역에는 산뜻한 연변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디지털 IP, 문화관광 IP, 무형문화재 등 종목을 전시했습니다. 연변 출판과 문화관광 창작의 활력을 보여주고 동북 도서교역박람회의 변강문화의 동력을 불어넣겠습니다.
0: 5월 15일 전국 33번째 여도 결핍병 예방 퇴치일에 즈음해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에서는 13일 여도로 건강 지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제로 선전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에게 과학적인 여도 보충 지식

0: 소식을 보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사암일꾼들은 대중들이 관심하는 요도 결핍의 위해성, 과학적 요도 보충 방법, 요도 소금 구매 등 10점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사암일꾼들은 임신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중점 인원에 대한 요도 결핍의 건강 영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요도 보충에 관한 민간의 오해를 바로잡아 과학적 요도 보충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 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 지방병예방퇴치과 사업일꾼 김윤호입니다. 요도 보충 방법에는 주로 요도 소금 섭취, 요도가 풍부한 식품 섭취, 요도 제제 복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도 결핍을 예방하는 주요 조치는 요도 소금 보급입니다. 요도 소금 섭취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우세갑은 이미 요도 결핍병 소멸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중이 여전히 요도 결핍이 가져오는 건강 위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요도를 보충하는 인식이 비교적 없습니다. 더 두드러진 것은 민간에 여전히 요도 보충, 요도 소금 섭취에 관한 많은 오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 주 요도 결핍병 소멸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 불리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라시 황리허 진에 위치한 중국 공급 판매 황리허 검정기버섯 산업교육시장 대상은 현지에서 국가급 농업산업 강진을 구축하는 핵심 공사입니다. 대상은 총 투자가 3억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4천 평방미터이며 교육창고 저장중심, 종합건물 등을 건설합니다. 대상은 올해 12월에 준공해 2027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용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0: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연결시 종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조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경험이 풍부한 한 여성분이 병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761443-6538번, 1761443-6538번입니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그 지금 팔고사합니다.
1: 네.
3: 이 채는 그 하남 시발시장 근처입니다.
1: 네.
3: 7층 집에 5층이고 네. 면적은 70평입니다.
1: 네.
3: 연락처는 요빠빠
1: 네.
3: 4473
1: 네.
3: 3898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 상방 기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 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뭐 가정집에서 80곳에 되는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입니다. 네, 식사를 챙겨드릴 필요 없이 오셔서 말동무만 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2,000원 드립니다. 한 달에 나흘 휴직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31-8073-6890번 131-8073-6890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국유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가정집 혹은 병원 그리고 양로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간병인 자격증도 네,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984303-3131번 1984303-3131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면적은 3,000평방미터입니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네,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 되고요.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그 가사도우미입니다.
0: 가사도우미요? 네.
1: 예. 예. 당장은 면담하겠습니다.
0: 네.
1: 명예 떠나는
0: 네.
1: 여산류
0: 네.
1: 여링티티
0: 네.
1: 링산티바입니다.
0: 네. 지역은 어디죠?
1: 지역은 혼천인데 저는 맹인입니다.
0: 네.
1: 그래. 본 집안 사람은 출퇴근하는 게 좋고,
0: 네.
1: 내 집 사람은, 방법이 없이 숙박해야
0: 그래요?
1: 되니까,
0: 네.
1: 면담을 상쾌한 거 잘.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연락 기다려보세요.
1: 예. 네. 수고하세요.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2: 지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0: 네.
2: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2: 백돌 도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2: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2: 연락번호 138
0: 네.
2: 9433
0: 네.
2: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수고하세요.
0: 네.

0: 네, 연길 해관 남쪽 현에 있는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 5613번 1384339 5613번입니다. 손잡이 뜨락돌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이고요. 연락번호 1556802 9342번 1556802 9342번입니다. 네. 훈촌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면담이고요. 연락번호 1361077 0378번 1361077 0378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선풍금,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 4748번 1384339 4748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연길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5층이고 면적은 20평방 좌우 된다.

0: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내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위생실에 물 새는 곳, 주방, 그리고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집을 새로 들이 합니다.
0: 네.
1: 예, 새로 주는 위치는 예, 네. 하남 해관 남쪽에 있습니다.
0: 네.
1: 예, 층수는 6층이고.
0: 네.
1: 안에는 그, 저, 구조가 E-sitt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예, 여러 가지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0: 네.
1: 예, 명계전화에 요산바.
0: 네.
1: 4339.
0: 네.
1: 5663.
0: 네, 집 면적은 얼마 되죠?
1: 아, 65평방입니다.
0: 65평방미터.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0: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밥 공기, 크고 작은 접시, 예쁜 술잔, 유리거푸 등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지 꽤 됐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4336-2475번, 138-4336-2475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60세 이하의 남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우리도 로인 체육협회에서 추천한 선북체조 옹해야가 전국 로인 건강 광장모 버그 프로그램에 입선됐습니다. 선북체조 옹해야는 원 연변대학 체육학부 교수이자 주로인 체육협회 부주석인 김민용이 창작 편성한 작품입니다. 김민용은 오랜 기간 로인 광장모 창작 편성 분야에 매진해왔으며 연변 본토의 민족 특색과 로인 군체 건강 수요에 립각해 선북체조 아리랑, 스트레칭 체조, 붉은의 변강 비추네 등 다수의 정품을 창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선된 선북체조 옹해야는 과학적인 신체 단련 리념과 조산족 문화 요소를 요기적으로 융합시켰습니다. 몸 비틀기, 회전하기, 북치기 등을 주요 동작으로 구성해 어깨, 허리, 골반, 무릎 등 부위를 집중적으로 단련함으로써 신체 조절 능력과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동작이 시원시원하고 간결해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연변 특색이 다분한 지역적 정서를 충분히 드러냈고 로인들의 건강 증진 수요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도현 성문진 룡흥촌의 특색산업기지에는 열동의 온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하고 촉촉한 기운과 함께 꽃향기, 흙내음이 코끝을 스칩니다. 온실 안에는 연두빛 체리 묘목들이 가지와 잎을 벗고 있었으며 일부 4년생 묘목가지에는 연백색의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안도현은 북위 42도에 위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황금 재배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추운 겨울 탓에 체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현 실적평가 봉사 중심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산업기지는 총 200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재 온실 10동을 세우고 체리 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기지는 단순히 품질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 4년생 묘목 외에도 온실 안에는 2천여 그루의 1년생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룡흥촌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해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5.1절 기간에 기지의 체리 채집원이 정식으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장백산 기슭에서 맺힌 체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

0: 증상이 장 건강의 안전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초기 장종양은 종종 또렷한 불편함이 없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중기 및 말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초기 장종양은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말기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가족력, 그릇된 식습관에 있는 사람은 40세 이후에 꼭 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50세 이후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장내시경 검사를 한 번쯤 받아야 합니다. 50세가 되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으며 무증상인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내시경 검사 시 발견한 초기 대장암의 경우 종양이 점막 하층을 아직 침범하지 않은 상태여서 큰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장내시경 하에 종양을 분리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돌리고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특히 위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지부실 들어갑니다.
0: 네.
1: 이 층은 주 목재 시나남 쪽에
0: 네.
1: 단층 집에 층 방에가 한 100평방 되고
0: 네.
1: 2층 집에 한 400평방 되고
0: 네.
1: 마당 300평방 되고
0: 네.
1: 이게 주로 장판하고 창고하기 필요합니다. 건기력이 되겠어요.
0: 네.
1: 네, 그리고 가수시장인데 네. 5층 지부실을 줄게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그 서영시장 동쪽에
0: 네.
1: MT로 갈게 있습니다.
0: 네.
1: 예, 연계전화는 1로.
0: 네.
1: 2678.
0: 네.
1: 3177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구 반동벌레로 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네, 제 위치는 전남에 있는
0: 네.
1: 제정국 기상국 부근에 있는 태시조치 3층입니다.
0: 네.
1: 면적은 61.28이고요.
0: 네.
1: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1: 예, 야시장도 가깝습니다.
0: 네.
1: 전기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0: 156-0050-9121번요.
1: 예.
0: 네. 잘 적었고요. 참여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요리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작은 일 같지만 이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로인들에게 있어 일주일에 한 끼만 집에서 요리해도 뇌 건강에 실질적인 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의 사람들은 전혀 료리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치매 위험은 각기 부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1회 이상 료리하는 노인들의 치매 위험이 약 30% 감소했고 스스로 료리를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 감소률이 70%에 육박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진은 요리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 사고하고 통합하며 계획해야 하기에 뇌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50% 감소했고 주 3회 요리를 하는 사람은 전혀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10% 더 길었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의 경우 장 보러 가는 불편함, 체력 제한, 음식을 많이 하면 남는 문제, 배달이나 외식의 간편함 등 요인으로 인해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건강상의 리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요리가 인지보호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2: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2: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3: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2: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4: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17일까지 하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특산 우대활동의 내용은 뭐 한강의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해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점으로 놓고 말하면 우대정책은 좋은데 한강의 평균 가격은 떨어지는데 손에 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시에 마이 싸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꽤나 계시는 걸로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걸 완전히 돌파하는 차원에서 사지원액은 한강의 124원인데 40각을 싸면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0각에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전에는 60각에 70각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40각 싸도 50각 퍼센트를 높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0: 우리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은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내눈은 아주 장담할 정도로서 마지막까지 내눈은 밝은 눈을 보증할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적거나 없는 걸 알고 있는데요. 명서방은 일신이 천냥이라면 눈이 구백냥이라 하고 있는데 이 눈병을 눈의 증상을 개선해주는 좋은 제품 자체는 명서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이번에는 598원씩 한각하는데 야드각 사면 7각을 줍니다. 그렇게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이 아주 코앞에 다가온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17일까지 진행하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활용하시되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이 싸중 은행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전 싸중이 은행 어전 1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유증으로 손발이 마대고 그래서 얼마만 샀는지 모릅니다. 다른 약을 많이 쓰고 친구도 아픈 친구 얼마 있겠습니까.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래도 싸중 은행을 써보자 하고 소리 그래 싸중 은행을 썼는데 아 지금 한 가지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랬거나에 또 머리가 흩어버린 게 맑아지고 정신하고 밤잠 자주 못한 게 밤잠 자고 예 내게 없던 게 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헷갑아지고 그 얼마 좋습니다.
0: 그렇죠. 예예.
2: 예. 예. 그리고 거기 그랬더니 명소방 눈이 집에 있으나 나가서 눈물 나서 그날 선수건 가지고 계속 가지고 댕겼습니다.
0: 예.
2: 기질의 염증이 심했어요. 그 눈물은 다 가셔지고 염증이 절반 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약을 써도 그냥 깔깔하고 그러던 게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좋아질 때 두 가지를 배달받아 그랬다. 일요일까지 할 때 있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이래서 이 싸지원액은 식전에 드시고 눈병치료약품은 식후에 드시고 이렇게 예. 하게 되면 어지간한 노인성 질병은 무섭지 않습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고 특히 눈이 밝아져야 세상이 밝아지고 정신이 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얘기하고
2: 그만큼이니까
0: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이 제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제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나도 사지원에 그저 여러 달 써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우선 먼저 혈압과 혈지 조절이 잘 되고 소화 늘상 안 돼서 밥을 바로만 먹었는데 사지원에 먹으면서부터는 소화 잘 돼서 밥을 잘 먹고 맥이 난다.
0: 예, 그렇죠.
3: 그리고 소변이 영 잦았는데 그 소변 자수도 많이 드물어졌어.
0: 아, 예.
3: 예, 그리고, 골가도 부스 골가로 고생하고 있던 게, 그 골가 동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예.
3: 그리고 기관지, 난 그런 기관지 확장도 있고, 그래서 이거 먹었는데, 기관지 아주 계속 목이 가래 끼고, 그랬더니 기침하던 게 그 증상이 없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걸 호흡계통에 썼죠.
3: 예, 예. 또 약은 있긴 있지만, 또, 이번, 좋은 활동에 참가하자고 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은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싸지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한 점으로부터 보더라도 이 싸지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신성한 과일에 속하는데 그 과일에서 분리 추출한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그 대회에서 한마디로 귀결했습니다.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그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데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 특히 이 그 사지로 놓고 말하게 되면 모세근이 인삼처럼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토리술에도 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모세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0: 충분하게 땅의 영양을 흡수해서 우리 좋은 과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됐으니까 우리가 늘 몇 가지 보조 제품 가운데서 오메가3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에는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병원에 가서 반년 1년 견제한 다음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라고 모든 핫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치가 기본으로 줄어들거나 제거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428가지 영양 활성소 그리고 인삼녹용이 5~6배의 효과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놀랄 만한 효과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서 428가지 영양소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임신부들한테 권하는 엽산이 또 포함됐고 미량원소가 포함됐고 이런 영양보물권은 사지원액을 제외하고서는 다시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혹시 과일이라니까 걱정하게 되었지만 해도 당뇨를 혈당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내분비 물란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과분한 혈지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걸 조절해주게 되었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호흡계통이 좋고 소화계통이 좋고 건뇌익지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기억이 잘 되고 그 외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하면 가족사에 그 암 가족사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제품 자체를 길게 견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가족사가 없다 할지라도 미리 나이가 들면서 뭐 때문에 지금 사회는 옛날에는 뭐 암이란 소리를 근본 모르고 살았는데 모르거나 적게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암이 걸렸다 이런 소리 듣게 돼 있는가 하면 주약에는 노령화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와 뭐 때문에 관련이 있는가?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면역계통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어서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유전인자가 돌발, 원래는 꼭꼬지 유전인자가 이게 새로운 세포 생성되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는 이게 정상으로 진행되는데 어느 순간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게 유전인자 돌변을 하면 빽 돌아서서 새로운 암세포를 그 키우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한다면 기본으로서 면역계통의 약화가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는데 큰 한몫을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는데 인삼이 6배, 로경이 5배, 인삼이 6배라는 것은 우리가 과량의 유리기를 제때 제거해주면서 노쇠인자를 물리쳐주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역할하는 게 인삼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이수아입니다.
0: 예.
2: 예, 이 사지원액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제품이죠.
2: 예. 예. 오래 먹고 쓰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혈압도 그리 용살이 됩니다.
0: 큰 해결이죠. 예.
2: 예. 물이 비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이 어지럽고 신경증도 나고 아프고 이러던 증상이 이제는 많이 해결되고 혈압도 이제는 정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땐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0: 큰 해결이죠.
2: 예, 예. 큰 해결 보고 있습니다.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너무 아파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터져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예, 밤에도 어떤 때는 예, 맨안에 예, 막 숨이 막히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증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꽉 아예 올라오는 것 같았던 증상은.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 저는 예, 위축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예, 밥 먹기 싫어하고, 예, 밥을 많이 먹고, 예, 조금만 먹어도, 예, 배도 부르고 가면서 소화해야 되고 이랬댔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먹은 게, 화가 용살된다.
0: 이 제품 자체 부승 해주는 능력이 있으면 부승이란 게 충천을 도와주는 그는 충천한 건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2: 예,
0: 그렇습니다.
2: 그래 그런지 예. 예, 소화가 잘 돼가지고 예, 이거는 밥도 잘 먹고 아이가 되나 예, 맥이 나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0: 눈이 덥습니다.
1: 그렇죠. 예, 눈이 밝아집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0: 예, 원래 백내장이 있어서 예, 병원에 있어서 지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 예, 저기 수술을 합니다. 랭건 늙었지 수술하기 싫어서 안에서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먹고 있는데 예, 영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시력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길게 견지하면 수술을 피하고도 아주 건강한 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0: 예. 이렇게 사지 원액이 천연석이냐 이래 나가서 그런지 영 좋습니다. 그래 내까지나 이 할도 돌 때 40각 쌀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0각 싸면 50각 줍니다. 기회입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잘 이용하시기
0: 배달
1: 바랍니다.
0: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예, 502-7766번 이용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한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후르버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미량원소가 22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18가지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야드까지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창고가 바로 사지원액에 속합니다. 영양창고를 하는 데는 그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모세근이 많으니까 땅속에 있는 충분한 영양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모래톱에서 자란 가시나무 열매인데 이 제품 자체는 그 영양 깔아놓고만 하게 되면 428가지 영양활성소는 단 데선 찾을 수 없는 영양활성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문의합시다.
1: 말씀하세요.
3: 예, 그거 무엇입니까? 그, 오이씨 가루 있잖습니까? 그거 몇 개 가져왔는데?
1: 예.
3: 그거 어디 있었습니까?
1: 아, 그거는 아침과 점심 어간이 예. 그저 공복에 이렇게 풀어서 두 숟갈나 나서 따뜻한 물에 불어서 흘 마이세요. 이게 예. 그리고 오후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한 번 드시고 이 제품 자체는 셀레늄이 포함됐기 때문에 미량원소 셀레늄이 포함돼서 모든 대사를 신경 조직을 활성화해서는 되는 특산 제품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니까 거저 이게 공짜로 주는 제품이니까 뭐 그 수수한 거 하지만 해도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뭅니다. 좋습니다.
3: 예. 하루 두 번입니까?
1: 하루 두 번. 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드세요. 예,
3: 그
1: 예.
3: 중간에 그것도 먹으면 되겠습니다.
1: 중간에 그, 풀어 드세요. 따뜻한 물, 너무 예. 따한 물을 풀지 말고, 따뜻한 물을 풀어서 훌 마이면 됩니다.
3: 예.
1: 예.
3: 예.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눈병 치료약품 명세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데 이 제품이 특수성이라 하게 되면 하나의 특수성은 눈에 충족한 그 영양 공급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중의학설에서는 뭐 더세얼스 하는 말이 있으면 눈은 피가 잘 들어가야만이 대사가 제대로 되는데 여기 당귀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상처유혈을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많은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황연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천화분이라든지 국화라든지 그러면서 간과 그 담낭에 좋으면서 눈을 좋게 해주는 위에 이 제품 자체의 다른 제품하고 특수성이라면 또 두 번째 특수성은 상처열을 쳐주면서 눈을 치료해주는 제품은 드문데 이 제품 자체가 상처열을 쳐주고 간단습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밝게 해주는 제품이니까 써보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4: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모기들은 평소에 먹이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엉이 동지는 언제나 풍성한 먹거리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부엉이 동지에 먹을 것이 쌓이듯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부쩍 느는 살림을 부엉이 살림이라 부르죠.

대부분 야행성인 이 부엉이들은요, 어두워지게 되면 활동을 시작을 해서 새벽 해가 뜰 무렵까지 부지런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늘 조용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불안한 상황에 대비해서는요, 부엉이들이 지혜롭지만 그만큼 고민이 많을 것 같기도 하죠. 네, 잠 못 들고 계시는 부엉이 쪽이 청취자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만, 뭐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요, 여기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요.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서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차 마시기입니다. 습관처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요즘요, 커피 대신 차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차에는 유익한 성분이 많아서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하게 하는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왜 차가 좋을까요? 차는 커피와 같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를 해소시켜주고요. 또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심하게 심장이 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차를 마시고 이러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는 드물죠. 그 이유는 차에 또 다른 성분인 티아닌이 이 카페인의 체내 흡수가 서서히 진행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봐야 되죠.

노화 방지,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커피 대신에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다보게 되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몸과 마음을 건강히 만드는 차 마시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차, 국화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씁쓸하고 또 구수한 맛의 국화차는요, 특히 환절기 먹으면 좋은 차라고 하죠. 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때 마시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의 유지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이나 환절기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눈이 자주 충혈이 된다면 국화차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눈 피로를 푸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효과적이기도 하죠. 심신을 안정시켜 두통 완화는 물론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번째로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차는 간 해독작용이 탁월한 차로 알려져 있어요. 간의 피로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오미자차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소와 로폐물 배출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오미자차로 기관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자스민 차입니다. 자스민 차. 네, 여성들을 위한 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스민 차는요, 모유를 촉진시켜 산모들이 마시면 좋은 차입니다. 생리통 완화와 생리불순에도 효과적인 대표적인 차입니다. 또한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직장인과 수험생들이 마시기 좋은 차입니다. 차는 건강한 종류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떻게 마시는지도 참 중요하죠. 차는 하루에 머그자루로 한 잔 정도가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차를 마시면은요, 특정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15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요, 적절한 온도가 되는데요. 이때 차를 마시다 보게 되면은요, 흡수도 빨라지긴 해요. 뭐 뜨거운 걸 마셔야 몸의 혈액순환이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식도를 상하게 할 뿐 뜨거운 물보다 따뜻한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몸의 혈액순환 속도를 높이는 데 더 이롭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이어서 좁은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는 인테리어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예전보다 1인 가구나 또 소가족 형태가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원룸이나 소형 평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룸과 같은 좁은 공간이라면요,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인테리어가 필요하겠죠. 네, 첫째로 작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부피를 차지하는 큰 사이즈의 식탁 대신에 작은 식탁을 선택을 하면 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 작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활용하기에 좋아서 훨씬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퀴가 달려 이동이 용이하거나 또 접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유 공간을 다른 것에 활용할 수가 있어서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은요 벽면을 활용하는 TV입니다. 텔레비전과 그걸 둘러싼 서랍장들은요 집안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벽면으로 텔레비전을 옮기면 바닥 공간을 훨씬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으며 공간이 시원하게 뚫리며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먼지 청소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관리가 편하다고 해요. 책상도 마찬가지로 벽면에 책상에 상판을 달고 벽면에 선반을 달아서 사용을 한다면 좀 더 공간을 스마트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거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거울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요. 공간을 더 높이고 밝고 시원한 느낌이 들게 해주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거울을 둬도 좋고 또 문이나 싱크대나 수납장에 거울을 달면은 공간 활용도 높이고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색상을 활용해 보도록 하죠. 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색상을 활용을 하다 보면은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색상은 공간을 편안하고 차분하면서 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크기보다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대신에 밋밋하게 느껴지지 않게 패턴이나 질감을 추가해주면 더 완벽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수직 공간을 활용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납장의 옷부분이나 높게 설치된 요소들과 천장 사이 빈 공간을 10분 활용하면 좋습니다. 책장과 캐비닛의 우를 살펴보면 천장 사이 틈새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이 공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뭐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올려놓으면요 보기 안 좋죠? 세종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수납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 똑같은 크기와

색감의 수납제품들을 구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그 안에 잡동사니들을 집어넣으면 집이 훨씬 깔끔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당당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일전쟁 시기 판로군의 의료병으로 활약을 했던 여전사 사소위입니다. 17살이 되던 해 사소위는 의료병으로 되었습니다. 직접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진 않았지만 전쟁의 피비린내라는 잔혹함은 진료소 안에서도 구슬하니 느껴졌습니다. 중상을 입고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병들을 마주하며 그녀는 전사들을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그녀와 남편은 결혼 후 7년 동안 아이를 가질 생각도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청춘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사소이가 태어난 하북성 정현 8구 동호초는 일본군의 잦은 수탈로 군중들이 늘 굶주림에 시달리던 곳이었습니다. 1939년 마을에 머물던 22살의 한 젊은 판로군 전사가 일본군이 들이닥치자 우리 군의 기밀 서류를 없애기 위해서 바삐 돌아쳤습니다. 이 기밀 서류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를 모두 태우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 일본군에게 잡혀 나무에 묶인 채 휘발유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사소히 마음속에 일본군에 맞서겠다는 항전의 불씨를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1940년 5월 그녀는 군 입대 모집 소식을 듣자마자 달래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생학교에서 6개월간의 학습과 훈련을 마친 그녀는 바로 진찰소로 가서 부상병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백团대전이 치열해지자 팔다리가 잘린 중상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7명의 중상자를 맡아 정성껏 간호를 했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볶은 검은 콩으로 끼니를 여우고 해진 군복을 깊고 기워 입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의료병은 고통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되새겨가면서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간호에 감동한 부상병들은 그녀를 친누나나 딸처럼 의지했습니다.

1943년 봄, 일본군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상병들을 동굴로 옮기던 중에 진료소의 부원장이 일본군에게 붙잡혀갔습니다. 적들은 부원장의 옷을 벗기고 눈밭에 무릎을 꿇리고 채찍질해가면서 잔인하게 고문을 들이댔지만 그녀는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나는 그저 평범한 백성일 뿐이다. 라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원장은 감시가 소리진 틈을 타서 지혜롭게 탈출을 했고 사소일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그녀의 귀환에 눈물 흐르며 기뻐했습니다.

1943년 사소희는 하북성 중부 군사구역 사령관의 아들을 돌보는 육아병으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 사령관 부부의 소개로 당시 그들의 비서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결혼 3일 만에 남편은 부대를 따라 전선으로 떠났고 1년 뒤 전쟁이 끝나서야 재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국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안정된 후에 개인의 삶을 생각하자고 약속을 하며 7년 동안 자네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선을 누비고 아내는 후방에서 간호사, 후강생, 상점 점원 등 조직이 필요라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힘을 보태곤 했습니다. 1965년이 돼서야 두 사람은 호남성으로 내려와 자신들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소인은 노병이 되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군을 쫓아내고 중국을 해방시켜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전사들은 언제나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 머리가 잘리는 것조차 바람에 모자라 날아가는 것도 정도로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군인의 고문을 넘어서서 생명과 존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던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외침이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팔로군 여전사 사소위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0: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장수시대의 방송 이효지입니다. 네,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또 선생님 모시고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액과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는 5곽 사시면 3곽을 드리고 10곽 사시면 12곽을 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액은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오이시 한 곽 더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액과 더불어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니까 날짜를 여러분들 잘 장악하시고 기본으로서 제때 본 이번 우대활동을 파악하시고 제때 이용하신다면 적은 돈으로도 퍼센트를 높게 받는 이런 우대활동을 향수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백자방 구보액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가게 12각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가게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투골테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구멍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갑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기본으로서 200원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 활용하신다면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 이 두 가지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0: 새로운 청춘을 그리고 새로운 건강을 찾아주는 계기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그러면 구체적으로서 백자방 구박액과 두골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백자방 구박액은 이번에 그 전화번호는 직접 사실 분들이 링크할 전화번호는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천년 약재에 속하면서 제하소, 인양호, 항정, 구기자, 황계단삼 이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정체를 놓고 말하게 되며 비교적 온화합니다. 너무 콱열을 실어주거나 너무 콱열을 내려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찬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차원에서 남성들이 전열선에 여성들이 비뇨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 제때 해결해 주게 되어 있고 콩팥이 든든해지면 골격이 든든해지고 귀가 잘 들리고 소변이 잘 통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는 성분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이 백자방 쪽인데 어떤 반면 썼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나는 주의하게 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아주 힘들었댔습니다. 오림지전하고 머리 그냥 아프고 흐리멍텅하고 이랬는데 이 백자방 쓴 후에는 기본상에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몸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 왜 늘 소화되지 않아서 밥은 맛이 없고 이랬는데 지금 소화 너무 잘 됐습니다.
0: 그럼요. 예.
2: 그래 왜 잠을 자지 못해서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약을 다 그렇게 써도 아이들 등이 이번에 이 백자방 쓴 후에는 잠을 잘 하고 수면제를 먹던 게 어쩌면 먹지 않습니다.
0: 수면제를 떨구고 이 제품으로 견제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그 건강 비결에 속합니다. 수면제는 그게 길게 복용하며 치매 증상을 증상을 많이 인발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으로서 중약 이 제품을 달래는 게 확실합니다. 예.
2: 네, 좋습니다. 야, 잠을 잘 얼마 써줄까? 그래, 내 이도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한국에 왔다 너무 고사하구나. 어디 내 아픈 데 없이 다 아프답니다. 그래서 내 건골에서 내 쓰고 좋으니까 지금 두 달 썼습니다. 두 달 쓰는 게 지금 그렇게 좋다 되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잠을 잘 자지, 소변이 그래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날랑 하던 게 지금 소변 한 번만 보지,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라 우대 영 좋은데 우리 오늘 두 분이 같이 배달 받자 그랬죠.
0: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쓴 후 한 잔다.
0: 그래요?
3: 예, 소리 터분하고 그리고 배가 짱하고 트림이 쉬고 못 나오고 예. 그 오줌 쓴하고 혈압 조절이 내가 차가 지내 심해서 가슴 고통 다 겪고 그리고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0: 그래서
3: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예, 백자방 구복에 그랬었는데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편리하기도 하고
0: 그럼요.
3: 예, 그리고 저리 예, 그런 밤잠 어느까지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경력도 그렇게 금방 조심하던 게 그것도 경력도 돌아오고 혈압 조절이 잘 나오니까 예,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 자지 못해서 내 잠질하던 게 그 밤잠 잘 자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 놓고 예,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그리고 몸이 밥을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어놓고 부들고 있습니다. 한 너도 거의 부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내년에 체중이 떨어지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예. 예.
3: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펴놓 저는 예, 정말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저 뼈마디마다 다 싸고 그저 약은 치료를 넣으면 얼마 아픈 침이란 말이 맞았겠습니까? 점약도 얼마 먹겠습니까? 쓸데없습니다. 그런 게 이분이 이 두골 팬은 정말 예, 먹고 바르고 마사지를 하거나 뭐 앓던 사람 같지 아프던 사람 같지입니다. 그리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아예 500보라는 게 뭡니까? 5000보라고

0: 있습니다. 어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 됩니다.
0: 최생명 예. 사실까? 얼마 좋습니까?
1: 예. 그렇죠.
0: 오전, 아이, 청춘이 돌아온 것도 한 가지.
1: 그럼요. 예, 예.
0: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배달받자, 그럼.
1: 아, 집은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난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서감이 이거 쓴 거 뭐니까 이게 두고 뒤를 썼는데 이 서감이 이 두고 뒤를 한 달 쓰고 나니까 이게 아픔이 났고 예, 그다음 그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선생님 보약은 보약 앞 발목이 하고요 무릎이 하고 예, 그다음 손목이 이게 자꾸 붓긴다 만다 자꾸 펄떡펄떡
1: 예, 예.
3: 그거 바른 게 붓긴 게 내립니다 선생님.
1: 아 붓이 내립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3: 확실히 붓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붓기다 벌떡벌떡하니 그러니까 우선 먼저 그 붓기는 거 내려야 되는 게 되고
1: 그렇죠. 붓이 빠져야 됩니다. 예예. 예.
3: 그러니까 붓기 수분이 빠지니까 소변이 좀 망해지지
1: 건팥이 든든해야만 이 붓이 빠집니다.
3: 그렇습니다.
1: 예, 예.
3: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이 발목 뼈대 아프고 예, 손목 뼈대 아프고 그 다음 무릎이 뒤에 또 이렇게 달걀처럼 절반 떼게는 붙인 것처럼 올라가게 하물하물하게 딱 그게 딱딱 맞추는 게 내려갈 때 중대에 내려갈 때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떤 역도 할 수 없는데
1: 그게 없어서야 다리를 마음대로 굽혔다 폈다 예, 할 수 있는데 예예 예, 그렇죠. 어,
3: 거기 딱 혹이 딱 붙은
1: 것 같아요. 아, 무럭이
3: 또 긁힌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예. 없어진 게 얼마나 다리 그게
1: 편하죠.
3: 그게 무거울 게 다구나 안 그런 게
1: 그렇죠.
3: 근데 거기 소염되거나 그 다음에 헷갈아지고 그 다음에 이 뭐입니까 이 백자반 같이 오, 이 백자반 선생님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1: 예.
3: 예, 어젠가 미래 이거 한 가지 조선에 이 몸이 허약하다 이 기울 보충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밤에 잠을 잘 자야 병이란 게 낫지 그만
1: 그렇죠.
3: 예, 그런 게 백자반 같이 쓰기 이 백자반이 백년 장수약이 정말 맞습니다.
1: 그렇죠.
3: 누가 백년 이 백년 백년 백세 시대가 백세까지 살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을까?
1: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우리 소원이죠. 예.
3: 그렇죠. 근데 이게 백년 장수약과 우리 로인들이 이야기 쓰는 게 좋습니다. 참 깊이 자니까 아침에 머리 어림지나는 게 제대로 난다 만다.
1: 예.
3: 그러면 혈압 제대로 조절되고 눈도 부연스러운 게 이거 쓸까나 눈 부연 것도 이렇고 하여튼 두 가지 쓸까나 이 뼈대 아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게 맥이 나고 잠 자자 꼬리 그뿐 아까에 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1: 그럼요. 뼈압이 잘 맞습니다. 예, 예.
3: 두 가지 쓰는 게 옳긴 옳습니다.
1: 그렇죠.
3: 약 좋다 말입니다.
1: 예.
3: 이번 우대 학동에 어 무슨 좀 이자 백자반을 쌓는데 이자기
1: 두 갈대 예 열 곡에 열두 각을 씁니다.
3: 예 열 곡에 열두 각이 들어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일까지 하는 우대 할당입니다.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만에 이 한 3년 전에 이 노골 왔다 갔는데, 그도 그 후에 향혈압이 저절 아이 되고, 머리 얼빤하고, 예, 머리 힝해서 어지럼증 자꾸 하고, 예. 그러면서 예, 그도 이 소화도 아이 되고, 맥이 똑 떨어져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 이 백자방 지금 쓰는데 이때까지 소화도 잘 되고, 그리 얼굴이 자꾸 푸뚤푸뚤하면서 그냥 이 안궁안 그러면 이어가도 된게
1: 주의해야 됩니다.
4: 뭐 안궁안 아이 먹어도
1: 아이 먹어도 되죠. 예, 예, 예. 그렇죠.
4: 혈압도 저리 잘 된다.
1: 어, 그렇죠. 예,
4: 예. 어디든지 아이 나지 어디든지 이용 맥이 난다. 이 백자방이니까 예. 우선 사람이 이 기맥이 없으면 모든 데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지금 맥이 나니까 뼈에 물러서 가는 것 같은데
1: 원기가 돋아지니까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감각 콤팥을 도와주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백자반 구박액입니다.
4: 예, 예 그렇습니다. 써보니까 여름에는 지금 많이 좋아지는데 내 우리도 이 그런 사촌 동생이 또 이 저기 그런 무슨 노골 왔다 갔다 한다. 노골 왔다 한다.
1: 예, 예.
4: 그래서 내 이거 내 이 써볼까 지금 여기 좋으니까 예. 내 이거 지금 병원에서 이제 나온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이거 대접시키자고 그런데 너무 일찍 하니까 이렇게
1: 아 일찍 합니다. 예,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이거 접수하는 게 맞습니다. 병원 예, 바깥에서는 예. 이걸 길게 견지하게 되면 2차, 3차로 체포해 오는 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고 기본으로서 지금 원기

0: 를 도와주게 된 차원에서 정신이 나고 잠을 잘 자고 새로운 세포가 나는 거 도와주는 이런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단삼이 들어갔고 황정이나 성분들 구기자 들어가서 눈도 밝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빨리 병원에서 전출은 하시자마자 이 제품으로 쭉 길게 견제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꼭 그대로 실천해 보시게 되면 그분이 2차, 3차로 주포하는 거 막아줍니다. 예.
1: 그래서 옛날 지금 이제 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니까요. 오늘 제가 받아서 지금 쓰자고 그런다.
0: 그렇게 하셔.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대할 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연결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지금 초과우태를 좀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3: 귀하게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 허리 다리 아프고 걸기도 바쁘고 특히 소변 타수란 게 자꾸 이래서 내가 이거 지금 초과우태를 선택했어 봤는데 지금 많이 좋습니다, 지금.
0: 예.
3: 귀에서 자꾸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나고 지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걸땀 영심 힘들던 게 많이 좀 편해졌습니다, 지금.
0: 그렇죠.
3: 예, 특히 소변 타수가 밤에 잤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투어를 했으니까나. 개봉할 때 잠깐에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 두골테는.
0: 그렇게 하세요. 이 두골테는 너무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 이 제품 자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일단 관절통이 생긴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너무 합리한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죠.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두골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제 예, 자사고로서 허리도 상하고 다리뼈도 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상했을 때는 그래도 나의 어리가 괜찮았는데 어떤 나무 없구나니까 예, 그게 다 재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이래서 예, 뭐 침도 맞고 약도 여러 가지 써봐도 별로 효과 없을 때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이 두골패를 썼는데 그거 바르고 또 안마하고 약을 먹고 이랬더니만 예, 아 허리 아픈 게 정말 애난다. 그래서 예, 그랬던 게 허리 아픈 것도 어디로 많이 좋아지고 또 예, 이 다리 관절이 아프던 것도 예,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4: 예, 어쨌든 관절약에는 이 약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어, 그렇게 예, 모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써보니까 효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예. 되었는데. 예.
4: 그래 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 허리 아파서 채소 살러 나갈 때는 그 조그만 술기를 밀고 댕깁니다.
0: 아,
4: 그래도 예. 예, 이거 쓴 다음에
0: 두골 때 쓴 다음에는
4: 예, 예. 허리를 항상 꼽으던 게 허리 조금 펴진 것 같단다. 그래서 예, 통증이 나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예, 이때 그지고서 관절약이랑 관절약은 다 쓰면 위로 자극하던 게 이게 예, 위로 자극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0: 모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예. 예. 그러니까 위로 자극하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효과가 또 이게

0: 좋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이 우리 언니가 둘이 17일까지 할 거니까나 나요 두골테를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
1: 그렇게 하세요. 이 두골테는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성분이 좋고 발명 특허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때까지는 숱한 임상 경험을 총알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관절 치료 제품 두골테에 속하니까 실로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이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관절 치료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라 이렇게 약국에 큰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조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드시는 약품 캡슐 그리고 외용약이 결부돼서 딱 있게 되어 있으니까 오징어는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때는 특허를 받는 그 어떤 병에 관절통 가운데서 어떤 병에 그리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게 충분한 림상 경험을 총괄해서 나온 건데 여기에 첫 마디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풍습성 관절염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은 관절통 가운데서 제일 힘든 관절통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펜터를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통풍을 해결해 준다. 통풍이라면 완전히 엄지발가락 거기에 아파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다 엄지발가락 하나 더 붙여놓은 셈이 됩니다. 뿔룩하게 엄지발가락이 하나 더 나아갈 정도 그게 나올 때게 되면 너무 아파서 쉽게 옛날 말로 말하면 까레는 뜬다 하지 않습니까? 이 통풍을 포함해서 해결해 주는 이런 그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가 발명 특허를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발뒤축의 골가시로 인해서 발뒤축에다 마치 바늘을 심어놓은 것처럼 디디게 되면 너무 올리 찌르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걸지 못합니다. 심만 딱 신으면 이렇게 발뒤축이 아파나거나 올리 찌르는 바늘로 찌르는 감은 이렇게 이걸 말해서 발뒤축 골가시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골가모병을 해결해 주는 데서는 본 제품 자체가 특수성이 있다면 직접적으로서 구복하고 외용약이 따라가게 돼 있고 이러니까 특히 고관절 괴사 이것도 크나 큰 관절통에 있어서는 큰 문제로 나타나는 이런 그 관절 부분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문제점들을 보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그리고 고관절 괴사 이거는 고관절 괴사라는 거 아시죠? 이 엉덩이 마구리뼈를 놓고 말하게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허리를 15도 굽히기도 힘들어집니다. 굽힐 때마다 이를 악물어야 되고 굽히자 하게 되면 완전히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통통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려운 질병들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두골테에 속합니다. 우리 지금 관절마디로 놓고 말하게 되면 많이 움직이는 관절마디가 있고 적게 움직이는 관절마디가 있고 혹은 움직이지 않는 이런 관절마디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관절마디 가운데서 어깨거나 무릎이거나 고관절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지간한 약이라는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여기에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두골테 이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 투라는 것은 투과한단 말입니다. 골이라는 것은 골격이란 말이고 테라는 것은 빠른 속도를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효과성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나온 제품이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해도 심각한 말입니다. 효과성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나온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 관절을 쓰지 못해서 다리를 쩔뚝거리고 고관절의 괴사가 와서 정말 고관절 괴사는

0: 너무 심각한 통통을 따르게 됐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어지간하게 좀 발 몇 걸음이라도 디디자면 100번 생각해야 한 걸음을 디딜 정도로 이런 통통이 따르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근거라면 부선종양, 콤파츠 양을 돌아주면서 간을 도와준 층간 역할을 하면서 간에 유조한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흑개미가 여기 포함됐습니다. 흑개미는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성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흑개미가 들어간 이 성분을 위주로 한 관절치료 약품을 할 때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는데도 흑개미 역할이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관절통과 더불어서 아픈 부위 그 부분이 부종이 생겨서 물혹이 생겨서 그게 떡 붙이고 있어서 굽히지 못하고 뭐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방해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방귀란 성분 자체는 부종을 빼주고 그리고 여기 칭펑텅이란 성분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차원에서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골대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어지간한 오랜 관절통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지금 햇살도 좋고 봄이 태양도 좋고 이럴 때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두골대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계기로 될 수 있는 관절통을 해결하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5월 10일은 바로 어머니의 날이었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나요?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0: 어머니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당연하게 여겨지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매일 아침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때로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힘껏 살아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1: 맞아요. 그럼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사랑이 가득 담긴 어머니의 도시락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수학생 지민이와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0: 지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정성이 가득하고 따뜻한 어머니가 있어요. 지민이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다양한 메뉴로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1: 월요일에는 김밥과 계란 후라이, 화요일에는 떡볶이와 만두, 수요일에는 구이김과 야채전까지 늘 새롭고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0: 또 지민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예쁜 꽃 모양이나 동물 모양으로 깎아주고 작은 간식까지 꼭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기분에 따라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는 이벤트

0: 컴퓨터까지 늘 함께 들어있었어요.
1: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모두 지민이의 도시락을 둘러싸며 부러워했어요. 와, 지민아, 너희 엄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매일 이런 도시락을 먹고 싶다.
0: 지민이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살짝 뿌듯했지만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고 고맙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1: 가끔은 메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민이는
2: 오늘 이거 싫어. 어제 먹은 게 더 맛있었어.
1: 라고 응석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늘 미소 지으며 내일은 더 맛있고 지민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피곤함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지민이 기분만 먼저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였어요.
0: 어느 날 새벽 지민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창밖은 캄캄하고 어둡기만 했는데 부엌에서 은은한 불빛이 비쳤어요. 지민이는 궁금한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가 보았더니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1: 어머니는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도록 분주히 움직이면서 지민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을 골고루 펴고 야채를 예쁘게 썰고 지민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놓고 포장까지 꼼꼼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0: 눈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지민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매일 맛있게 먹는 도시락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날이 밝기 전부터 일어나 피곤함을 무릅쓰고 만들어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1: 그제야 지민이는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응석만 부리고 고맙다는 말도 못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0: 그날 저녁 지민이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마치고 쉬고 계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엄마, 매일 맛있는 도시락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동안 응석 부리고 못된 말도 했고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0: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따뜻하게 지민이를 끼어나 주시며 말했어요. 지민아, 엄마는 너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 내가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모습만 보면 엄마는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진단다.
1: 어머니의 따뜻한 품은 지민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민이는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꼭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스스로 방 정리도 하고 신발도 가지런히 놓는 착한 어린이가 됐어요.
0: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릇 닦는 것도 도와드리고 어머니가 피곤해 보일 때는 어깨도 살살 주물러 드렸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1: 지민이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요.

0: 친구들, 지민이의 이야기 어땠나요?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우리가 강인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어요. 친구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1: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깊고 따뜻한

0: 못한 어머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엄마의 사랑은 늘 곁에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철수와 그의 어머니의 따뜻한 이야기예요.
1: 철수는 소학교에 다니는 착한 어린이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서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린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철수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0: 학교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오면 늘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웃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때? 라고 부르며 깨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철수는 정말 부러웠어요.
1: 하지만 철수는 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데리러 오셨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직접 데리러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철수는 점점 속상해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데리러 오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0: 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 엄마, 내일은 학교에 데리러 와줘. 친구들 엄마는 다 와요.
0: 어머니는 철수의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했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일이 너무 바빠서 자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1: 하지만 어머니는 철수의 소원을 꼭 들어주기 위해 정말 힘을 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을 서둘러 끝내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학교 교문까지 달려왔어요.
0: 엄마가 직접 데리러 와준 날, 철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쑥스럽기도 했지만 뿌듯했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1: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데리러 와준 날은 자주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철수가 이미 잠든 뒤인 경우가 많았어요. 철수는 혼자 방에 누워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외로워했어요.
2: 엄마는 언제쯤 올까? 오늘도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야 하나?
1: 하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0: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우리를 키워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시간을 쪼개고 힘든 일을 참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가슴이 뜨끔하고 찡해졌어요.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모습, 힘들어 보이면서도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 시간을 쪼개가며 학교까지 와주셨던 그 따뜻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0: 철수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지를요.
1: 그날 저녁 철수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2: 엄마, 힘드시죠? 제가 속상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0: 철수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는 철수를 따뜻하게 껴안으며 말했어요.

0: 우리 철수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는 전혀 힘들지 않아. 철수가 바로 엄마의 힘이야.
1: 철수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진짜로 행복을 느꼈어요. 그 후로 철수는 전혀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러 오셔도 전혀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착한 아이가 됐어요.
0: 철수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꼭 교문에서 기다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힘들게 일하고 시간을 쪼개고 피곤을 참아가며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0: 네, 친구들, 오늘 들은 두 이야기 모두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매일 작은 정성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두 번째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깊고 큰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1: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매일 아침 챙겨주시는 식사, 잠들기 전 들려주는 이야기, 힘들 때 위로해주는 말, 늦게까지 일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 곁에 없어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0: 어머니의 날은 단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진심 어린 말, 스스로 방 정리하기,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작은 일들까지 모두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큰 보답이 돼요.
1: 친구들도 오늘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해보세요. 우리 모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착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성장하자고요.
0: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산, 산새 우는 산, 봄이 오면 살구꽃 하얗게 피고, 가을이면 모루가 익어가는 산, 우리 마을 뒷동산 나는 좋아요. 앞산 뒷산 산마다 복에 많은 산, 야산에선 약재를 캐요 오고요, 침산에선 석탄을 캐요 내는 산, 우리 마을 복의 산 나는 좋아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

0: 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의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그때 제 부모가 갑작스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할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계획은 아버가 대신 동행하기로 결정됐다. 새벽 일찍 아버와 배체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세 사람은 짐을 가득 메고 어렵게 서해북 역으로 향했다. 좁은 길을 헤매며 짐을 옮기는 여정은 쉽지 않았고 세 사람은 모두 지친 모습으로 기차역에 도착했다. 겨우 자리에 앉자마자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그날 밤 아보의 어머니는 아보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어머니는 할머니께서 꼭 세 사람의 기차표를 직접 내려고 하실 테니 길에서 먹고 쓸 물품은 아보가 똑똑하게 사서 모두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당부했다. 아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기차 안으로 들어선 배체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보였다. 배체는 기차를 타는 기분도 좋았지만 평소에 타고 싶어 했던 배도 꼭 타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배체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배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세 사람은 기차에서 내렸다. 할머니는 근처에서 발로 젖는 배를 불러 고향인 평사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아보가 먼저 선창에 발을 들여놓았다. 배는 출발했다. 세 사람은 모두 조용히 앉아있었다. 배는 강물에서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한다.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가볍게 흘러가고 오직 노를 젓는 소리만 고요한 강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 세 사람은 배에서 내렸다. 때마침 농민들이 하루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버는 농민에게 이곳에 여관이나 숙소 같은 곳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농민은 시골에 어디 여관이 있겠냐고 웃으며 답하고는 세 사람을 데리고 아주 낡은 집으로 향했다. 아버는 오원을 꺼내며 저녁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돈을 번 농민의 눈은 순식간에 번쩍 빛났다. 할머니는 아버의 손에서 돈을 빼앗고 숙박비와 식비까지 합쳐도 1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버가 1원을 주니 농민은 매우 기뻐하며 옆에 있던 남자에게 돈을 쥐어주고 즉시 저녁밥을 준비했다. 식사가 끝나고 농민은 다시 세 사람을 데리고 옆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뒤따라와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을 보니 오래된 큰 침대가 놓여있고 모기장은 구멍을 여러 번 덧대어 사용한 상태였다. 농민은 일단 여기에서 묵으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상 무덤에 절하고 즉시 상해로 돌아가자고 결심했다. 농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좋지만 주변 무덤들은 모두 평탄화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조상 무덤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급히 물었다. 농민은 없어졌다고 짧게 답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배채와 아보는 급히 할머니를 붙들고 울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슬픔을 쏟아냈다. 바로 그때 마른 체격의 로인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로인은 할머니가 상해에 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자신이 언니라고 밝혔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벌떡 일어섰다. 로인은 할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다. 할머니는 로인을 빤히 쳐다보더니 정말 언니라고 외치며 반갑게 안아주었다. 로인은 상해에서 살던 동생이 왜 이런 가난한 시골까지 와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아버와 배채를 데리고 다시 발로 젓는 배를 타고 돌아갔다. 로인은 이곳 특산품인 술 빚는 찹쌀 10근을 아버에게 주며 상해에서 생활하며 넉넉히 쓰라고 말했다. 배는 출발하고 할머니의 언니는 강둑에 서서 소리내어 울었다. 할머니는 언니를 계속 바라보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젖었고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해계산 벼밭 봉밭이 그대로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헛수고를 하고 돌아온다. 어느 날 할머니는 야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와 문 앞 작은 정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아버가 외출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아버를 붙잡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고 말했다. 아버는 말없이 자기가 착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해했다. 마침 배채가 피아노를 치다가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할머니가 보게 됐다. 할머니는 다시 아버에게 다가가 조용히 자신은 이제 정말로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에게 배채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급히 묻고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버가 두 걸음 걷고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정원 연못 옆에 앉아 있었고 발밑에는 채소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배채가 정원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할머니는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아버는 급히 할머니를 붙들었고 배채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달려오며 할머니를 불렀다. 배채는 높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부르고 아버는 할머니를 흔들어 보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채소 바구니는 연못보다 조금 낮은 곳에 놓여 있었고 아버는 갑자기 깨달았다. 할머니의 채소 바구니 안에는 민어 세 마리가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자 한 마리의 민어가 슬쩍 바구니에서 빠져나와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배채는 여전히 할머니를 부르지만 할머니는 눈을 꼭 감은 채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급히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배채의 아버지에게 장례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날 아침 배채와 아보가 일어나 보니 금붕어가 살던 연못안에 민어 한 마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배채는 할머니에게 이 민어가 움직였다고 기쁘게 말했다. 배채가 손을 물에 넣으면 민어는 다시 움직이지 않고 배채가 손을 민어 배 밑에 넣어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다가 나중에 천천히 헤엄쳐 사라진다. 배채는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조용히 말한다. 민어가 연못 안에서 한 바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며 아버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쳐다보며 말없이 앉아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되자 연못 주변에는 비늘이 온통 뿌려져 있었다. 검은 것은 민어 비늘이고 금색은 금붕어 비늘이며 햇빛이 비치며 반짝였다. 물속에 살던 금붕어와 민어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철조망을 덮는 것을 잊었으니 분명 야생 고양이가 한 짓이라고 추측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떴다. 할머니는 자신은 괜찮아졌으니 튀긴 기름과자 하나 먹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는 급히 밖으로 사러 나갔다. 하지만 밤에 어디서 튀긴 기름과자를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버가 걱정하며 병실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정말로 괜찮아져 웃고 있고 몸 상태는 점차 회복됐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무사히 퇴원했다. 정말로 모든 일이 잘 풀렸다.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이제 리리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가을 어느 날 왕아 씨가 리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숙 행사의 일정을 물어봤다. 상숙의 서청재는 리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리리를 상숙으로 요청했다. 리리는 서청재가 부담스러웠지만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핑계만 대던 중 왕아 씨에게 함께 상숙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지 않겠냐고 제의했던 것이다. 왕아 씨가 잊지 않고 다시 묻자 리리는 잠시 생각한 뒤 요즘 너무 바빠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왕아 씨는 기다릴 수 없다고 조르고 리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리리에게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리리가 웃으며 한숨을 내쉬자 왕아 씨는 이번 상숙 여행에 자신은 남편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리는 웃으며 강청재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에 대해 말했다. 왕아 씨는 지금 자신은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피부 관리를 했는데 관리사가 주름이 두 줄 더 생겼다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리리는 그것은 영업 수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숙이 가게 되면 즉시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왕아 씨가 전화를 끊자 리리는 잠시 앉아 생각하다가 아버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리는 요즘 정말로 곤란한 일이 많다고 털어놓고 상숙 서청재가 자꾸 자신을 괴롭히며 하루에 세 번씩 전화를 해온다고 말했다. 아버는 리리가 꾸리는 식당인 지진원에 손님을 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리리는 한숨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눈앞에 있는데 마치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아보는 말없이 듣고 있고 리리는 아직도 모르는 척하는 그 남자가 정말 미워질 정도라고 덧붙였다. 아보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리리는 그래서 상숙에 가고 싶지 않지만 방금 왕아씨가 전화해서 꼭 가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보에게 자신과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아보만 응해주면 자신도 가겠다고 간곡히 말했다. 아보는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고 상숙 여행 일정은 이렇게 확정됐다. 시간이 흘러 11월이 되고 첫 번째 토요일에 상숙으로 가는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아침 8시 30분에 인민광장에서 모두 모여 차에 탑승했다. 차 앞에는 리리와 왕소녀가 서 있었고 함께 가기로 한 장아씨, 오아씨 그리고 북방 출신의 진아씨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차에 앉자 차는 천천히 출발하고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뒤로하고 상숙을 향해 달렸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류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습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용정에서 살면서 문학 창작을 견제한 장경매 시인을 소개하라.
0: 네.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장경매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장경매 시인은 예, 1958년에 로토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로토구진 중학교를 졸업하고 로토구구진 양식창고에서 사업했습니다.
0: 예.
1: 1979년에 연변문학의 시 직장에서 쓴 시를 발표하고 1980년 3월에 용정시 계도간행물이 이름이 진달래인데 여기다가 어머니 그 마음 알만해요 이런 가사를 발표한 후에 그 대출혈성 쇼크로 인해서 자습대학

0: 또 다니던 것도 접고 그 다음에 문학 창작도 또 잠시 접게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다가 2013년부터에 다시 또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연변 작가협회에서 그 조직하는 이 그 러신 문학원 그것도 수료하고 수료증도 타고 2017년에 연변 작가협회 회원으로 가입했고.
1: 네. 예. 예, 그럼 장경매 시인이 문학에 대한 뒤에는 어떤 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0: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문학이란 그냥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꿈일 뿐 이루기가 쉽지 않더군요. 문학 소양이 옅었던 20대 초반에는 시를 모르면서 시라고 가득 써놓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쓰고 쓰다가 언젠가는 시를 터득하게 되었고 유명시를 접하면서부터 내가 쓴 시들이 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명시들을 탐독할 때마다 머리가 확 트이는 것 같았지만 자기 시를 만드는 일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다운 시를 단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써낼 것 같아 모지름 썼죠. 어쩌다 겨우 초라한 시를 써놓고도 희열을 느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가 만든 작품 나의 자식이니까 이것이 문학 창작의 매력이라 할까요? 진짜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여 문학은 우리 같은 글쟁이들이 활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언제 한 번쯤 온전한 시를 써보았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것도 꿈이겠죠. 끝없는 창작의 길에 저의 꿈도 부단히 변하겠죠. 전 아직도 초학자의 줄에 서 있으니까.
1: 네. 네, 그럼 장경매 시인의 구체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또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사랑입니다.
2: 사랑, 장경매. 입을 닫고 눈이 말았는데 이슬 젖은 소리 뭐라 했기에 마음이 문을 열었는가. 눈은 못 보는데 마음은 호수 속 깊은 은밀한 그곳까지 들여다본다. 들떠있는 생각들도 렌즈에 담아 묶어본다. 무릎 꿇고 신끈 메어줄 때 욕심은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터질 듯 뛴다. 사랑이 뭐길래.
0: 예, 이 시는 2016년 봄에 연변 일보에 발표된 시입니다. 사랑의 그 순간과 심화를 매우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입니다. 1년에서는 말 없는 눈빛이 교환이 마음이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동양적인 그 심웅의 그 미학과 다 있습니다. 1년은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영적 교감을 묘사했습니다. 렌즈라는 현대적 소재를 사용해서 오히려 고전적인 영혼의 교감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3년에서는 사랑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즉 심장박동의 가속화를 그립니다. 무릎 끊고 신끈 매어라는 그 일상적이고 의식적인 행동과 대비해서 감정의 압도적인 힘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4년에서는 결국 화자는 이 모든 격렬함과 깊이 원인에 대해서 뒤묻습니다. 즉 사랑이 뭐길래. 이 질문이 사랑의 정의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할 수 없는 본질 앞에서 느끼는 경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적으로 이 시는 서정적이면서도 밀도가 높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사랑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묘사하는 묘한 긴장감이 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연필입니다.
2: 연필. 장경미. 굳은 살을 깎듯 살을 깎아 구실을 하는나. 할머니 연습장에서 하늘나라 령감님께 삐뚤 져서 달리다가 서른 손 멈춰 섰는데 몰라주는 손준놈 연습장. 미끄럼 타고와 칭얼댄다. 그리움 서랍에 감추고 손준놈 연습장에 뛰어넘은다. 아야 어여 어지럽게 콧방아찍.

0: 늦은 밤 종소리 울려 내일 식단 메시지 기획 순서 일필하고 서랍에서 걸어놓은 일기책에 기록 정돈하고 나면 나는 또 깎이는 납품. 소소한 일상이지만 깎이고 다스러 몽독해도 아직 필요한 존재. 행복한 이유다.
1: 예, 이 시는 2016년 4월 1일에 연변 일본에 실린 시인데 할머니를 몽토하게 깎은 연필에 비유해서 비록 낡을 때로 낡고 다슬 때로 다슬 몽독한 연필 같은 인생이지만 아직도 어딘가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굳은 살을 깎듯 살을 깎아 구실을 하는 나, 나는 바로 할머니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작고한 하늘나라 림감님께 뭔가 일기를 써서 대화하다가 손준원 필기장에 아야 어여를 배워주다가 다시 또 나의 생활기록부에 하루 동안 한 일을 깨알같이 쓴 그 돈, 그런 걸 적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떠나간 영감 때문에 깎이는 아픔을 감수하다가 문득 아직도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그 복잡한 심태를 그 사연을 또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직 필요한 존재, 행복한 이유라고 밝히는 곳에서는 가슴이 뭉클해납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하기 내 삶의 보람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안도감이라 할까. 예.
2: 예.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보모라지입니다.
0: 보모라지 장경매. 하얀 양털 실세타가 털뭉치 엉켜 달고 빨랫감 속에서 걸어나와 손끝에 매여 달린다. 앞뒤로 덕지덕지 달라붙어 몸이 오싹하게 근질거린다. 벼룩시장 굴러다닌 흔적, 전철에 앉아 고석고석 묻혀온 도시 먼지들, 가스불에 데워낸 땀냄새와 체온에 끓인 찌개냄새, 타달만한 동지되어 다닥다닥 손끝에서 오글거린다. 드바쁜 겨드랑이에 찡겨 나의 하루를 닮은 아픔, 차문 날들이 튀기던 서름, 뜯고 뜯고 뜯어도 아침에 뜨면 또 달라붙을 내 삶의 언어들.

이 버무라지라는 거니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막 옷에 묻어나는 그 좀 큰 먼지 옷에 막 이렇게 붙어나는 예.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시는 2016년 9월에 그 연변 이육사 문학재 자료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이 시는 도시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며 다시 묻어오는 버무라지 예. 버무라지를 통해 삶의 흔적과 노동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 서로 얽혀지는 노동의 강구함을 보여줍니다. 버무라지의 도시 냄새, 체온, 기억이 배어 있으며 그것을 만지는 손끝을 통해 감정과 신체적 반응을 시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는 곧 로무의 중하에 눌린 삶이 어떻게 생활 속에 소화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민감한 시적 관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갈망하며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한 세대의 아픔과 분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생활 속에 푹 절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정서경이라는 정서충 그런 여성 시인이 있는데 전문 따국매, 따국매들에 대한 그 시를 쓴 분입니다. 이래서 막 로신문학사람 탄 이런 분인데 이분의 시들을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개 나누어 소개했는데 이 시에서 나오는 이 벼룩시장, 전철, 도시먼지, 가스불 냄새, 무더운 도시먼지들 땀냄새, 찌개냄새 이런 거는 그 개인의 삶과 집단의 삶이 뒤섞인 타국 로미 일꾼들이 그 삶의 현장과 그 공간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가에 바로 방금 우리 그 버무라지라는 시가에 바로 정서경이 그런 그 시로 쓴 현장 일과 아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고단한 실생활에서 뿜겨져 나온 마음 짠하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사랑입니다.
1: 첫사랑 장경미. 거짓과 조건 따윈 뒤집고 설 자리 없다. 창이 열리면 온통 황홀한 세상이다. 궁합이 흉하다 해도 상관없다. 눈이 맞아 옮겨붙은 두 마음, 가리면 베어낼까. 비어도 금이 없는 물 같은 사랑, 세월도 지워주지 못한다.
2: 이 시는 사랑시로 아주 잘 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 시는 연배문학 2016년 6기에 실린 작품인데 첫사랑의 그 순수함과 견정함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첫사랑에는 진짜 거짓 감정이나 그 어떤 조건부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집이나 차나 직업이나 적금 통장이나 등등 조건부는 필요치 않고

0: 그래서 이성간에 끌리는 흡인력과 매력, 배어도 금이 없는 물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도 지워주지 못하는 사랑. 아무리 세월이 흘러 몇 년이 흘러가도 첫사랑이 처음하는 영원토록 한 생을 동반하며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거나 거짓 성분이 있거나 상대방의 이용 가치를 따지거나 등등은 벌써 순수한 사랑의 다른 그 잡지를 섞인 허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첫사랑의 사랑 농도는 아주 높습니다. 이 신은 이것을 잘 직시한 순수하고 막진 사랑시라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예,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외식하는 날입니다.
2: 외식하는 날, 장경미. 약속한 외식 날, 깔깔 흐트러지게 웃는 우리 집 벚꽃들. 주말 외식 한 마디에 아빠 만세 외침 소리, 거센 파도 일렁이었다. 돌갔던 이 가슴에 아주 간단한 것에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이렇게 좋은 걸 왜 미처 몰랐을까.
0: 예, 이 시는 역시 2016년 3월에 연변문학에 발표한 시인데, 시인은 외식이란 아주 간단한 일을 갖고 큰 마음의 파문을 안아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살펴본다면 남편들은 사회공작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회사원들과 어울리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주 음식점에 드나들며 외식하는데, 아이들은 학교 집 또 학교 집, 보통 식당 언저리도 가볼 때가 아주 적죠.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간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 어쩌다 가정에서 모두 함께 외식한다면 막 아빠 만세라고 외쳐대면서 거센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는 가정 부녀들도 감동을 먹습니다. 시에서 보면 한 구절이 있는데, 아이가 거센 파도를 일구는 위에 돌갔던 내 가슴에 이걸 많은 경우에 그 부모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돌갔던 이 가슴에 지금 따뜻함을 준다는, 아주 간단한 것에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이런 그 식구가 있는데, 여기서 저렇게 좋아하는 걸, 이것은 아이들 입장이고, 이렇게 좋은 것은 아내의 입장입니다. 이신은 이렇게 가정에서의 외식의 중요성과 친정의 그 친칭, 친정의 감정을 잘 표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된소리입니다.
2: 된소리, 장경매. 평생 외길을 고집하다가 외로움의 질펀한 한계를 넘어 같은 서름을 인연으로 어디선가 우리 만났지. 드디어 맺어진 짝꿍 너와 나, 자모음의 합치처럼 이성 사랑은 아니지만 동성끼리 만나 지기가 되기로 했다. 찬바람의 익은 향기와 끈끈한 우성으로 어우러져 그, 드, 부, 스, 즈 여리던 대로부터 그, 드, 부, 스, 즈 똑부러진 소리가 되었다. 그들의 만남으로 더해진 소리의 빛깔.
0: 예, 이 시는 2021년에 연변문학 제2기에 실린 시인데, 지금 시인은 같은 자음끼리 합치어 된소리가 되는 것을 내려들면서 짝꿍끼리 단단한 조합을 읊조리고 있는 듯합니다. 즉 짝꿍이란 이 시에서만큼은 이성간의 친구나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서로 주기 착착 맞는 각별히 친한 그 친구 사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짝꿍이 있음으로 해서 남성분들은 함께 술잔도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만사까지 담론하면서 회포를 풀고 힐링하는데, 여성분들도 또 이런 짝꿍이 있음으로 해서 가정생활에서

0: 겪은 스트레스도 풀고 시험을 흉도 보고 살다 보면 아주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시인은 시인이만큼이 직설하지 않고 우리 언어에서의 그 자모음 배합이 네. 자음과 모음이 배합이 아니라 자음끼리 조합으로 예, 그르 끄에 그다음에 즈르 쯔 무슨 이런 이래서 더욱 단단한 음을 만들어내는 된 소리를 묘사함으로써 짝꿍의 필요성을 묘하게 엮었습니다. 참 이 그 좋은 시라고 나름 생각됩니다.
1: 네.

0: 장 감상할 시 제목은 장독입니다.
1: 장독, 장경미. 할머니, 할머니의 지혜 천년을 굴러와 시간장으로 들어앉았다.

두만 강물에 담근 우리의 삶. 도라지가락에 부글부글 익고 있다. 매주에 핀 엄마의 꽃은 목이면 목일수록 천상의 향기. 항아리 속에서 발갛게 익는 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기로 했다.

0: 이 시도 연배문학 2022년이 실린 작품인데 단순히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삶의 지혜와 정체성을 발효의 은유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이 가족의 전통과 희노애락이 담긴 삶이 두만강의 물과 더불어 시간 속에서 발효되어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익어가는 그런 과정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장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우리 삶 자체를 품는 공간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혜 천년을 굴러와 시간장으로 들어앉았다. 여기서는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랜 경험과의 지혜가 세월을 거쳐 지금의 간장이라는 형태로 완성돼서 장독 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두만강 물에 담근 우리 삶 도라지 가락에 부르부르 익고 있다. 여기서는 두만강 물에 우리 애환과 삶의 정서를 담가두었고 민요 도라지와 같은 흥겨운 리듬 속에서 또 삶의 모든 것이 끌어오르듯 익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매주에 핀 엄마의 꽃은 무기면 무길수록 천상의 향기. 이건 어머니의 그 손길로 빚어지니 매주에 피어난 그 매주꽃, 그러니까 곰팡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신비로운 향기를 풍긴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그 정성이 시간의 힘을 빌어 더욱 풍부해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빨갛게 익는 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는 고추장 등이 항아리 안에서 완전히 익어가는 그날 비로소 숨죽이며 간직해왔던 우리 삶과 정체성이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쓴 것 같습니다.
1: 네. 예. 네, 물을 익는 이 봄날 장경매 시인의 짙은 매력을 풍기는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우리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투자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투자 동력을 활성화해 새로 착공된 대상들이 예정대로 가동되고 계속 건설 중인 대상들이 조속히 완공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지 곳곳은 대상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1년에 우량 산업 대상들이 착공 가속 추진돼 전주 공업 경제 전환 승격과 특색 농업 질적 재고 효익 증대, 문화관광산업 융합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춘시범구 14번 단지에 위치한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의 투자가 1억 3천만 원인 블레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은 올 3월 28일에 정식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명파 정속과학기술혁신위원회사의 훈춘 첫 첨단 제조 대상으로 부지 면적이 3만 200평방미터이며 공장 건물, 행정 및 생활 봉사 건물 등 핵심 시설을 중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주로 경질 플라스틱 패널, 자동차 방수구와 온풍기를 생산하게 되며 연간 생산액 4억 원, 세수 4,800만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훈춘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 대상 책임자 왕덕명입니다. 현재 공장 건물은 기초 공사의 반수를 완수했으며 후속으로 토목 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 건물은 거의 완공됐으며 8월 30일에 기초 공사를 끝내고 10월에 정식 조업할 계획입니다. 조업하면 연간 블레이드 30만 세트, 방수구 12만 세트, 온풍기 10만 세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상의 계약 체결에서 착공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된 것은 대상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주는 생동한 사례입니다. 이 대상의 착진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더했으며 1.4분기 훈춘 산업 승격을 대표하는 대상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안도경제개발고에서는 연변금도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년산 5만 톤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은 현재 대부분 공장 건물이 일도섰습니다. 회사는 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중약재, 특색 농산물 재배, 가공, 수매, 판매를 통합한 종합기업으로 길림공업무역학교와 공동연구해 국내 유일의 사과배 변색 억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5만 톤 규모의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계획 투자는 1억 2천만 원, 부지 면적은 2만 4천 평방미터이며 2기로 나뉘어 건설됩니다. 그중 1기는 종합건물, 표준화 생산작업장, 냉동창고 등을 새로 건설하고 착즙 생산 흐름선, 캔 주입 생산 흐름선, PET병 주입 생산 흐름선, 유리병 주입 생산 흐름선을 건설하게 됩니다. 2기는 사과배 NFC 무균 주입 생산 흐름선을 건설합니다. 대상 1기가 완공되면 연간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 NFC즙, 냉동배 NFC즙, 사과배즙 사이다, 자작나무 농축 음료를 15,000톤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금두 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 리사장 정신리입니다. 현재 장비 설치를 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시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배즙과 사과배즙은 10월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연변은 사과배의 최대 생산기지로 사과배즙 생산 흐름선의 사과배 소모량은 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분기 도문시 331 국도의 1314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조업해 변경지역 문화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했으며 일생일세라는 낭만적인 의미를 활용해 약 5,500만 원을 투자해 역사 플러스 결혼 플러스 민속 3위 일체 몰입형 고대마을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5개 핵심 건물 주체 구조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재 실외 경화와 녹화 및 부대시설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상은 7월 초에 시험 운영을 하고 8월 중순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문시 항해일생관광발전위원회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인데 가옥 4,600 평방미터를 건설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올해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시설이 70% 정도 됐고 이제 장식과 세부 마무리 작업이 남았습니다. 운영되면 매년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상은 관광 플러스 혼인 등록 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사랑 박물관, 결혼식 공방, 발해 풍경 상업거리 등 경영 방식을 계획 중이며 동시에 도문 통상구, 백년불악 등 관광지를 연결해 변경문화관광 정품 로선을 구축할 타산입니다. 도문시에서 문화관광 건강양생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대상으로 준공 후 변경지역의 결혼문화관광 공백을 메우고 주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끌며 3차 산업 장성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대상 건설은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장성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산업대상 건설을 길손으로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며 특색 산업과 우세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각종 산업 대상이 신속히 건설되고 조기에 생산에 투입되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으로 추동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대상 투자는 35.5% 장성했습니다. 우리주는 실물 경제 기반을 다지고 투자 구조를 지속 조정하며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하고 산업 승격을 추동해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우리주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독잘조에서 이첩한 제7진 대중신소사건 도합 5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도나시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0: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다섯 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0%, 소음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0%, 생태류 관련 사건이 두 건으로 40%를 차지합니다.
1: 사회구역은 작아도 천문 만화와 관계됩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은 일선에 뿌리 내리고 직책을 다하면서 담당과 실천으로 대중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서수견은 관할 구역인 굉재원 아파트 단지에 가 환경정돈 시료를 알아보고 주민들의 일상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이는 10여 년간 사회구역 사업에 종사한 그녀의 일상입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입니다. 인민이 저를 대표로 뽑았으니 저는 대표로서 인민을 위한다는 장엄한 공약을 언제나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 내려 대중 민생에 접근하기 위해 인대 대표 직통차를 개통하고 직책 리행 진지를 아파트 단지와 집문 앞 장터에 옮겨 1대1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구역 7위는 도시 7위의 토대이고 더욱이 고품질 발전의 기층 지탱입니다. 행복사회구역에 로후 주거 층집과 역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가 많아 7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수견은 당건설 인솔을 드팀없이 견지하면서 행복 동반자 모식을 혁신해 공동건설 단위와 홍색 부동산 관리, 관할구역 경영호, 주민 골간 등의 힘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자금과 인력, 전문 봉사로 인대 대표 인솔, 여러 측 연동, 사무 공동 결정, 봉사 공유의 기층 7위 새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건축 쓰레기가 뒤쪽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배품을 걷어들이는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회구역 관계자들은 명절이나 휴일 시간을 이용해 쓰레기를 지웠는데 얼마나 많이 지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현장과 만날 수 있는 회의를 열었는데 생태환경, 공안 등 부문 사업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봉착한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제기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서수견은 노크 행동을 주도했는데 퇴근 시간에 주민집을 찾아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직능 부문과 여러 번 연락해 방안을 최적화했습니다.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지금은 녹화가 됐고 가림이 없는 데다 공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주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수견은 또 일상 7위와 조사 연구를 긴밀히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기층에 심입해 선으로 4건의 질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층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이 중첩되고 중복 입력되며 부담이 과중한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데이터 자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통일된 기층 7위 봉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노령화 정도가 심하고 노인들이 식사하기 어려운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사회구역 자택 양로 봉사 체계를 다그쳐 완선할 것을 건의해 왕청현 첫 노인 식당이 행복사회구역에 만들어지도록 추동했습니다. 동시에 사회구역 사업일꾼 대호 건설을 강화하고 집법 아파트 단지 진입기재 건설을 심화할 것도 건의해 기층 7위 효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서수견입니다. 사회구역의 독거노인이나 고령노인 돌봄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랑 귀가 노인 방조 봉사를 내왔습니다. 200여 명 독거노인을 위한 애심 서류를 만들고 5가지 필수 방문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짝 묻기로 방조 부축을 하고 노인들에게 애심 음식 배달, 동반 진료, 방문 리발 등 열성 봉사를 해줬습니다. 또 40여 명의 기능상실, 기능 반상실 노인들에게 무료로 방문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주민 구취련입니다. 제 남편은 뇌경색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서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돈도 가져왔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우리 집에 와서 쌀이며 밀가루, 기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평소에도 찾아와 필요하거나 방조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뭐든지 반영하면 서슴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수도가 막혔다는 등 어려움을 얘기만 하면 인침 해결됩니다. 사회구역에 큰 민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구역에서 책무를 리행하는 그녀한테서 큰 담당이 엿보입니다. 서숙연은 책무 리행 답안지를 대중들의 환한 표정에 써놓으면서 실천의 힘으로 지역사회 고품질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0: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일전 연기시 여러 가도 사회구역에서 나무를 심고 운동 기재를 보수하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이는 공청단 연변주위에서 펼친 청춘의 작은 질이 봉사 사회구역행 자원봉사 활동 모습입니다. 활동은 사회구역 조문, 공청단 위원회 배정, 자원봉사자 접수의 정밀 봉사 모식을 취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살기 좋고 깨끗하며 온정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 사회구역 천명 조거단지 자원봉사자들이 20여 개 폐기 다이아에 새롭게 칠을 하면서 알록달록하게 단장합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 사회구역 7위 전문 간사 리춘룡입니다. 이번 활동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구역에서 환경 치리와 민생 실사에 참가한 실천입니다. 우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공청단의 청년 자원봉사자들과 손잡고 많은 청년 간부들이 우리를 도우러 찾아왔는데 우리 사회구역에 실제 도움을 줬습니다. 사회구역의 사업 일꾼이자 주민으로서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장옥수입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로서 사회구역에서 이런 활동에 참가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교육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생활에서 사회구역 봉사와 녹화 건설에 적극 참가하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고향 건설에 깊이 참여해 고향을 더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푸르고 건강하게 건설하렵니다. 올 4월 1일에 공청단 연변주위에서는 여러 측 자원을 통합하고 환경개선, 편민 무료진찰, 유지보수 등 계열 활동을 펼쳐 광범한 청년들이 기층 치리 일선에서 기여하고 재능을 키우면서 작은 치리로 사회구역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인도했습니다. 조 청소년 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성휘입니다. 작은 치리, 환경수호, 편민봉사 등 실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구역 소형 경관 조성에 초점을 맞춰 봉사지를 높이고 봉사 범위를 넓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치리에 참여하는 실효성을 높이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미딘 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5위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지수 100강 순위에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3개월 연속 2026년 관광지 지역별 순위에서 동북지역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교육부는 2026년도 대학교 학과 혁신 인재 인입계획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변대학 성헌무 교수가 주도해 신청한 만성 스트레스성 심혈관질환 기초연구 및 의학학과 전화 혁신 인재 인입 기지가 립건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봄가리가 한창인 지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 간 소유권 분쟁 등 문제로 봄가리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5월에 들어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사업일꾼을 조직해 봄가리 현장에 가 조정원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측량과 인내심 있는 소통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며 봄가리 질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연결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고 제보 전화 0433-801-0009번은 더 이상 대외 신고 접수 전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신고 제보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령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의 농사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요즘 시기 사과배 생산에 꼭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회색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네, 그럼 먼저 최근 발표된 종료한 농업 전망 보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부는 2026년부터 2035년 중국 농업 전망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곡물

과 주요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조항 1호 문건이 핵심 과제인 시장 관측과 정보 발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조항 1호 문건의 중점 사업인 농산물 시장 관측 조기 경보와 정보 발표 강화를 실행하고 정보가 생산을 인도하고 얘기를 안정시키며 봉사 결책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자 일전 농업농촌부에서는 중국 농업 전망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양곡, 목화, 식용유, 설탕 등 20가지 주요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14호 시기와 2025년의 시장 형세를 총화하고 회보했으며 향후 10년 특히는 2026년 2035년 등 중요한 연도의 생산 소비 무역 가격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보고는 향후 10년에 량곡과 중요한 농산물의 종합 생산 능력이 뚜렷이 증강되고 다원화한 음식물 공급 체계가 더욱 완벽해지며 농산물이 공급과 수요가 높은 수준의 동태적 균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육 분야의 알곡 절약 실천 소식입니다. 농업농촌부는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행사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사료용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서 절약은 곧 증산이며 손실 감소는 곧 소득 증대라는 인식을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현장 탐방과 생생한 사례 전달을 통해 알곡 절약의 기술과 성과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일 전 농업농촌부 사육업 량곡 절약 계열 행사가 가동됐습니다. 가동식에서는 사육업 량곡 절약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는 것은 대식물관을 수립하고 국가의 량식 안전을 보장하는 등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관철하는 구체적 조치이며 량곡 절약 행동과 관련된 당 중앙과 공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시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료용 량곡이 량곡 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사육업이 량곡 절약이라는 끈을 시속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계열 행사의 가동은 바로 좋은 업종에 동원령을 내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을 짊어지며 절약은 곧 증산이고 손실 감소는 곧 효익 증대라는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래도록 공력을 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주요 산지에 깊이 들어가 생산 현장을 탐방하고 라이브 방송과 다큐멘터리 등 생생한 형식을 통해 정책 조치를 해석하고 실천 효과를 보여주며 전형적인 사례를 홍보해 량곡 절약의 기술 성과가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인 경험이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농촌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료용 콩깨무기 감량 및 대체 행동을 실시한 이래 전 업종이 힘을 모아 성실하게 실행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육업 량곡절약 중국행 계열 행사는 농업농촌부 축산수의국이 전국축산번소, 중국사료공업협회, 중국농업영화텔레비전센터와 함께 주최했는데요. 올해 4월부터 륙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이제 우리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4호 농촌도로 건설을 통해 민족 단결과 공동발전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도 3억 9,200만 원을 투입해 농촌도로를 새로 만들고 개조했으며 지금은 모든 향진과 행정촌에

버스가 다니고 택배도 100% 연결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여러 민족이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단결의 길로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는 시종,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4호 농촌도로 건설과 민족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심층적으로 융합시키면서 도로 건설을 틀어주어 농촌도로를 물자교류, 대중봉사, 융합촉진,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행복의 길로 만들어 여러 민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마음을 잇는 길을 건설해 민족융합의 고속도로를 활짝 열었습니다. 변경마을과 외진마을의 도로망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민족 대중의 출행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현재 전주 농촌도로의 총 길이는 6,975km에 달하고 향진 3급 이상 도로 통행비를 행정촌과 자연촌이 포장도로 보급률, 행정촌의 버스 통행률이 모두 100%를 실현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3.92억 원을 투입해 108km의 농촌도로를 신축 개조하고 10개의 위험 교량을 개조했으며 69km의 안전방호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통로 영종 구간 등 중점 선로를 개통해 마을들을 연결시키고 마지막 1km를 뚫어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적으로 교류하며 심층적으로 융합하는 데 견고한 교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동 7위의 도로를 잘 관리해 단결하고 공동으로 건설하는 구심력을 응집했습니다. 현향 3촌 3급 로장제를 전면 보급해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당원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으로 도로 보호 관리, 환경 정비 및 안전 순찰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다방면으로 협동하고 전민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치리하는 그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왕청현은 홍색 민속 단결 시범 도로를 건설해 항련 정신 민족문화 및 도로 건설을 융합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과 도문시 백룡촌의 여러 민족 대중은 함께 도로를 수호하고 공동으로 치리하며 손잡고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정을 두텁게 쌓아 서로 의지하고 돕는 선명한 기층 발전 바탕색을 조성했습니다. 평안도로를 잘 수호해 민생 행복의 따뜻한 바탕색을 지켰습니다. 상시화 보호와 정밀관리를 견지하고 농촌 도로 안전의 보장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TV 도로를 잘 운영해 공동부유의 새 엔진을 활성시켰습니다. 교통 플러스 산업 플러스 관광 플러스 여객 운수, 화물 운수, 택배 운수 융합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 전주 행정천의 버스 통행률과 택배 피복률은 모두 100%를 유지했으며 다섯 갈래의 여객 운수 선로 버스화 개조를 완성하고 총급 물류봉사소 천여 개를 건설했습니다. 네, 다음은 안도현 송강진의 덕화로군 과일 농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딸기 재배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있는데요. 이 전통 품종과 함께 향인 백설공주 같은 특색 품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결과 이 흰 딸기는 이미 이 농원의 금빛 간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바람이죠? 네, 하루 우리 150kg 내지 200kg의 딸기를 수확하며 우리 주민들이 과일 바구니를 풍성하게 하고 농가 소득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덕화로군 과일남세원 책임자 장지영은 몇 년 전부터 이 딸기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가격도 수시로 변동해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마다 재배 품종을 바꾸고 반복적인 시험 재배와 선별을 거쳐 최종적으로 향인 백설공주 등 시장에서 인정받는
흰딸기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장지영이 소개에 따르면 현재 흰딸기는 덕화로건 과일남 새 농업원이 금빛 간판으로

됐습니다. 새로운 특정 품종과 전통 품종을 과학적으로 배합한 시도는 효익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농업원은 매일 150 내지 200kg의 딸기를 채집할 수 있어 현지 주민이 과일 바구니를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재배 농가의 소득도 늘려 명실상부한 치부 과일로 되게 했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요즘은 사과배 농가들에서 꽃 인공수분, 착과 관리 등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예, 앞으로 한동안 사과배 생산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농업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먼저 올해 우리 주 사과배꽃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그 여름에 그 극심한 가뭄에서는 올해 그 꽃눈 분화가 잘 안 됐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나 그 올해 개화 시기는
0: 네.
1: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0: 네.
1: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개화 기간은
0: 네.
1: 길어지고. 또 그 나무 개체지간이 차이도 많이 크고
0: 네.
1: 또 그 한 나무라도 그 꽃이가 피는 그 부위가
0: 네.
1: 위치하지 못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인공수분한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그 시간은 지난해와 시기가 같지만
1: 네.
0: 비슷하지만 이 꽃이가 피는 것이 뭐 한꺼번에 핀 것이 아니라
1: 네.
0: 시간을 들여서 피니까 아마 네. 인공수분에도 많이 어려웠겠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네, 그러면 인공수분 지금 그 하고 있겠죠?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1: 금방 끝났습니다.
0: 금방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인공수분에 우리는 화분이 필수인데요. 이 화분은 올해 어땠습니까?
1: 그 올해도 제가 지금 그 몇몇 그 중개상들이 그 순도하고
0: 네.
1: 발열 이런 걸 측정해 봤는데
0: 네.
1: 당지 화분은 다 그만큼 그 발열이 50% 이상이고
0: 네.
1: 순도가 90% 이상에 달해서
0: 네.
1: 매 품질 보장됐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일부 그 인터넷에서 구매한 화분을 조사하면 되면
0: 네.
1: 그 순도가
0: 네.
1: 50% 이상이고 이하이고
0: 네.

0: 너무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1: 그렇네요.
0: 그리고 그 발열을 맞아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보고 이런 걸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1: 네.
0: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1: 네.
0: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쓰면 짜라 그 피해볼 수도 있는데.
1: 네.
0: 이 세계가 나 왜 잡질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보면 그 그 화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 네.
0: 작년보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별히 높았는데.
1: 네.
0: 올해는 이 옛날보다 100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1: 네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안전하게.
1: 그렇죠.
0: 당지에서 그 아는 사람들한테서 싸고.
1: 네, 그렇죠.
0: 나중에 혹시 그 이거 올해 안 썼으니까 다행히 써서 많이 손실 보면.
1: 그렇죠.
0: 피해를 어디가 보상받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 권장하고 싶은 건 꼭 그냥 당지에 싸서.
1: 그렇죠. 예. 당지에 상가들에 가서 사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잘 되면 네. 그냥 끝나는 거고 네. 아니면 뭐 우리 그 배상도 네.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영수증 꼭 착용이 필요하고 인터넷 구매를 하게 되면 필경은 외지니까요. 그 아마 뭐 그 인터넷으로 산 만큼 뭐 어떤 그 플랫 펌을 통해서 아마
0: 그것도 어렵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리고 그 외지다 보니까 예. 찾기도 어렵고
1: 예.
0: 배상하는 그 시간도 경비하고
1: 그렇죠.
0: 모든 것이 그만큼 불편하고
1: 예.
0: 예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입니다.
1: 그렇죠. 네. 아마 이런 빙타이라고 하죠. 네. 우리 이런 플랫폼에서는 해결해 준다 해도 제3자의 그 각도이니까요. 이쪽 말 저쪽 말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0: 아니 그리고 또 그 뭐 검증해야 되고
1: 그렇죠.
0: 뭐
1: 오히려 예 당지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공수분이 지금 금방 끝났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관홍들이 해마다 인공 이 수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어떤 점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나 그 예전처럼
1: 네.
0: 그 단기에 일시에 필 때는 괜찮습니다.
1: 네.
0: 그냥 원래 다 인력을 동원하고 하니까나.
1: 네.
0: 근데 이게 올해 철을 이렇게 겨와 시기가 길어지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처음에 피는 게 있고 늦게 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 최적 그 수분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냥 꽃이 패서 그 4일 정도만 그 유효기가 제일 좋아요.
1: 네. 최소 수분 시기. 예.
0: 때가 그 시기 지나면 그 수분 잘 안 됩니다.
1: 네.
0: 때가 그 수도가 마른다거나 퇴화된다 이런데.
1: 네.
0: 어렸을 때 이게 개화시 한 처음에 핀 거 늦게까지 하면 거의 열흘 됩니다.
1: 그렇네요.
0: 이럴 때는
1: 네.
0: 정말 꽃이 필 때도 보입니다.
1: 네.
0: 먼저 피는 거는 좀 있고
1: 네.
0: 먼저 피다 보니까나 또 이거 먼저 핀다는 거는 그만큼 이 꽃이 자체 품질이 좋고 세력도 좋고
1: 네.
0: 또 보면 그 좀 높은 부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정당 우세랄까 이런 아마 원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 이 위에, 이런 것이 피는데 이럴 때는 또 많지도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요거 시기를 놓치면 이게 후에 그, 울 수분해도
1: 네.
0: 달리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자주 될 겁니다.
1: 그렇죠.
0: 이럴 때는 그냥 본인절로 꼭 들고 다니면서 먼저 핀 것만 먼저 찍어도 그 우리가 그만큼 적과도 나중에 적과 줄이고
1: 네.
0: 또 그 큰 과실 생산하기도 도움이 되니까나
1: 네.
0: 꽃이 패서 한 이틀부터는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렇네요.
0: 이러면 그 큰 배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1: 네.
0: 또 그 작은 그 과실이 우리 품 저 위치 높다 보니까
1: 네.
0: 나중에 인공 수분할 때도 그 어떤 사람 빼놓을 줄 있잖아요.
1: 네.
0: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나 올해 저 이렇게 날씨도 불안정할 때
1: 네.
0: 먼저 핀족도 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렇네요. 네, 해마다 같은 정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지난해 월동 정황, 지난해 나무 세력,
0: 네.
1: 또 올해도 이 기후에 따라서 꽃이 빨리 피고 늦게 피고 같이 네. 피고 천천히 피고 아마 그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차이에 따른 그 아마 인공 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죠.
0: 네, 맞습니다.
1: 네, 꼭 최소 수분 시기를 잘 장악해서 힘들더라도 먼저 핀 거는 먼저 인공 수분하고 천천히 핀 거는 천천히 해서 우리 과일이 착과되는 데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0: 네.
1: 해마다 이렇게 하면 올해도 이렇고 내년에도 이렇고 후년에도 이렇다 이런 보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0: 그렇죠.
1: 네. 네. 네, 이 수분 작업과 함께 이 착과 후에 가장 중요한 과수원의 작업은 무엇인지요? 아마 이 적과 방법과 시기 언제가 좋은지 좀 말씀 주실까요?
0: 아, 적과 시기는 물론 빨리 하면 좋지만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왜냐면 네. 먼저 한 거는 먼저 더 클 거고
1: 네.
0: 이러니까 그 먼저 보이는 것부터 하면 좋은데
1: 네.
0: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람이 섰잖아요.
1: 네.
0: 그 적과 하는 건 이게 숙련공이 필요하고
1: 네.
0: 또 그래서 지금 또 관홍들이 보통 냄새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해마다 이 적과 작업이 점점 지체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네.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다른 사람과 일이 끝나고 해야 되는데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1: 네.
0: 근데 올해는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1: 네.
0: 먼저 핀 것도 있고 늦게 핀 것도 있고
1: 그렇죠.
0: 이렇게가 나왔고 어떤 집은 한 3회, 4회 한가용 수반 집도 있습니다.
1: 네.
0: 왜냐면 제일 처음에 조금 피고.
1: 그렇죠.
0: 그리고 한 4일 지나 또 한 번 피고.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안 피해갖고 그 인력들이 왔을 때.
1: 네.
0: 할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분들 간 다음에 나머지 또 자기들 보충술 한 이런 경우니까나.
1: 네.
0: 올해는 그 먼저 자기과 손이니까나. 보면서 네.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돌 때 보면 어느 분 그 작과된 상황을 볼 수 있는 작과 상황에 따라서
1: 네.
0: 그만큼 그 처음에 본 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1: 네.
0: 꽃잎도 크고 그 꽃 그러니까 꽃잎 핑계서 그 꽃 화발이 그러니까 세력이 또 잘 떨어다니죠.
1: 네.
0: 다른 건 다 떨어지도.
1: 네. 네.
0: 그러니까 이런 건 남겨도 그 남은 작은 것을 따버리되고.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인력이 지금 좀 긴장하니까나.
1: 네.
0: 그 사람들 순서 오기 전에는 작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1: 그렇죠.
0: 마음 좋고.
1: 네.
0: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했지만 그 후회한 것도 그만큼 잘 보이지 않을까. 그건 좀 기타하고.
1: 네.
0: 이래서 작은, 될 수 있는 대로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갖고.
1: 네.
0: 그 부위에 있는 그 과실 경쟁을 줄이고.
1: 네.
0: 네. 그리고 그다음 또 보통 그 나머지는 정상적인 그런 게 있지만은
1: 네.
0: 그 과총하고 과총
1: 네.
0: 이 사이 간격 다 20% 남겨도가 20% 이상 남겨도 갖고
1: 네.
0: 그 안전 계가나 그 입 확보량을
1: 네.
0: 해주면 아무래도 날씨가 이렇고 이랬지만은
1: 네.
0: 그래도 그 과실 비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어찌 보면 그 관홍들한테 인력을 아예 안 쓰는 관홍들한테는 꽃이 천천히 며칠 후에 피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런 분 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면적은 작은 집은 낫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왜냐면 그 꽃이 먼저 핀 것도 있고 저기 핀
1: 그렇죠.
0: 것도 있고 또 늦게 핀 것도 하다 보니까 네. 인력을 쓰려면 그것도 안 돼요. 애매하고
1: 네.
0: 또 안 쓰면 자기 힘들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작은 농가에서는 잘은 낫죠.
1: 그렇죠.
0: 그래서 한 3살 동안 그냥 부부간에서
1: 네.
0: 다니면서 해도 완전히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1: 그렇네요. 네. 올해는 이 꽃 피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인공수분 또 뭐 적과도 좋고 착과에도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사과배 나무의 정상적인 발육에는 영양 공급이 필수이죠. 요즘은 시비량을 줄여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나고 우리 그 사과배 생산할 그 옛날에 80년대,
1: 네.
0: 90년대 이때 제일 우리 생산 사과배 면적도 최고고.
1: 네.
0: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게 없었고,
1: 네.
0: 그러니까 재배 기술도 자기된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그 주산지 그 연구 기술
1: 네.
0: 그대로 갔다가 많이 썼는데
1: 네.
0: 지금 보면 거기서 우리 그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그 이 비탈에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그 관계 시설이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는 그 생산량이
1: 네.
0: 우리 지금 현재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여기 토양하고 기후입니다.
1: 네.
0: 토양은 우리 유기질 함량이 거기 2배 이상 되고
1: 네.
0: 하지만 우리 그 제일 큰 단점이라면 이 생산기가 짧습니다.
1: 네.

0: 그래, 이런 좀 극한 이 환경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선배들이 그만큼 많은 연구 노력을 거쳐갖고 지금 우리 가져왔는데,
1: 네.
0: 지금 저도 여기 와서 거의 10년 동안 어떻게 그 조건에서 좀 더 전략, 시비도 줄이고, 어떻게 말하면 인력도 적게 투입한 이런 연구를 해왔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생산, 비료를.
1: 네.
0: 원래보다 절반 이상 줄여듭니다.
1: 네.
0: 완전히 가능하고요.
1: 절반.
0: 예. 네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생산기가 그렇게 흡수하는 기가 작고.
1: 네.
0: 또 우리 생산량이 그 사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줄여야 되고.
1: 네.
0: 근데 이 비료 시기는, 자꾸 주차캔에서는 가스를 쏘고 또 어떻게 해라 하는데.
1: 네.
0: 그거는 우리 여기와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1: 네.
0: 거기는 보통 8월 달이면 다 배 뜯고 시비하잖아요. 그러니까나.
1: 네.
0: 가스에 비료를 줘도 흡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갖고.
1: 네.
0: 저장량분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 연변에는 9월 25일에 따가 시작해서 따서 10월 초면 끝납니다.
1: 네.
0: 그런데 10월 29일 때부터는 이미 서리가 와갖고 입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스에 비료를 줘라죠. 이게 완전히 잘못된
1: 그렇죠.
0: 정보고 이런 상식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서 보면 그냥 봄에.
1: 네.
0: 봄에 청명진에서 땅이 녹잖아요.
1: 네.
0: 그때부터 우리 개화선.
1: 네.
0: 보통 우리 4월 25선까지만.
1: 네.
0: 비료 수용하면.
1: 네.
0: 이것이 토양 속에서 그러나 온도 따라서 그만큼 용해야 되고 흡수되는데.
1: 네.
0: 25선까지만 주면.
1: 네.
0: 우리 봄에.
1: 네.
0: 꽃이 피고 잎이 펴지고 가사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비료 사용하는 이때 공급이 충족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좋기는 이 4월 25 정하고까지.
1: 네.
0: 꼭 살펴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1: 네.
0: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좀 경제 효력이 낮아갖고.
1: 네.
0: 많은 농가에서 좀 비료를 적게 한 집도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나 지금 우선 먼저는 이번에 백 후에.
1: 네.
0: 제일 1회 농약 때.
1: 네.
0: 좀 그거나 수용성 복합 비료에.
1: 네.
0: 이런 것을 꼭 한 번에 같이 농약 사업할 때 보충했으면.
1: 네.
0: 먼저 급한 거는 공급할 수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적과하기 전에.
1: 네.
0: 적과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시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 시비량은 원래부터 좀 줄이면 돼요.
1: 네. 네. 아마 이거는 연면 시비가 되겠죠?
0: 네.
1: 네. 네. 네. 이 비료 효율을 높이려면 나무가 어느 시기에 양분을 가장 잘 흡수하는지 아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비료 흡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볼 때.
1: 네.
0: 제일 많이 흡수하는 부위가 뭐냐면.
1: 네.
0: 잎이하고 세 가지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과실은 실제로는 그냥 무수한 수이고잖아요. 수이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물이 100분의 85 이상 거의 90 되는데.
1: 네.
0: 이것은 물이가 관계 많고.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제일 잎이 나오고 가 세 가지 자랄 때까지만 양분 흡수가 제일 많습니다.
1: 네.
0: 그거부터는 영양 생산에서 생산 들어갈 때 7월 중순부터인데.
1: 네.
0: 우리 여기를 보면 거의 7월 초부터 다 먹기 시작해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가지 멎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꽃눈 분화가 시작된 겁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네, 최근에 많이 권장되고 있는 초생재배에 대해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초생재배 우리 과원관리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0: 초장재배하면 좀. 네. 좋은 점이 100분의 99는 다. 네. 좋은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연변이 과수원이 100분의 99가 다 산비탈에 있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특히 7-8대 집중 강우.
1: 네.
0: 네. 그리고 또 봄에 보통 어떤 데 눈이 많이 오잖아요.
1: 네.
0: 눈이 왔다가 녹을 때면.
1: 네.
0: 우리 표면은 녹고 밑에 땅은 심톤 녹지 않아갖고.
1: 네.
0: 파도수가 있잖아요. 그냥 막 어떤 마이 올 때는 좋은 것 같아도 그만큼 토양유실 대단히 심합니다.
1: 네.
0: 위에 물이 나갈 때 골짜기처럼 막 이렇게 되는데.
1: 네.
0: 이런 경우를 했을 때 보면 풀 키운

0: 다소는 거의 뭐 유실이 없다고 봐야 돼요.
1: 네.
0: 그리고 또 이 초장 재배하면
1: 네.
0: 이 풀도 녹색 작물이다 보니까나
1: 네.
0: 이 자기도 자라면서 그만큼 뿌리 부위에다가 그 광합성 물질을 많이 보냅니다.
1: 네.
0: 그러면 이 뿌리에서 이 뿌리 부위에서 뿌리의 광합성 물질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보면 풀을 키우면
1: 네.
0: 토양 속에 유기물이 늘어나고
1: 네.
0: 또 이제 말했던 그 미생물균
1: 네.
0: 이런 종류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1: 네.
0: 그래 보니까나 이런 각종 미생물 다 자기 특성이 있다 보니까나 그 분비한 효소를 넣어서 토양 속에 네. 있는 우리 비료를 공급할 수 없는 좀 미량원 소를 대단히 많이 그만큼 우리 이용하게 됩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우리 그 과실이
1: 네.
0: 풍미가 있잖아요. 풍부해지다 보니까나
1: 네.
0: 그만큼 품질이 높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1: 네.
0: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 우리 이 사과배 옛날보다 거의 맛을 되찾는
1: 네.
0: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그 단점이라면
1: 네.
0: 결국은 그 풀 베는 작업인데
1: 아 풀 베는 작업.
0: 지금 그 최근에는 그 이 풀 베는 기계가 대단히 선진화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올해 하나 기계를 사는데 뭐냐면
1: 네.
0: 이것은 그 전정목도 분쇄하고
1: 네.
0: 그러니까 전정목 10cm 이하만 굵게 10cm 이하면 그냥 옛날에는 농가에서 다 이걸 주워내고
1: 네.
0: 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그냥 이걸 그 40마력 그 트랙터
1: 네.
0: 이거를 완전히 가능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지금은 농가는 다 이렇게 트랙터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것을 다목적 기계를 할 수 있는데 전정하면 전정목 분쇄라고
1: 네.
0: 그 그냥 직접 그래서 유기물을 원래 그 과수원도 대비 돌려드리고
1: 네.
0: 또 이제 풀라면 풀도 저리 제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좌우로 이래 그 과수나무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이 기계가 비싸잖아요. 한 13,000이니까나 약간 규모된 농가에서는 제초제 뿌리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1: 네.
0: 첫째, 두 번째는 안전하지 못하고 사람도 네. 해놨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 제초제가 우리말하면 제1 발암 물질입니다.
1: 네. 주사지.
0: 예, 네. 주사지.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앞으로 이 기계가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0: 인력도 줄이고.
1: 네.
0: 뭐 전자목도 분쇄라고 이러다 보니까나 풀도 벨 수 있고.
1: 네.
0: 앞으로는 정말 이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1: 네. 그 이 기계는 아마 그 보소를 받을 수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지 않습니까? 농가들에 보게 되면.
0: 이게 아마 앞으로는 보급되면 좀 량이 상당히 많은 그렇게
1: 네.
0: 정책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최근에는 또 드론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여러모로 좋은 기술, 좋은 장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사과배 생산에서는 그 인력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감하면서 우리 관농들에게 신심의 말씀 좀 부탁해볼까요?
0: 네, 뭐 이제 금방 인공수분이 어렵게 끝났지만
1: 네.
0: 앞으로는 이 과수원 작업이라는 것이 한시라도
1: 방심해서는
0: 네, 방심해서는 안 되니까나
1: 네.
0: 이제부터 특히 올해 그 개화기 비가 왔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개화기 비 오는 거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특성병 네. 방제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 지금 원래 때로만 그 꽃잎이 다 떨어지고 하면
1: 네.
0: 권장하는데
1: 네.
0: 올해는 제가 그 지금 떨어지기 이제 시작할 때부터
1: 네.
0: 본래보다 한 3일 정도만 앞서서
1: 네.
0: 그 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네. 그래서 꼭 좋은 효과 봤으면 좋겠죠.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농업 농촌부의 향후 10년 농업 전망 사육업 알곡 절약 실천 우리 조의 아름다운 농촌 도로 이야기 안도현 덕화로건의 특색 딸기 농사 그리고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한 사과배에서의 적과 비료 관리 초생 재배 이르기까지 우리 고향 땅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소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바람도 잦은 철에는 우리 과수원의 밭에 어린 꽃과 새순이 상하지 않도록 한층 더

살들이 보살펴주기를 바랍니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오늘의 정성스러움은 분명 가을의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판소리를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 그 춘향모티 나오는 대목
1: 네.
0: 귀를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여기까지 정말 무난하게 갔죠?
1: 예, 잘 배웠습니다.
0: 예.
1: 좀 그 또 난해한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네.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또 복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도를 네. 조금 나가긴 했지만 전번에는 그 두 분밖에 안 오셔서
0: 네,
1: 저희들이 그쵸. 사실 진도를 그렇게 과감하게는 못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었고 오늘 또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되새김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0: 네.
1: 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일이 부분이죠. 안일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안일이 부분에서 키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안일이 부분을 어떻게 잡았으면 소리 창이 시작되는 부분도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일이 부분을 너무 높게 잡으시거나 너무 낮게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실 적에 꼭 그 정해진 키로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뒤에 소리가 잘 이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요 준향모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요 준향모치는 이렇게 나오면 두의 부분이 아주 너무 거역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0: 올라가겠죠.
1: 앞의 부분을 꼭 조심하셔서 네. 잘 키를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요 준향모치는 자

0: 그때요 준양 모치는.
1: 그렇죠. 그때요 준양 모치는.
2: 그때요 준양 모치는.
1: 우물색도 모르고.
2: 우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2: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1: 그렇죠.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2: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그렇죠.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소리를 하듯이, 노래를 하듯이. 그러면,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자.
2: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 보다.
2: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 보다.
1: 그렇죠. 지금 허허가 아니라 허허는 기분 좋을 때의 허허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허허는 허허 저 참 일이 났네, 큰일 났네 이럴 때의 허허거든요. 그래서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 보다. 자,
2: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 보다.
1: 그렇죠.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2: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1: 춘향 모치니.
2: 순양 모치니
1: 동정을 살피러.
2: 동정을 살피러.
1: 한번 나와 보는디.
2: 한번 나와 보는디.
1: 그렇죠. 순양 모치니 나온다. 자.
2: 순양 모치니 나온다.
1: 그렇죠. 순양 모치니 나온다. 자.
2: 순양 모치니 나온다.
1: 좋으세요. 순양. 여기서 응 받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허. 던딜 밀쳐놓고 하나 둘 셋 허.

0: 지금은 상처머리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상처머리.
1: 상처머리.
0: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이 상처머리.
1: 상처머리.
0: 행주치마.
1: 행주치마.
0: 모양이 없이 나온다.
1: 모양이 없이 나온다.
0: 그렇죠. 천양방영장 앞에. 자,
1: 천양방영장 앞에.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하나 둘 셋.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올라서.
1: 올라서.
0: 손을 톡 떨고 주세요. 올라서.
1: 올라.

0: 있어요. 띠가 아니라 이별 직선으로 띠로구나.
1: 이별 띠로구나.
0: 지금은 이별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이별 띠 하다가 놓치거든요. 이별 띠로구나. 씩씩하게 쭉쭉 밀어주셔야 돼요. 이별 띠로. 자,
1: 이별 띠로구나.
0: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잠깐 뜸들이시다가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별이 하면서 다른 소리로 가시거든요. 이별이로구나. 네,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오세요. 자,
1: 이별이로구나.
0: 더 빨리 파셨네요.
2: 이러구나. 이거
0: 네.
2: 이러구나.
0: 그렇죠.
2: 이런, 똑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0: 이러구나.
1: 이러구나.
0: 그거예요. 이 이러구나.
1: 이러구나.
0: 그거예요. 그리고 유명 이별 이러구나.
1: 이별 이러구나.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잘하시고 계신데 또 잘 하시다가 그래도 좀 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살짝 네. 그 맛을 또 이렇게 들이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 남도의 목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0: 조금 그 박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박이 좀 어려운 박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준양모 진인 나온다 다가 구박이에요. 저희들이 말하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다가 여기로 떨어져야 됩니다. 구박으로 내아각이죠. 그러면 준양모 진인 나온다 하나 둘 셋은 그냥 버려주기. 그냥 놔두기. 자,
1: 준양모 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준양모 진이 나온다.
0: 그렇죠. 여기 다도 또 아웃박에 끝납니다. 그러면 준양모 진이 나온다 하나 둘 셋은 또 풀어주고. 자, 준양모 진
1: 준양모 진이 나온다.
0: 그렇죠.
1: 준양모 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허 미리 밀쳐놓고 미리 또 압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 하던 밀쳐놓고
0: 자

다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쉬운 것 같아도 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경결애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중이 안보 진인 나온다 다 해서 맺어주셔야 돼요. 다 하고 하나 둘 셋은 풀어주기. 그래야 중이 안보 진인 나온다.

0: 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가 나올 때마다 아홉 박으로 맺어주는 박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밀초 넣고의 밀도 아홍 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빨리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춘향모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이어서 해보실까요? 자,
1: 춘향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0: 나온다.
1: 얼씨구.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을 이렇게 어려운 박을. 그래서 꼭 다가 나올 때까지만 다는 꼭 아웃박에 떨궈주세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밀쳐놓고의 밀은 밀은 밀도 또 아웃박으로. 그래서 같은 거 맺어주는 박으로 끝나고 열한다 열두 박은 슥 풀어주셨다가 새로운 또 힘을 얻어서 또 시작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예, 그 규율입니다. 자 이제 잘하셨으니까 그대로 또 흘러갈게요. 보냐 이 없이 나온다.

0: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춘향빵 영장 앞에부터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춘향빵 영장 앞에. 그러니까 춘향빵 영장 앞에가 첫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춘향빵 영장 앞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춘향빵 영장 앞에. 그렇죠. 영장 앞에 배를 쓱 뿌려주세요. 앞 앞에 그러니까 아니라 앞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하나 둘
1: 춘향빵 영장 앞에.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가 또 앞박이에요. 가만히는 가만히는 첫 박으로 들어가서
1: 가만히 올라서
0: 하나 둘 셋
1: 귀를 깨고
0: 꼬주르니 청명한 이별이로구나. 청명한
1: 청명한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여기도 박이 또 좀 어렵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춘향빵 영장 앞에. 하나 둘
1: 춘향빵 영장 앞에.
0: 그렇죠. 가만히는 첫박으로
1: 가만히 올라서
0: 하나 둘 셋

올라서 하나 둘 셋 귀를 대고 들으니 고들으니 고들으니 아빠기 딱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

0: 이루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박이 좀 어려우시죠? 잘하실 수 있습니다. 추정방영 정 앞에 부분입니다. 한 박, 두 박. 하나, 둘.
1: 추정방영 정 앞에.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0: 하나, 둘, 셋.
1: 길을 깨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 이로구나.
0: 그렇죠. 고들으니만 맞춰주시면 완벽하게 다 배워내신 겁니다. 그러면.
1: 귀를 대고 들으니
0: 고가 아홉 박보다 먼저 나오셔야 돼요.
1: 귀를 대고 들으니 정경한 이별이로구나
0: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네.
2: 귀를
0: 그렇죠.
1: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0: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2: 정령한 만약 잘 안 되면요 두 박자씩 분리하세요.
1: 정령한 그렇죠.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2: 그러니까 지금 이가 이별이로구나에서 자꾸 들잖아요.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하면은 정 두 박자 령한 이별 그다음 네 번째 두 박자 있잖아요. 거기서는 리로 리로 구나 리로 푹 찔러서 바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걸 그렇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푹푹푹푹.
0: 네, 선생님은 이별 리로 구나가 너무 잘 나오세요.
2: 이별 리로
0: 그렇죠.
2: 리로 구나 이렇게 리로 리로 구나 이렇게 드는 리로 구나 아니고 리로 리로
0: 그렇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르잖아요.
0: 네.
2: 맛이.
0: 네. 야.
2: 아니 리로면 이렇게 뜨잖아요.
1: 리로.
2: 그렇죠. 리를 붙잡고 리를 붙잡았잖아요. 리 이렇게 누르면 리 이렇게 리를 눌러서 아 이렇게
0: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밑으로 가지 말고 길이 좀
2: 리로구나 리로구나 리로구나 하면 아니고 리 이거 눌러서 누르는 게 아니라 리를 잡았잖아요. 얘 지나가는 얘를 잡아야 내가 푹 찔러 넣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이걸로 퍽퍽 리로구나 이러면 이게
0: 그렇죠.
2: 이렇게 퍽 찌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리로구나
0: 콕콕 자꾸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마시고 팔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파신단 말이에요. 자꾸 땅을 파지 마시고 이별이 자꾸 파시잖아요. 이별이 이러구나 쪽쪽쪽쪽 이거예요. 부리로 말하면 그렇게 새들이나 좀 그 조류에서 부리가 뾰족하다 해서 그 새들이 먹이를 쪼아 먹을 때 쪽쪽쪽쪽 이렇게 쪼아 먹잖아요. 그것처럼 쪽쪽쪽쪽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쭉쭉 이렇게 건지시거든요. 쪽쪽쪽쪽 하면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1: 리로구나
2: 리로면 리
0: 음정은 똑같은 음정입니다. 리 똑같은 음이에요. 지금은 리 하고 드시잖아요. 리가 아니라 띠이 같은 음이에요. 띠이 같은 음이에요. 띠로 그렇죠. 같은 음이에요. 지금 그 전에 하신 거는 띠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음이 띠가 아니라 띠로구나 똑같은 음을 반복하시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렵기는 해요. 이 목이
2: 집에 돌아가서 이걸 연습하시면 되겠죠. 띠이 하다가
0: 그렇죠.
2: 되면은 리이이 두번 그렇죠. 돌리고
0: 예 그렇죠. 두 번이죠.
2: 예 그래서 에이. 처음에 안 될 때는 리이로구나 이러다가
0: 그렇죠.
2: 되면은
0: 먹이니까.
2: 리이이이 더 세 번 네 번 돌아가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두 번 돌려야 되니까 리이로구나 리이로구나 딱 같은 음이에요. 리이로구로구나
0: 동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동음이 아니라 자꾸 음을 높이시기 때문에
2: 리로
0: 음정이 차이가 나죠? 그 음정이 아니라 띠띠이이이이 같은 음이에요. 그러면 이로구나 같은 음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죠. 이로구나 그렇죠? 이로구나, 이로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허브를 계속 잡으신 대로 소리가 나가셔야 됩니다. 그 지금 그 음을 맞추시겠다고 해서 이이 하면서 자꾸 그 음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나 허브를 떠나지 않게 허브 딱 잡은 대로 이로구나, 이로 단전의 힘을 딱 주신 대로 이로구나.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정말 끝까지 정말 얼마나 딱 배워내시는 모습이 네.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오늘은 박을 좀 더 그렇게 딱 잡으시고 그다음에 목을 조금 더 어떤 목은 어떻게 쓰셔야 될지 발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좀 더 훑어봤습니다. 춘향방 영창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하나 둘 춘향방 영창 앞에 자 하나 둘 춘향방
3: 영창 앞에
0: 영창이 아니라 영창 앞에
3: 영창 앞에
0: 지금 영청으로 들리거든요. 영창 앞에
3: 영창 앞에
0: 그렇습니다. 가만히 올라서 자
3: 가만히 올라서
0: 여기서 항성을 넣어서 가만히 올라서 자
3: 가만히 올라서
0: 올시고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0: 이별이 이러고
1: 월시고
2: 그럼요.
1: 너무 좋은 목이 나왔어요.
2: 되죠.
1: 되잖아요. 네. 딱 맞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령한 할 때도 이르, 그 음정 따라서 정령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령한 이별이 이러구나 끈적끈적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 쫄깃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은 정령한 이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령한 자 정령한 이별이 이러구나 이별이 이러구나 한음 이별이 이러구나 얼씨구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분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부터 여기까지 박을 딱 지켜가시면서 한번 네, 들어가 보실게요. 춘향모친이 나온다부터 자
0: 춘향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춘향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이별이로 문화가 오늘 제대로 나왔습니다.
1: 드디어,
0: 드디어?
1: 네, 네, 네,
0: 그렇죠. 꼭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괜찮으신가요, 이 부분이? 한번 해보실 분 계실까요?
1: 괜찮은가요?
2: 지난 시간에 우리 세 명은 해봤어요. 해보신 분은 안 해보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지난 시간에 안 해보신 분들 해보셔도 되고요.
0: 예,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 아직 좀 그럴까요? 같이 하실까요, 그러면? 같이 하실까요?
3: 우리 사이 같이 하시죠.
0: 네, 같이 하실까요? 세 분 그럼 같이 해보실까요? 춘향 모친. 자,
4: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4: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1: 아,
0: 그렇죠. 한 시간 굉장히 그 박자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부분을 잘 맞추셨어요. 앞에 부분보다 괜찮습니다. 장단을 그렇게 타가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네. 찾아 보실까요?
2: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어간마루 섭쪽 올라 두 손 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이 부분이죠. 우리 집에 그렇습니다. 별일 났네.
0: 에이, 그렇죠. 에이. 그 손뼉까지 땅땅 치면서 이제 에이. 우리 집에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가려는 이도령이죠. 이몽룡을 지금 못 가게 하려고 우리 딸을 이렇게 버리고는 못 간다라는 어떤 엄포거든요. 에이. 에이, 그래서 가려거든 나를 죽이고 가라 이렇게 하는 준향 모친이 좀 좀 무섭죠. 좀 무서운 모친이에요. 네. 그래서 살짝 지금 화가 지금 점점 올라오는 지금 수준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이면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향 모친 기가 막혀죠.
3: 춘향 모친 기가 막혀. 하나 둘.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그렇죠. 기가 막혀인데 저희들이 할 때 기가 맥혀로 그렇게 단건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3: 하나 둘. 춘향 모친 기가 맥혀. 자 하나 둘.
4: 춘향 모친 기가 맥혀.
3: 춘향 모친 기가 맥혀.
0: 이렇게 나와야 돼요.
4: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그렇죠. 기가 맥혀. 예, 기가 막힌 걸로 정말 기가 막히듯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3: 춘향 모친 기가 맥혀.
0: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4: 춘향 모친 기가 맥혀.
0: 그렇죠.
3: 어간 마루. 어간 마루.
0: 마루는 말처럼 해주십니다. 어간 띄워주셨다가 마루 뚫고 주셔야 돼요.
4: 어간 마루
3: 섭쭉
0: 올라
4: 올라
0: 좋습니다. 올라
4: 올라
0: 그리고 빨리 닫아주세요. 입을 올라가 아니라 올라
4: 올라
0: 그렇죠. 거기까지가 소리입니다. 너무 잘하세요. 너무 네. 잘하십니다. 자 그게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3: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자
4: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그렇죠. 어간 마루. 자
4: 어간 마루
3: 섭쭉
0: 귓받침을 마지막에 꼭 본인 귀로 듣고 끝나셔야 됩니다.
3: 섭쭉
0: 들으셔야 돼요.
4: 섭쭉
3: 올라 두 손뼉 땅땅
4: 두 손뼉 땅땅
0: 그렇죠. 두 손뼉 땅땅 이거예요.
4: 두 손뼉 땅땅
3: 어허
0: 자 정말 화가 나서 별일 난데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이렇게 끝내야 돼요. 갑자기 어떻게 하지 이런 표정으로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읽어냈습니다. 왜 어떻게 하지 저거?
5: 아니 너무 그 옛날 어르신들이 녹두리가 생각나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이때는 옛날. 정말 춘향모친이 되셔야 돼요. 정말 화가 나는 그걸 참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또 막 덧대놓고 내가 지금 폐악질은 안 하겠다라는 네. 또 의지가 있기도 한데 그 화가 감춰지지 않아서 정말 이도령을 정말 혼내는 예, 그렇게 반어법이죠. 어떻게 보면 예.
4: 어허
0: 좋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게 어허 이렇게 아름답게 하지 마시고 어허 이렇게
4: 어허
0: 툭툭 던져주세요.
4: 어허
0: 어허 그렇죠. 이 안에 있는 화를 다 꺼내셔서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어허 자
4: 어허
0: 그대로
4: 별일 났네
0: 놓지 마시고
4: 우리 집에 별일 났어
0: 그렇습니다. 잘하시기만 하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1: 예, 두 번 더 우리 집에 별일 났네입니다.
0: 예, 우리 집에 별일 났네.
1: 마지막에 별일 났어 하던데 선생님.
0: 아, 별일 났네.
1: 아,

0: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도 네. 그 정서를 딱 잡으시네요.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되십니다.
1: 연륜이 있잖아요. 연륜이.
0: 아, 그럼.
1: 그 성문만 빼고요.
0: 그럴까요? 네. 성문이 지금 어떻게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죠.
1: 성문은 화가 없는 것 같아요.
0: 왜 화가 나지? 네. 왜 화가 나지? 이런 표정입니다. 자. 하나, 둘.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자. 하나, 둘.
2: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그렇죠. 어간 마루석쯤 올라.
2: 어간 마루석쯤 올라.
0: 석쯤 올라.
2: 석쯤 올라.
0: 그렇죠. 이렇게. 예. 어간 마루석쯤 올라.
2: 쭉 올라.
0: 그렇죠. 두 손뼉 땅땅 하나.

0: 졸랐어 이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어, 자, 어, 별일 아니네. 그렇죠. 우리 집에 별일 났어는 써예요. 그 앞에 거는 처음에는 우리 집에 별일 났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집에 별일 났어. 그럴 때는 예,
1: 별일 났어. 예. 별일 났어.
0: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여기서 예. 처음에 별일 났네.
0: 네. 예.
2: 거기서 이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하는 거 주식 안 하고 그냥 한 호흡으로.
0: 그냥 예. 그냥 한 호흡으로 가셔야 한 호흡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어허 하고 어허 한 다음에 빨리 호흡을 깊게 저장해 주셔야 예. 별

0: 초상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합니다. 오. 그래서 왜 한 초상, 두 초상, 세 초상이라고 할까요? 초상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저희들이
1: 세초상이요.
0: 네, 세초상. 여기서 말하는 세초상은 우리 춘향이를 버리고 가려면 춘향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단이 마저 죽여라.
1: 아, 그래서 세초상.
0: 그래서 세초상이에요. 향단이도 무슨 죄인가요?
1: 그러니까 옛날 모습이니까.
0: 그렇죠. 춘향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단이까지 마저 죽여. 삼십 꼬아줘 죽여. 이렇게 땅에 묻고 가면 갔지 이런 거예요.
1: 야, 재밌네요. 네.
0: 못 보낸다는 겁니다.
1: 남은 시간 좀 들어봅시다.
0: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양반에 자세우고 몇 사람 신세를 망치려고 마우 그리마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1: 여기는 추임새가 뭐 얼씨구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초상이 났는데
0: 그러지.
1: 아이고 그러지.
0: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그 추임새가 나오는 거죠.
1: 그러니까.
2: 이게 뭐 춘향 모친 거기로부터 마지막 끝까지 들어보기죠.
0: 아, 제가 방금 했던 거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 10분 넘어가야 되니까
1: 시간이 모자라요.
0: 한 13분 정도를 가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저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배울 부분은 굉장히 거기까지만 제가 드릴게요.
1: 네, 부탁드릴게요.
0: 그때요 준양 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던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 싸모나 보다 울음밑이 장착 이루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춘향 모친인다 온다 춘향 모친인다 온다 허허

0: 이리로구나. 아.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어간 마섭쭉 올라. 부손뼈 땅땅. 별일 난데.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한 조상도 어려운디. 새 조상이 웬 말이냐. 이렇게까지입니다.
1: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어려운 소리를 정말
2: 듣고 싶어지는 건 어떡하니까.
1: 자꾸
2: 예, 예, 제가
1: 근데 들으면 예. 들을수록 참 너무 대단하시죠.
2: 얘도 어리신
1: 저는 이런 판소리를 예, 예. 이렇게 정말 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2: 예.
1: 그래도 한 8, 94세야 이런 그렇죠, 그렇죠. 애원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 반소리를 예. 전공하신 박수현 선생님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소리를 다 와,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2: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너무 갈 길이 험난하고 멀지만 계속 배워가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그 강신자 선생님 네. 소리를 제가 조금이나마 더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그러니까 그런 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많은 노력을 또 해왔을까. 정말 우리는 듣는 내내 너무 즐겁고 감동이었다면 그동안 이 선생님이 흘린 땀방울은 얼마나 많았을까. 아유 가슴이 찡하네. 괜찮아요.
2: 네, 감사합니다.
1: 그 네. 어렸을 때 저도 이 춘향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할머니 하면 정말로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네. 할머니들이 목소리도 씩씩하고
2: 그렇죠.
1: 예,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그 동네 할머니가 이런 판소리를 지금 보면 판소리를 하신 거예요.
2: 아.
1: 근데 그 소리가 진짜 판소리 목인데 네. 이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2: 아.
1: 노인들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리
2: 예, 예. 예,
1: 연륜이 있는 소리
2: 예.
1: 야 오늘은 제대로 들었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판소리를 우리도 많이 더 배워서
2: 예.
1: 아유 저 소리 어떻게 내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배워내실 예. 수가 있답니다.
2: 그렇습니다. 이미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1: 예. 예. 아유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 시간도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모 나오는 대목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2: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2: 나이오리
3: 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다 말씀이오. 얘야,

제이 부모가 갑작스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할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계획은 아버가 대신 통행하기로 결정됐다. 새벽 일찍 아버와 배체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세 사람은 짐을 가득 메고 어렵게 서해북 역으로 향했다. 좁은 길을 헤매며 짐을 옮기는 여정은 쉽지 않았고 세 사람은 모두 지친 모습으로 기차역에 도착했다. 겨우 자리에 앉자마자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첫날 밤 아보의 어머니는 아보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어머니는 할머니께서 꼭 세 사람의 기차표를 직접 내려고 하실 테니 길에서 먹고 쓸 물품은 아보가 똑똑하게 사서 모두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당부했다. 아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기차 안으로 들어선 배체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보였다. 배체는 기차를 타는 기분도 좋았지만 평소에 타고 싶어 했던 배도 꼭 타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배체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배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세 사람은 기차에서 내렸다. 할머니는 근처에서 발로 젓는 배를 불러 고향인 평사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아보가 먼저 선창에 발을 들여놓았다. 배는 출발했다. 세 사람은 모두 조용히 앉아있었다. 배는 강물에서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한다.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가볍게 흘러가고 오직 노를 젓는 소리만 고요한 강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 세 사람은 배에서 내렸다. 때마침 농민들이 하루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버는 농민에게 이곳에 여관이나 숙소 같은 곳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농민은 시골에 어디 여관이 있겠냐고 웃으며 답하고는 세 사람을 데리고 아주 낡은 집으로 향했다. 아버는 오원을 꺼내며 저녁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돈을 번 농민의 눈은 순식간에 번쩍 빛났다. 할머니는 아버의 손에서 돈을 빼앗고 숙박비와 식비까지 합쳐도 1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버가 1원을 주니 농민은 매우 기뻐하며 옆에 있던 남자에게 돈을 쥐어주고 즉시 저녁밥을 준비했다. 식사가 끝나고 농민은 다시 세 사람을 데리고 옆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뒤따라와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을 보니 오래된 큰 침대가 놓여있고 모기장은 구멍을 여러 번 덧대어 사용한 상태였다. 농민은 일단 여기에서 묵으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상 무덤에 철하고 즉시 상해로 돌아가자고 결심했다. 농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좋지만 주변 무덤들은 모두 평탄화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조상 무덤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급히 물었다. 농민은 없어졌다고 짧게 답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배채와 아버는 급히 할머니를 붙들고 울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가슴을 치고 팔을 구르며 슬픔을 쏟아냈다. 바로 그때 마른 체격의 로인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로인은 할머니가 상해에 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자신이 언니라고 밝혔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벌떡 일어섰다. 로인은 할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다. 할머니는 로인을 빤히 쳐다보더니 정말 언니라고 외치며 반갑게 안아주었다. 로인은 상해에서 살던 동생이 왜 이런 가난한 시골까지 와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아버와 배채를 데리고 다시 발로 젓는 배를 타고 돌아갔다. 로이는 이곳 특산품인 술 빚는 찹쌀 10근을 아버에게 주며 상해에서 생활하며 넉넉히 쓰라고 말했다. 배는 출발하고 할머니의 언니는 강둑에 서서 소리내어 울었다. 할머니는 언니를 계속 바라보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젖었고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해계산 벼밭 뽕밭이 그대로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헛수고를 하고 돌아온다.

어느 날 할머니는 야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와 문 앞 작은 정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아보가 외출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아보를 붙잡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고 말했다. 아보는 말없이 자기가 착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해했다. 마침 배채가 피아노를 치다가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할머니가 보게 됐다. 할머니는 다시 아버에게 다가가 조용히 자신은 이제 정말로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에게 배채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급히 묻고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버가 두 걸음 걷고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정원 연못 옆에 앉아 있었고 발밑에는 채소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배채가 정원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할머니는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아버는 급히 할머니를 붙들었고 배채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달려오며 할머니를 불렀다. 배채는 높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부르고 아버는 할머니를 흔들어 보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채소 바구니는 연못보다 조금 낮은 곳에 놓여 있었고 아버는 갑자기 깨달았다. 할머니의 채소 바구니 안에는 민어 세 마리가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자 한 마리의 민어가 슬쩍 바구니에서 빠져나와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배채는 여전히 할머니를 부르지만 할머니는 눈을 꼭 감은 채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급히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배채의 아버지에게 장례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배채와 아보가 일어나 보니 금붕어가 살던 연못 안에 민어 한 마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배채는 할머니에게 이 민어가 움직였다고 기쁘게 말했다. 배채가 손을 물에 넣으면 민어는 다시 움직이지 않고 배채가 손을 민어 배 밑에 넣어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다가 나중에 천천히 헤엄쳐 사라진다. 배채는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조용히 말한다. 민어가 연못 안에서 한 바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며 아버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쳐다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되자 연못 주변에는 비늘이 온통 뿌려져 있었다. 검은 것은 민어 비늘이고 금색은 금붕어 비늘이며 햇빛이 비치며 반짝였다. 물속에 살던 금붕어와 민어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철조망을 덮는 것을 잊었으니 분명 야생 고양이가 한 짓이라고 추측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떴다. 할머니는 자신은 괜찮아졌으니 튀긴 기름과자 하나 먹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는 급히 밖으로 사러 나갔다. 하지만 밤에 어디서 튀긴 기름과자를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버가 걱정하며 병실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정말로 괜찮아져 웃고 있고 몸 상태는 점차 회복됐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무사히 퇴원했다. 정말로 모든 일이

이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이제 리리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가을 어느 날 왕아 씨가 리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숙 행사의 일정을 물어봤다. 상숙의 서청재는 리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리리를 상숙으로 요청했다. 리리는 서청재가 부담스러웠지만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핑계만 대던 중 왕아 씨에게 함께 상숙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지 않겠냐고 제의했던 것이다. 왕아 씨가 잊지 않고 다시 묻자 리리는 잠시 생각한 뒤 요즘 너무 바빠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왕아 씨는 기다릴 수 없다고 조르고 리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리리에게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리리가 웃으며 한숨을 내쉬자 왕아 씨는 이번 상숙 여행에 자신은 남편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리는 웃으며 강청재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에 대해 말했다. 왕아 씨는 지금 자신은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피부 관리를 했는데 관리사가 주름이 두 줄 더 생겼다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리리는 그것은 영업 수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숙이 가게 되면 즉시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왕아 씨가 전화를 끊자 리리는 잠시 앉아 생각하다가 아버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리는 요즘 정말로 곤란한 일이 많다고 털어놓고 상숙 서청재가 자꾸 자신을 괴롭히며 하루에 세 번씩 전화를 해온다고 말했다. 아버는 리리가 꾸리는 식당인 지진원에 손님을 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리리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눈앞에 있는데 마치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아버는 말없이 듣고 있고 리리는 아직도 모르는 척하는 그 남자가 정말 미워질 정도라고 덧붙였다. 아버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리리는 그래서 상숙에 가고 싶지 않지만 방금 왕아 씨가 전화해서 꼭 가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자신과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아버만 응해주면 자신도 가겠다고 간곡히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고 상숙 여행 일정은 이렇게 확정됐다. 시간이 흘러 11월이 되고 첫 번째 토요일에 상숙으로 가는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아침 8시 30분에 인민광장에서 모두 모여 차에 탑승했다. 차 앞에는 리리와 왕소녀가 서 있었고 함께 가기로 한 장아씨, 오아씨 그리고 북방 출신의 진아씨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차에 앉자 차는 천천히 출발하고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뒤로하고 상숙을 향해 달렸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류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뇌 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0: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운경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운격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내보신양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근뇌보신안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안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안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운격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근뇌보신안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따미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술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목리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근뇌보신 하나 들었으니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기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기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얼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뇌보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0: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콩팥이 다 허해진다.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뇌에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질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근뇌보신안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어요.
2: 한 통에 값은 얼마입니까?
0: 498원이고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 그래 마야지. 12터 싸면 무슨 우대 있습니까?
0: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2: 배달 받으십니다.
0: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아,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끼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거는 땅이엔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땅이엔수라고 합니다. 예. 예,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1: 잠시만요. 그리고,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 새로운 약 방송 듣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말씀한 선생님 말씀 강의 내려볼까 하니 이게 저 내게 합당할까 싶나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다음에 저 인체에 이 약간 이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에가 이 좀 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합당한 이게 내 증상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또 황황하면서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오는데 내 이야기가 좀 어떻게 하는가.
2: 예,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심지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체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고 이 혈액을 순환시켜줄 그러니까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기와 혈이 심장에 기가 충분해야 되고 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황황하고 불안하고 심혈문란이 나오는데 그 그냥 심장약만 써서는 효과 못 보던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기 이제 조금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여든 게 해결됩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 룡골이 룡골이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산조인 이 약이 다 들어가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여기 이제 조금 갖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첫째 효과
3: 잘 알았습니다.
2: 네, 기도 잘하시오.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병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 쓰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이조신경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식물 신경 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댔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안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다 다른 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4: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지금 근래 보시 하는 지금 다다오 그랬다.
2: 예.
4: 예예, 예. 그러니까 허리도 이때가 어떤 방면에 이때가 좀 이렇게 가야 된다 말인데 예, 어금니 지금.

0: 붙여 넘었습니다.
1: 예, 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도 다 항상 어지럽고, 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하다 할까, 매라 그랬다. 예. 그래갖고, 이분이 예. 이 광, 예, 그러니까, 금리가 샤워 사당했는데, 그 율광 사당에는 율광상 몇 통 쓴가?
2: 8가구도 드립니다.
1: 아, 연속광 드립니까?
2: 예, 그리고 분이 QCV 또 9광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드립니다.
1: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내지 전화 모지 사달해서 들어간다. 그럼 그거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모지 배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2: 예, 다 배달
1: 드립니다. 나오기도 불편해요.
2: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예.
1: 예, 예. 예,
2: 아니면 예,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1: 아,
2: QCV 예, 8광 드리는데 9광 드립니다.
1: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예.
2: 예.
1: 02297. 예. 예, 알겠습니다.
3: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아,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을 접촉해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물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3: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2: 네.
4: 네,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서 한번 합시다. 나 이 당뇨 이 순의 소리,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다음에 고풍도 나가고 피부만 나가면 이용 냄새도 나고 그러십니다.
2: 네. 네.
4: 이 어제 그래그런도 소화도 아이디지, 이, 또 요구리는 뭐 있는데, 또 요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2: 네.
4: 근데 이런 데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내 담아.
2: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이 혈관이 에, 끈적끈적한 혈당 때문에 에, 절바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코파지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라는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 예.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3: 501-2797번입니다.
4: 네, 501-2797번. 예, 감사합니다.
2: 예, 치료 잘하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맨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어,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정제 뭐 신다한이라든가 메톨로얼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이제 필요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3: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5: 예, 부모님 수고하십니다.
2: 네.
5: 부모님 그 안에 좀 담아놔다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가 애들 부모마다 가지고.
2: 네.
5: 뭐, 자꾸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다 못 쓰고, 지금 부모님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닥 끝내보수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봅니다.
2: 예,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부위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 꼴도 낀 것처럼 정시안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 요정 써보시오. 머리가 맑고 정신합니다. 예, 그리고 재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5: 좀 대답하다 본다겠네.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어,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네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0: 꺼이는 양치입니다. 국가 기업이란 말입니다. 에,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네보신한 일반 건네보신하고 틀립니다. 에,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네보신환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미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시야에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칭热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니까 이 정시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시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이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암요, 자궁암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쌍쉬. 네. 두 가지가 다 허하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깡고 배하고 먹습니다.
0: 네.
3: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집으러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작용도 적지해서 그래서 지금 적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네.
3: 벌써 먹은 맛을 한달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그냥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시든 사람이란 네. 말입니다.
3: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네.

0: 만하게 보인다 전 그러니까 눈도
1: 네.
0: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치도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1: 빨리
0: 이렇게.
1: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0: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도와줬어 어제 가끔씩 그래서 어제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1: 예 그럴 겁니다
0: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나의 걸거리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단 두부로 하면 혓바닥이 살짝 설탕 그래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1: 예.
0: 근데 그게 설탕도 싹 벗어서 소화 인간 잘 된다.
1: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몸의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해가 설탕이 하얗어
0: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유행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가오면 윙 소리 나면서 자지 못하겠을 때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헤라리면 엉덩 올라가면 이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허리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 계속 아예 아픈다 저는.
1: 네.
0: 구성도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6달 걸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2: 네.
1: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네. 네.
3: 병지 이간 고고개고, 어쩌면 1년은 3달이면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때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1: 네.
3: 그래, 어디미방 손이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대체도 말라들 이게 렘들고 막이 무슨 이 기울부도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무슨 눕고 막이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쿵만 먹고 내 이거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이깐 고배 어서는 이제 10달 좀 넘어섰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그것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던 게 이렇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영 기분이 좋았을 때다. 결국 힘들
1: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약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던 데는 이 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1: 예.
3: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이제 몸이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 좋겠까 기분도 좋고 눈도 눈은 오랫동안 뭐가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어나 이제도 좀이 여전히 연해지고 예 그때 눈이 좀 좋습니다. 부연결이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전문이나 싸긴 싸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해에서 갔다 온 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1: 네.
3: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생각하고.
1: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테레스가 쌓였든, 그 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네, 이렇게 오색 영질로의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은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먼저 최미화 작사 최근 작곡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속삭이는다는 멜로디로 여러분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디설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남은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의 나비 한 마리입니다. 가벼운 리듬과 부드러운 노래가 마치 나비가 하늘 나는 듯한 설렘을 선사하니 잠시 마음을 편안히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정현 리정님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을 들려드릴게요. 외로울 때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위로와 함께 봄의 기분을 선사한 노래가 왔습니다. 김학성 작사, 리하수 작곡의 너와 나의 봄입니다. 봄의 따뜻함과 함께 사랑의 설렘이 느껴지는 이 노래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유재익 작사 허순자 작곡의 아리랑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향기와 아리랑의 정감이 어우러진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겸을 선사해 줍니다. 차비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운 삶과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가요입니다. 최미화 작사 박연준 작곡의 백세 인생 릴리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함께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네, 고슴도치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은 서로 모여들어서 체온을 나누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붙어있게 되면은 갓이 찔리고 떨어져 있자니 추워지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답은 갓에 찔리지 않을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움과 멀어짐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더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더 큰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행과 일상의 균형을 잘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이어지고 익숙했던 것들도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숨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향촌 마을들인데요. 아침 햇살이 내리앉는 들판, 바람 따라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와 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골목과 사람들, 새롭게 단장된 향촌길로 사람들이 오가고 정성껏 가꾼 공간에는 반가운 발걸음이 머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마을은 오래 지켜온 것들 위에서 오늘날의 삶을 덧입히며 정으로 덧대고 기워서 만든 새로운 얼굴을 천천히 빚어갑니다. 오랜 시간을 지난 얼굴에 남은 주름이 웃음과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삶의 깊이듯 이곳의 변화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여행자들의 웃음이 머물러간 자리마다 잔주름처럼 온기가 살포시 내려앉고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깊어만 갑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빚어낸 매력적인 우리 마을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의 매력 향촌 코너 오늘은 군촌으로 떠나봅니다.

네, 오늘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동방제일촌이라는 미명을 갖고 있는 혼천시 경신진 방천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천촌은 혼천시 도심에서 출발해 도만강을 따라 동남방향으로 약 60km 내려가다 보면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끝자락쯤에 위치했습니다. 방천촌은 동해와의 거리가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해발이 낮습니다. 이 방천촌의 해발고는 5m에 불과하며 우리 성에서는 해발고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두만강 하류에 자리한 방천촌은 중국과 조선,

러시아 세 나라가 맞닿아 있는 특별한 마을인데요.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이어져 있고 서남쪽으로는 도만강 건너 조선 라선시 홍리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기러기 울음소리는 삼국에 들리고 호랑이의 포효는 새 국경을 울리며 꽃향기는 새 나라에 퍼지고 웃음소리는 새 나라에 전해진다. 아주 짧은 표현 속에서도 이곳의 독특한 풍경과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평화로운 마을이지만 방천초는 오랜 세월 역사의 경랑을 견뎌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청조 시기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10여 가구 정도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앞 도만강가에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버들방천이라 불렀고 이후 그 발음이 변해서 지금의 방천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천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장고봉입니다. 1938년 일본군과 소련군이 장고봉과 사초봉 일대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장고봉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투 이후 일본군은 이 일대를 군사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주민들은 강제로 훈춘 내륙지역으로 이주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채 오랜 시간 무인지대로 남겨졌던 방천촌.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이곳은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국경의 작은 마을에 다시 삶의 불빛이 켜지기까지 방천촌은 방천촌의 오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정착의 역사 위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방천촌의 역사는 단지 국경마을의 변천사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당시 방천에 주둔한 군인들과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은 조선족 주민들에게 하늘을 가르쳐 주었고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군인들과 정을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과 삶의 터전을 일구는 주민들은 함께 변방을 개척하고 함께 마을을 건설하며 함께 국경을 지켜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방천촌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며 방천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 민족의 주민들은 함께 국경 지역을 개발하고 사회주의 새 농촌 건설에 힘을 모아왔는데요. 특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면서 방천촌은 관광, 문화, 민족, 화합을 결합한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과 관광, 문화와 인재 자원을 통합해 다기는 민족 마을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통해 여러 민족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며

생태 보전과 지역 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농촌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방천조는 중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소수민족 특색 마을, 중국 아름다운 레저 향촌, 전국 일촌 일품 시범촌, 중국 민족문화관광 시범기지, 전국 향촌 지리 시범촌 등 다양한 영예를 얻었으며 길림성 대표 향촌관광 명품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방천촌 남쪽에 위치한 옥대호 휴양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음식 문화는 중국 전통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자 서로 다른 민족이 교류하고 어우러지는 가장 따뜻한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 옥대호 휴양구 역시 그러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민속풍정 상업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평범한 공터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신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인생샷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연변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쫄깃한 떡과 은은한 향의 막걸리, 새콤한 김치와 시원한 냉면까지 연변 특유의 음식 문화가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미식푸드입니다. 수면 위에는 16개의 바비큐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밤이 되면은 화려한 등불이 물울을 수놓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호수를 가로지르고 광장에서는 시기에 맞춰 모닥불 축제도 열립니다. 관광객들은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특색 있는 음식을 즐기고 동시에 민족 가무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야금의 부드럽고 깊은 선율, 동서의 묵직하고 유장한 음색은 연변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매력을 한층 더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면은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어우러집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 어울리며 중국 전통 문화가 지닌 다채로운 융합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민속 호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텔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 곳곳에는 짙은 민족적 분위기가 담겨 있어서 관광객들이 중국 전통 문화와 연변 지역의 특색을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 호텔에는 모두 114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회의실과 레저 센터, KTV 시설은 물론 약 2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민속 음식점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음식, 전통 문화와 사람의 온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

방천촌은 방천촌의 옥대호 휴양구는 오늘도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경벽입니다. 방천촌은 이 공간을 조성하면서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을 함께 담아내고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화적 의미를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 방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에 놓인 커다란 도자기 항아리들로 조성된 곳이 바로 수경벽입니다. 이 항아리에는 북방 지역 사람들의 오랜 생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 북방 지역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김치와 짠지, 산채절임을 담그고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저장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커다란 항아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에 항아리가 많을수록 저장할 식량이 풍부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항아리는 곧 재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천촌 사람들에게 이 항아리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희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과 묵직한 항아리가 어우러진 이 수경벽은 방천촌 주민들이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바람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방천촌이 품고는 이야기는 아직도 참 많습니다.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특별한 지리적 풍경부터 시대의 굴곡을 견뎌온 역사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현재의 모습까지. 이 작은 마을에는 아직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지금의 방천촌은 과거의 변방마을을 넘어서 역사와 문화, 생태와 관광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국경마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생태보호사업이 함께 추진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천촌의 현재 모습과 변화된 주민들의 삶, 그리고 이곳만의 특별한 국경 관광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언젠가 아마도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언젠간 아마도.

문득 언젠가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내가 떠오를 때가 있다. 3월에 찬 바람을 견디던 분홍색 벚꽃잎을 하염없이 올려다보던 교토의 나. 이층버스에 매달려 한여름에 하이드파크를 향해 굿바이라고 읊조리던 나. 해협을 건너 아마쿠사로 가던 배에서 갑자기 나타난 돌고래 떼의 시선을 빼앗겼던 나. 그때마다 기억 속의 나는 내게 참 낯선 사람이었다. 여행이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러고 보면 여행을 통해 나는 비정함을 익혔다. 눈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토록 찬탄하던 곳과 작별하는 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젠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친구처럼 지낸 이들과도 또 아꼈으나 잃어버린 물건과도 아무런 미련 없이 이젠 알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삶의 원리를 배웠다는 사실을. 이 책은 단순히 여행의 기록을 담은 기행문도, 사적인 감성에만 치중한 에세이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방문한 타지에서 혹은 어딘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도 아니면 여정이 끝난 뒤에 마주하는 어떤 순간을 저자는 허투루 지나지 않고 가만히 품고 있다가 하나씩 길어서 올려 글로 풀어냈습니다. 저자의 여행과 함께라면은 어느 순간 문득 일상 속에서 떠오른

여행의 기억. 그때 그 여행지에서의 감정을 마주하고 지그시 응시하듯이 적어 내려간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론 비행기의 이코노미석, 때론 택시나 버스 안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라면은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여행기가 아닌 외로움, 낯섦, 그리움, 위안, 안도, 희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여행의 의미, 나아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시시콜콜한 수다거리 마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곱씹을수록 씁쓸한 탐막과 심심한 재미가 우러나는 여행담.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우리를 다시 길으로 이끌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재석의 끌림이란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끌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가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다가 실수처럼 그 길로 접어들었다. 20살. 카메라의 묘한 생김새에 끌려 중고 카메라를 샀고 그 후로 간혹 사진적인 삶을 산다. 사람 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의 냄새를 참지 못해 자주 먼 길을 떠나며 오래지 않아 돌아와 사람 속에 있다.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실이 존재하므로 달라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전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사물에 죽도록 약하며 한번 몸속에 들어온 지방에 빠져 나가지 않은 체질로 인해 자주 글무며 또한 폭식한다. 술 마시지 않는 사람과는 친해지지 않는다.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나이가 되었으며 정상적이지 못한 기분에 수문을 열어줘야 할 땐 속도, 초콜릿, 이어폰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저자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가지 않으면 아니 될 마음의 나라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행자라는 이름 하나만 배낭처럼 거치고 50여 개국을 정처없이 떠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은 여행자의 가슴 속에 눈물처럼 남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순간의 순간만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여행을 사람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 기다림, 쓸쓸함, 그리움을 바탕으로 여행을 떠났던 저자는 떠나기 위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여행을 통해서 도시와 사람, 그 안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도시였지만 영원히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고 친구의 뒷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행인 것입니다. 결국 여행은 자신을 만나는 길이고 사랑입니다. 이 책을 통해 왜 인생이 여행에 비유되는지, 당신의 인생이 어디쯤 어느 곳에서 미소를 띠거나 울음을 삼키며 여행하고 있는지 저절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읽고 직장을 덮었을 때 이 책은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우리는 질문 하나에 길 위에 멈춰 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에 떠밀려 살아가는 동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기꺼이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행은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다정한 질문을 때때로 던집니다. 여행하는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휘, 편집의 전지영,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국제간호설입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 환자들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모든 간호원들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감사를 전합니다. 5월은 꽃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간호원들의 따뜻한 미소를 담은 노래, 요경 작사 강연중 작곡의 5월의 꽃을 모든 간호원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치는 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도 더욱 깊어지죠. 정선아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보내드립니다.

가속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입니다. 이어서 마련한 가요는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들을 담았는데요. 김광동 작사, 리경득 작곡의 어화동동 동이가정을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흐르는 강물은 세월을 씻고 그 강물 따라 우리 기억 속 고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끔은 도시의 빌딩 숲속에서도 고향의 모래톱과 갈대밭이 그리워지곤 하죠.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고향의 강변으로 잠시 그 시절의 그리움을 달래보시길 바랍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부엉이들은 평소에 먹이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엉이 동지는 언제나 풍성한 먹거리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부엉이 동지에 먹을 것이 쌓이듯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부쩍 느는 살림을 부엉이 살림이라 부르죠. 대부분 야행성인 이 부엉이들은요, 어두워지게 되면 활동을 시작을 해서 새벽 해가 뜰 무렵까지 부지런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늘 조용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불안한 상황에 대비해서는요, 부엉이들이 지혜롭지만 그만큼 고민이 많을 것 같기도 하죠. 네, 잠 못 들고 계시는 부엉이 쪽 이 청취자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만, 뭐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요, 여기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요.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서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몸과 마음을 건강히 만드는 차 마시기입니다. 습관처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요즘요, 커피 대신에 차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차에는 유익한 성분이 많아서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하게 하는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왜 차가 좋을까요? 차는 커피와 같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를 해소시켜주고요. 또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심하게 심장이 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차를 마시고 이러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는 드물죠. 그 이유는 차의 또 다른 성분인 티아닌이 이 카페인의 체내 흡수가 서서히 진행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봐야 되죠.

방지,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커피 대신에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다보게 되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몸과 마음을 건강히 만드는 차 마시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차, 국화 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씁쓸하고 또 구수한 맛의 국화차는요, 특히 환절기 먹으면 좋은 차라고 하죠. 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때 마시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의 유지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이나 환절기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눈이 자주 충혈이 된다면 국화차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눈 피로를 푸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효과적이기도 하죠. 심신을 안정시켜 두통 완화는 물론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번째로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차는 간 해독작용이 탁월한 차로 알려져 있어요. 간의 피로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오미자차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소와 로폐물 배출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오미자차로 기관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스민 차입니다. 자스민 차. 네, 여성들을 위한 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스민 차는요, 모유를 촉진시켜 산모들이 마시면 좋은 차입니다. 생리통 완화와 생리불순에도 효과적인 대표적인 차입니다. 또한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직장인과 수험생들이 마시기 좋은 차입니다.

건강한 종류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떻게 마시는지도 참 중요하죠. 차는 하루에 머그자루로 한 잔 정도가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차를 마시면은요, 특정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15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요, 적절한 온도가 되는데요. 이때 차를 마시다 보게 되면은요, 흡수도 빨라지긴 해요. 뭐 뜨거운 걸 마셔야 몸의 혈액순환이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식도를 상하게 할 뿐 뜨거운 물보다 따뜻한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몸의 혈액순환 속도를 높이는 데 더 이롭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집에서 좁은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는 인테리어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예전보다 1인 가구나 또 소가족 형태가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원룸이나 소형 평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룸과 같은 좁은 공간이라면요,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인테리어가 필요하겠죠. 첫째로 작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부피를 차지하는 큰 사이즈의 식탁 대신에 작은 식탁을 선택을 하면 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 작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활용하기에 좋아서 훨씬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퀴가 달려 이동이 용이하거나 또 접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유 공간을 다른 것에 활용할 수가 있어서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은요 벽면을 활용하는 TV입니다. 텔레비전과 그걸 둘러싼 서랍장들은요 집안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벽면으로 텔레비전을 옮기면 바닥 공간을 훨씬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으며 공간이 시원하게 뚫리며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먼지 청소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관리가 편하다고 해요. 책상도 마찬가지로 벽면에 책상에 상판을 달고 벽면에 선반을 달아서 사용을 한다면 좀 더 공간을 스마트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거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거울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요. 공간을 더 높이고 밝고 시원한 느낌이 들게 해주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거울을 둬도 좋고 또 문이나 싱크대나 수납장에 거울을 달면은 공간 활용도 높이고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색상을 활용해 보도록 하죠. 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색상을 활용을 하다 보면은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색상은 공간을 편안하고 차분하면서 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크기보다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대신에 밋밋하게 느껴지지 않게 패턴이나 질감을 추가해주면 더 완벽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수직 공간을 활용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납장의 옷부분이나 높게 설치된 요소들과 천장 사이 빈 공간을 10분 활용하면 좋습니다. 책장과 캐비닛의 우를 살펴보면 천장 사이 틈새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이 공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뭐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올려놓으면요 보기 안 좋죠. 세종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수납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 똑같은 크기와 색깔의 수납 제품들을 구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그 안에 잡동사니들을 집어넣으면 집이 훨씬 깔끔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일전쟁 시기 판로군의 의료병으로 활약을 했던 여전사 사소위입니다. 17살이 되던 해 사소위는 의료병으로 되었습니다. 직접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진 않았지만 전쟁의 피비린내라는 잔혹함은 진료소 안에서도 구슬하니 느껴졌습니다. 중상을 입고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병들을 마주하며 그녀는 전사들을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그녀와 남편은 결혼 후 7년 동안 아이를 가질 생각도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청춘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사소이가 태어난 하북성 정현 8구 동호초는 일본군의 잦은 수탈로 군중들이 늘 굶주림에 시달리던 곳이었습니다. 1939년 마을에 머물던 22살의 한 젊은 판로군 전사가 일본군이 들이닥치자 우리 군의 기밀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바삐 돌아쳤습니다. 이 기밀 소리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를 모두 태우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 일본군에게 잡혀 나무에 묶인 채 휘발유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사소의 마음속에 일본군에 맞서겠다는 항전의 불씨를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1940년 5월 그녀는 군 입대 모집 소식을 듣자마자 달래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생학교에서 6개월간의 학습과 훈련을 마친 그녀는 바로 진찰소로 가서 부상병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백团대전이

지르해지자 팔다리가 잘린 중상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는 일곱 명의 중상자를 맡아 정성껏 간호를 했습니다. 그네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볶은 검은 콩으로 끼니를 여우고 해진 군복을 깊고 기워 입었습니다. 그네는 진지한 의료병원 고통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되새겨가면서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그네의 정성스러운 간호에 감동한 부상병들은 그네를 친누나나 딸처럼 의지했습니다.

1943년 봄, 일본군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상병들을 동굴로 옮기던 중에 진료소의 부원장이 일본군에게 붙잡혀갔습니다. 적들은 부원장의 옷을 벗기고 눈밭에 무릎을 꿇리고 채찍질해가면서 잔인하게 고문을 들이댔지만 그녀는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나는 그저 평범한 백성일 뿐이다. 라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원장은 감시가 소리진 틈을 타서 지혜롭게 탈출을 했고 사소일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그네 귀환에 눈물 흐르며 기뻐했습니다.

1943년 사소인은 하북성 중부 군사구역 사령관의 아들을 돌보는 육아병으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 사령관 부부의 소개로 당시 그들의 비서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결혼 3일 만에 남편은 부대를 따라 전선으로 떠났고 1년 뒤 전쟁이 끝나서야 재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국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안정된 후에 걔네 삶을 생각하자고 약속을 하며 7년 동안 자네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선을 누비고 아내는 후방에서 간호사, 후강생, 상점, 점원 등 조직이 필요라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힘을 보태곤 했습니다. 1965년이 돼서야 두 사람은 호남성으로 내려와 자신들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소인은 노병이 되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군을 쫓아내고 중국을 해방시켜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전사들은 언제나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 머리가 잘리는 것조차 바람에 모자라 날아가는 것도 정도로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군인의 고문을 넘어서서 생명과 존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던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외침이었다.

네, 요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팔로군 여전사 사소위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중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과거의 선택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습관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붙잡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사과회의 글입니다. 여자의 기분 관리.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 집 긴 걸상에 걸터앉았다 하면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아들에 대한 불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유순한 우리 어머님도 그녀를 될수록 피했다. 멀리서부터 그녀가 오고 있으면 아무 일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면서 바쁜 척했다. 웃으면서 맞이했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대꾸가 없는 대화에 그녀는 재미를 잃었는지 그 후로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집에 건너가 또 집안 허물을 보았다. 얼마 뒤 그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어머니는 그녀가 이렇게 된 데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면서 몹시 자책했다. 그때 그녀를 그런 방식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면서. 과연 그녀는 불행했을까?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그녀는 행운스럽지 못했을 뿐 불행한 건 아니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 세월에 얼마 안 되는 대학생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지 각박하거나 냉정한 분은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은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출근했다. 큰 돈을 벌어들이지 못해도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하고 뭐니 뭐니 해도 성미가 부드러워 동네 사람들은 둘이 싸우면 그녀 탓이라고 했다. 그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중점 대학을 졸업하고 여지껏 온전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다 해도 성격이 밝고 마음씨가 착하다.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우리 집안 형님 한 분이 떠오른다. 형님의 남편, 즉 나의 오빠는 우리 또래 중에서 돈을 제일 못 버는 편이다. 하지만 형님은 우리 또래 여자들 중에서 제일로 아름답다. 더 정확하게 말해 형님이 풍기는 기질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남달랐다. 해마다 설명절이면 친척들이 한데 모이는데 집안 여자들끼리의 신경전은 은근히 짙은 화약 냄새를 풍길 때가 많다. 남편 능력에서부터 자식, 성적, 옷 가격, 액세서리까지 어느 것 하나 비기지 않는 것이 없었다. 유독 형님만이 그런 대화에 끼지 않았다. 형님은 그저 웃으면서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한 번은 누군가 옆에서 가만히 있는 형님에게 시답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레닌의 자네도 밍크 코트 사입어야지. 남편한테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으란 말이야. 이 말에 형님은 허허 웃으면서 또박또박 대답했다. 식구들이 건강한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전 가족이 건강한 걸로 만족합니다. 할머니는 이런 형님을 야무지다고 예전부터 좋아했다.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다. 네, 형님 말이다. 애가 도래에 비해 생각이 깊어. 얼마나 야무진지 좀 보렴. 제 가족 잘 거두지. 처사가 대범하지. 언제 누구니 잘 산다고 지부둥해 있는 걸 못 봤어. 쟤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 암 그렇고 말고. 나는 갓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엄청 예민해 있었다. 만약 그때 엄마가 곁에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도 동네 그녀처럼 변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쪽하면 신경질을 부리는 나를 보고 이렇게 타일렀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말도 아끼고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아야 돼. 이때 내뱉은 말은 가시가 되어 상대 마음을 찌르고 이때 행한 행동은 칼날이 되어 상대 마음에 생채기를 낸단다.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는 이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엄마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무리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꼭 감고 깊은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런 말이 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 여성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스스로 기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린 것 같다.
계속하여 명전다의 글입니다. 교문 앞에 문구점. 10년 전에 이웃이 지금 내가 사는 구역에 옮겨와서 아들이 다니는 사립중학교 맞은쪽에 문구점을 차렸다. 천하의 부모 마음은 다 불쌍하다고 했던가. 교문 앞에 가게를 차린 주인은 태반이 학생들의 학부모이다. 냉면을 파는 가게, 음료를 파는 가게, 부침개를 파는 가게를 차리고 학교의 철제 담장 너머로 자기 아이가 아침 체조를 잘하는지, 체육 시간을 잘 보는지, 학급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다가 점심에 아이가 교문을 나서면 즉각 점심을 먹이고 침대식 의자를 펴서 점심 휴식을 취하게 한다. 이런 작은 장사를 하는 학부모들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온갖 방법을 다해 벌어들인 푼돈으로 집 식구를 먹여 살려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나는 그의 가게로 문구를 사러 갔다가 이 B 연필을 오리 주둥이 모양으로 잘 깎아서 파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납작하고 굵은 연필 끝으로 재빨리 답안지를 채울 수 있어 기계 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었다. 책가위를 더 많이 팔려고 여주인은 책가위를 씌워주는 무료 봉사까지 했는데 그 속도가 북방 사람들의 물만두를 빚듯 잽쌌다. 책가위 한 장을 팔아봤자 50전이나 1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뒷글 모아 태산이라고 천장쯤 책가위를 팔면 아이에게 롱과 한 클리를 사줄 수 있었다. 가게 주인이 아이와 친밀해 보이는 집은 거의 없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12살 되는 아이는 집 식구를 묵뚝뚝하게 대해야만 쿨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문구점 주인의 아들도 례외가 아니었다. 한 번은 그의 꼬마 친구들이 문구를 사러 왔을 때였다. 어머니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몇 가지 브랜드 문구를 적극 추천했다. 그런데 그때 카운터 뒤에서 점심을 먹던 사내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낮은 소리로 외쳤다. 우리 엄마 말 듣지 마. 그리고는 꼬마 친구의 머리를 눌러서 쪼그려 앉게 했다. 얼떨떨한 기색으로 얼굴을 든 꼬마 친구는 그제야 제일 값싼 문구가 모두 여주인에 의해 매대의 맨 밑줄에 진열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꼬마 친구는 미안쩍은 생각이 들어 친구를 위해 카운터에 기어이 우유 한 병을 두고 갔다. 그 우유병에 새겨져 있는 활짝 웃는 아이의 그림을 본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다. 아이의 팔이 밖으로 굽었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숨기지 않고 광명정대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아이로 교육하려고 했던 것이다. 미안쩍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었다.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금의 아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문구를 구매하고 있어 장사를 하기 힘들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실은 인터넷에서 사인펜 한 세트를 사면 적어도 스무 대는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라면 잉크가 말라들어 이 여러 대는 잘 써지지도 않는단다. 여기까지 말한 어머니는 감탄하듯 뒷말을 이었다. 부모란 이렇단다. 항상 아이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려 하지. 아이가 듣지 않으면 한낱 원망과 잔소리로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는지. 갑작스런 어머니의 서글픈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아이는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간단 명료하게 태도를 표시했다.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리운이 좋은 문구를 마음에 들어 하면 나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어느 날 아들은 문구점의 절반 공간이 텅 비어있고 낯선 사람 두세 명이 한참 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방세마저 낼 형편이 못 되자 부모가 문구점의 절반 면적을 반찬가게에 양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그들이 하나의 가게를 함께 써야 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해석했다. 내 외삼촌과 다른 친척이 함께 간이식당을 꾸린 것도 이렇게 했던 거다. 한 사람은 아침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점심과 저녁 장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전문 밤 장사를 했지. 이렇게 세 집에서 한 개 가게를 써서 사람은 쉬어도 가게는 쉬지 않았기에 방세를 분담하면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단다.
남자아이를 감동시킨 것은 물품이 꽉 진열돼 있어 가게가 그토록 비좁은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방법을 대여 가게 안에 다락방을 만든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라고 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만든 편안한 잠자리와 낯다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0: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 내 엄마와도 상의했지만 장사를 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다. 너를 위해 가까운 곳에 휴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니?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업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업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과,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과,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되었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다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과 12시 30분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랑스 작가 안가의 위용이 쓴 행복은 주름살이 없다는 한부의 장편 소설로 우리 인생에는 종종 많은 경이로움이 있다는 것과 진정한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차있는 로년을 펼쳐 보여줍니다. 소설은 플래트 할머니가 주인공이며 각자의 슬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블레트 할머니가 꿈에 그리던 초호화 양로원에 들어가려고 일을 꾸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85세 할머니 폴레트의 야심찬 계획은 완벽해 보입니다. 살짝 로망난 할망구 연기만 해내면 아들의 돈으로 프랑스 남부의 초호화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이 정말 없었나 할머니는 어정쩡한 시골 여인 속에 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당장 이 촌구석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매력과 비밀 앞에서 호기심 많은 천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르조 선생 방에 숨겨진 수수께끼 편지들은 무엇일까요? 도서관에서 준 그 이상한 수첩의 주인은 누굴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폴레트는 그들을 만나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마침내 어떤 의미를 찾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꽃다운 청춘에는 걸핏하면 역정을 내는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잡혀 살고, 그 다음에는 제멋대로인 남편 치닫거리로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 이제 겨우 자유로워졌다 했더니 몸뚱이가 안 따라주는구나. 책의 초반에는 기상천외한 침의 연기와 무너진 계획으로 심술내는 사랑스러운 폴레트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서재에 버터를 놓거나 냉장고에 책을 꽂는 것부터 욕조에 시리얼을 뿌리고 손주의 오리발까지 신으며 현관에 속옷을 쫙 펼쳐놓는 데다가 가족들이 모여 후식을 먹을 때 소파에서 소변을 보는 것까지. 이와 동시에 여러가지 치밀한 계획은 코미디 기분이 들 정도로 즐겁게 읽힙니다. 하지만 나중에 폴레트 할머니의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저도 몰래 울컥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자존심 강한 폴레트 할머니가 양로원에 가려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그녀가 한평생 단 한 번 누리고 싶었던 호사마저 허락치 않은 현실에 마음이 아파집니다. 인생은 행선지를 신경 쓰지 말고 즐겨야 하는 여행 같은 거야. 폭우가 그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해. 조르조의 모자 상자 안에 숨겨둔 오래된 편지들이 하나둘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 책은 재미와 감동을 모두 담고 있는 따뜻한 소설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써나가는 책 같은 것, 누구에게도 례외는 없어요. 알아요? 폴레트 할머니 일침이 내게 하는 말처럼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삶에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폴레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책은 삶의 조각, 기쁨, 슬픔, 신비로 가득 찬 부드럽고 밝은 소설입니다. 이 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시골 여인숙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파리 근처의 그곳은 오베르주라고 부르는 매우 프랑스적인 곳으로 음식은 수제이고 가정 스타일이며 그곳 사람들은 매년 방을 임대합니다. 저자는 점심시간에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오늘의 요리, 정모의 만찬, 그리고 수제 튀김이 있는 그곳에서 저자는 사랑스러운 단골 로브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테이블을 배정해 놓았고 항상 기분이 나쁜 것처럼 주문을 하곤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할머니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이 소설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봉 씨의 여인 속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때로는 진중하고 서로를 배려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를 이어 여인숙을 운영하는 이봉 씨와 요리사 누르와 레옹, 달콤한 줄리에트, 그리고 생생한 삶을 대변하는 마르셀린, 비밀을 지닌 이폴리트, 신비한 편지를 가진 조르주 등 다른 하숙인들, 그리고 마법의 미각을 가진 고양이까지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입니다. 이들은 주인공인 폴레트 할머니의 호기심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며 마침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우리는 모든 바람에 떠밀려 누군가가 공들여 안무한 춤을 추는 종이 인형들이다. 춤추는 순간을 음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느끼려고만 한다면 행복을 위한 깜짝 선물은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소설은 유머와 감정, 가벼움과 진지함 사이를 오갑니다. 특히 폴레트의 심술 궂은 분위기 뒤에는 보수적인 아버지와 가부장적인 남편을 살아낸 삶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각자의 역사, 약점, 의심, 두려움, 삶의 사고들로 상처를 입은 하숙인들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유머와 섬세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더는 삶의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빛나는 소설입니다. 무엇보다 로넨을 싫어하고 로넨이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하고 있고 싶어하는 이 사회에서 로넨에게 진정한 자리를 내어주는 저자의 글은 감동 그 이상입니다. 행복은 어찌 보면 삶을 충만하게 살고 소소한 작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곳이 그려지는 듯한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설레임은 롭 라이너 감독이 연출하고 웬들린 반 드라넨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억지로 만든 갈등도 과장된 설정도 없이 오직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아름다운 감정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려내며 사랑, 성장, 가정, 자기 가치라는 깊은 주제를 전달합니다. 영화는 마치 맑고 치유적인 산문시처럼 따뜻하고 밝은 화면에 진실하고 순수한 감정이 담겨 모든 관객에게 첫사랑의 설렘과 성장의 힘을 되찾아줍니다. 이야기는 7살 소녀 줄리 베이커의 첫눈에 반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블라이스 가족이 작은 마을로 이사온 날 줄리는 블라이스의 맑고 푸른 눈동자에 깊이 매료됩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은 그를 위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에게 블라이스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블라이스가 자신의 마음에 답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블라이스에게 줄리의 열정은 너무 과했고 그 적극성은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색하고 짜증스러울 뿐 줄리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녀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꾸며 줄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가장 뛰어난 서술 방식은 남녀 주인공의 시점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줄리의 눈에는 순수한 기대와 아름다움이고 블라이스의 눈에는 어색한 도피와 거부감입니다. 두 시점의 충돌은 풋풋한 감정을 더욱 사실하고 사랑스럽게 만들며 관객은 두 아이의 전혀 다른 내면 세계와 성장 궤적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줄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집 앞에 우뚝 서 있는 큰 나무에 집착합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며 바람과 햇살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에게 이 나무는 자유, 아름다움, 꿈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직접 기른 달기 낳은 달걀을 매일 블라이스 집에 보내며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줄리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통찰력이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생활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반면 블라이스는 억압적이고 현실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냉담하고 까칠하며 줄리 가족의 자유롭고 진실한 모습을 경멸하고 늘 흉을 봅니다. 블라이스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가치관에 물들어 소심하고 타인의 시선에 휩쓸렸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줄리를 피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근거 없는 편견에 따라 줄리가 준 달걀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껍데기에 쌓인 씨앗처럼 아직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나무 벌목 문제, 달걀 사건, 할아버지 등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영화 설레임은 결코 단순한 첫사랑 영화가 아닙니다. 자기 성장과 쌍방향의 만남에 관한 성장 서사시입니다. 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좋아함은 비굴한 추격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독립된 사람으로 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 낭만의 시작임을 가르쳐줍니다. 블라이스를 통해 우리는 성장이란 편견을 깨고 진심을 직시하며 용기와 존중을 배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따뜻한 가정, 통찰력 있는 어른, 순수한 이웃사랑은 이

청춘 이야기에 그동안 부드러움을 더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수봉 작사 작곡의 내일을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밝은 내일을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는 마음이 담긴 가요입니다. 마용주 우춘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원학 작사 최삼명 작곡의 아리랑 이산골의 정두로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산골 풍경과 함께 정이 깊어가는 마음이 느껴지는 정겨운 민요풍가요.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장작성 유영호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적는 고향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아름답고 풍요한 고향을 노래하였습니다. 류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창작된 원어연 작사 성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없이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이어서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사랑합시다 보내드립니다. 부모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등 많은 사랑이 있는데요.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주길 바라면서 렴수원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 창작된 리룡영 작사 김태국 작곡의 복된 살림 1호원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읽어낸 행복하고 풍요로운 살림을 노래한 기쁨 가득한 이 가요는 늙은 량조 대창곡으로서 그때 당시 가는 곳마다 관중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기에 아주 적합한 작품입니다.

요즘 모내기철에 어울리는 가요. 남두현 작사 김덕범 작곡의 시원 컬컬 감주로다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 창작된 디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벌판의 붉은 해서산을 보내드립니다. 디용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할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9일은 중국 관광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관광인데요. 관광은 그저 마냥 놀러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넓고 멋진 세상을 느끼는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관광이 가진 즐거움과 의미를 알아보고 관광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예절과 안전수칙도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복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과 나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높고 웅장한 산, 맑고 시원한 계곡, 푸르고 넓은 바다, 드넓은 들판과 초원까지, 그리고 고궁 같은 관광지와 특색 있는 마을과 아름다운 풍경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관광은 바로 이런 곳들을 찾아가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역사의 숨결을 배우며 마음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활동인데요.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응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녹수청산을 보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관광을 하면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되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점을 많이 선물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책이나 화면 속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풍속과 습관, 특색 있는 음식, 아름다운 전통 예술, 그리고 옛날 이야기와 역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생생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경치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맑아질 수 있는데요. 관광을 통해 우리는 튼튼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를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추억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관광을 하면서 만난 재미있는 일, 인상 깊었던 풍경, 함께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보물로 남아 우리 친구들을 늘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들처럼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관광을 할 때에는 누구나 지켜야 할 바른 예절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관광 예절과 규칙을 함께 배워봅시다. 제일 먼저 공공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잘 서며 함부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용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문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조경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산 넘어 저쪽을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 환경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산과 들에서 나무나 꽃을 함부로 꺾지 말고 야생동물을 억지로 쫓지 말아야 합니다.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보물이죠. 김호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동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같이 울면을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화유적과 역사유물을 아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간직한 궁궐, 조각, 벽화, 기념물 등은 모두 귀한 문화재이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글씨를 새기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하죠. 네 번째는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절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요. 위험해 보이는 곳에는 혼자 가지 않고 물에 깊이 들어가거나 높은 곳에 오르는 일도 삼가해야 합니다. 혹시 길을 잃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경찰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광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하면 모두가 즐거운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흰나비, 노란나비, 검은나비를 보내드립니다.

관광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배우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관광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조국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바른 대절을 지키며 즐겁게 관광하는 어린이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더욱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최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넓은 품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위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오늘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네,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를 하실 분들은 네,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예, 강철수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강철수 주임은 예, 40여 년간 종이 서일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일찍이 장춘종이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에, 퇴직을 한 뒤끝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과 같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에, 이분이 환자를 말죠. 진찰하는 과정을 우리 관찰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중의학의 특점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한 뒤끝에 변증론치를 해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알기 쉽사게 되면 첨약을 지어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병증에 근거해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이 량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뒤끝에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환자들이 말이죠. 병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본날 때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중풍으로 인기되는 말이죠.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한으로 멘탄이라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멘풍의 멘풍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 아픈 증세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한올로프의 원증이라는데 비문증에 이러한 그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화교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이라든가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에 변비증,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결석의 신저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폐염이라든가 흉막염, 인후염 최근에 우리 환자들의 반응을 들어보게 되면 또 비염에 과민성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성결절에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자궁지류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우리 문진에 가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이분이 또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도 상당한 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중년인들이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늘상 절연하거나 마비되고 이러한 병증에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서 강철수 주임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뇌공열부조 현상에 대해서 뇌를 해봅시다. 뇌공열부조 현상이라 할 경우는 단독적인 일명 질병의 말이죠. 명사는 아닙니다. 주약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대뇌 혈액이 말이죠. 공급이 말이죠. 현저히 감소되면서 뇌조직이가 말이죠. 최쇄,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모자라는 이런 상태에 빠짐으로써 일련의 림상의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이 뇌공열 부족이 생기게 되면 환자들이 어떠한 말이죠? 증상 표현이 있는가? 다음과 같은 증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무슨 일을 하자도 말이죠. 주의력이가 집중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기억력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말이죠. 감퇴되고 늘상 말이죠. 사지가 절연하거나 마비되고 맥을 쓰지 못한다. 사지가 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명확한 양성 체증이 나타나지 않은데 무엇을 봐도 말이죠. 흐리트분하단 말입니다. 모호해진단 말입니다. 시력이. 이런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단잔식 노출세 상태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뇌경색 행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림상에서 이 뇌공열 부족이가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어떤 말이죠. 질병들이 잘 인기되는가. 주약에는 말이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들이 이 뇌공열 부족 현상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0: 동맥 종양경화, 간단히 말하면 동맥경화가 왔을 때 혈관 내백이 말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맞아 빵콸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연변병원이나 중견이나 저희병원에서 맞아 디젠 중심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맞아 환자분들이 티젠을 하게 되면 이런 보고단이 나옵니다. 빵콸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보고단이 나온다. 예. 이 빵콸이 형성되게 되면 이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 내백이 말이죠. 예. 빵콸이 생기게 되면 협착증이 생기거나 예.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예. 더 심할 때는 두 사이에 막혀버립니다.
1: 네, 그래요. 문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저도 지금 예, 강진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어떤 점에서?
2: 예, 경추 너무 아파가지고서.
0: 예.
2: 저녁에는 좀 진행증도 있는데다, 너무 이 어깨 다툼이 내려앉지, 발굽이 아프지, 저리지, 통지 있지. 그래, 어떤 때는 막 머리까지 아파나지.
0: 예.
2: 치료하다고 약을 식한 거 많이 썼습니다. 영화라는 의사는 많이 보이고.
0: 예.
2: 근데 이 경추증이 다 치료해야 된다는 그러더라만.
0: 예,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 저기, 강진이 약을 지금, 예, 친구도 맞고, 청약도 쓰고 이랬더만, 예. 지금 이제, 두 번은 청약 갖다 썼는데, 우선 통증도 없고, 이 다리라며도, 예, 넘기는 게 별 문제 없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치료 잘 됐습니다. 예.
2: 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면지 있어서 저녁에 자지 못했는데 지금 잠도 잘 자고
0: 예.
2: 좀 무리다야 보용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지.
0: 예, 그렇죠. 예, 예. 예.
2: 오늘이 또 가자 그린다고.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소가 아이 되고 어림쥐 나고 머리가 흐릿하고 예, 항상 결림 나고 배가 예, 짱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듣는서 이제 라디오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강철수 주임이가 그렇게 영하신다는데, 오늘 예약해서 가서 좀 배우자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어머니 괴락도를 다해 되고 위축성염도 있고
0: 예.
4: 미양도 있고 이래서 이 자꾸 니도 아픔이 자꾸 설사라고 이래서 지금 강진이 치료를 이제 한 달간 거의 받았습니다.
0: 예.
4: 이래서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4: 자꾸 설사도 한미그라든 것도 많이 났고 아픈 예.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4: 이번에 오늘 또 한 번 더 배우자고 이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0: 예.
1: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예 저는 수원자 병원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보입니까?
5: 예, 잠을 잘 못 자고 위나 보기 머리에서 소리 납니다. 코리 희하고
0: 예, 예.
5: 여러 가지 종합증 병이 많습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이제 한 보름 치료라는 거 캐고 좀 있습니다.
0: 예.
5: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가려고 합니다. 수원자 나오십니까?
0: 예. 오늘부터 예, 정상적으로 출근합니다. 예.
5: 예, 그래서 예.
0: 오십시오.
5: 치료 잘 됩니다.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1: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6: 전문인가 하면, 과민에서 그런데 어느 의사로 배우면 됩니까?
0: 어떻게 과민 현상이 있습니까?
6: 밤이면 있잖아. 낮에는 이러는데 있잖아. 밤에, 밤중이면 가랍다 말입니다.
0: 아, 그럽니까?
6: 예.
0: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 길태중이문진부에 예. 피부과가 예. 있습니다. 그냥 예. 피부과를 찾으면 됩니다. 예.
6: 아, 피부과 예.
0: 예.
6: 고맙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1: 예, 나는 그 하랑에서 오신 강준 그 선생님이하고 지금 쓰고 있는데, 침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아프는 것도 이틀 맞으니까는 완전히 잃었고요.
2: 예, 예, 예.
1: 허리를 한번 맞았는데 효과가 참 좋아요.
2: 예, 그렇죠. 예.
1: 이틀 맞았는데 아무래도 맞을 방 났을 때 더 맞으려고
2: 그래요. 예, 그래야 되죠.
1: 예, 예약하겠습니다.
2: 예.
1: 효과 정말 좋아요.
2: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0: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2: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거기 빈비 올라가다 예약하다 그랬다.
2: 예,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3: 아, 나는 예, 젊은 까파창어 주임 선생님 내가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2: 예, 예.
3: 그러하게 나는 예, 예 위 좀 아이 좋아서 조금 아이 저 약도 쓰고 그래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대우미 쓰고 머리 자꾸 아프더라만 합니다. 그래 난 그래서 위약 먹고 또 우리 보통 전통 변색이 먹고 이랬는데 계속 아이 나서서 병원에
2: 네.
3: 가서 배웠습니다. 배우가에 어제 나 혈압은 이때까지 일생의 혈압 높다 말 들어봤는데
2: 네.
3: 저 혈압이 됐습니다.
2: 아.
3: 근데 혈압이 아래께 90이고 위께 138. 근데 보면 우리 나이에는 이게 괜찮지는 않다는데 나는 막 골이 아프고 이래 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머리 안에 무식이 꽉딱 들어 찬 것 같기도 하고 얻어 맞아야 된 것 같기도 하고 용 힘들더라면 이렇게
2: 해볼까
3: 혈압이 높답니다. 그래 그 선생님이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중약을 일곱 첩대했을 때다. 이게 야금 날치 나왔을 때다. 그리고 어찌나가 서약을 반알 딱 꺼냈을 때다. 그거 먼저 오늘 잡수라며 아이 된다며 그랬대다. 근데 다른 사람 놓고 말하면 이만하면 괜찮은데 나는 원래 혈압 났던 사람 대놓고
2: 맞습니다. 예예. 예.
3: 예, 마나 또 그런 거 듣다 첫설인다.
2: 예.
3: 그래 내 그날에 그거 먹고 중약 가다가 세 첩까지도 잘 모르겠을 때다.
2: 예예.
3: 그 다음에 다섯 첩 먹으니까 벌써 예, 골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2: 예.
3: 진짜 지금은 많이 났습니다. 이롭습니다.
2: 예.
3: 근데, 그래도 내 지금, 전문에 이 혈압 높은 건 제때 치료해야 된답니다.
2: 그렇죠.
3: 모두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 오늘이 약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오늘이 예약해 주십시오.
2: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3: 예,
2: 됩니다.
3: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2: 예, 예. 예.
3: 가겠습니다.
2: 예. 예. 오십시오. 예, 예. 예. 네.
0: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4: 네,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수고 많습니다.
2: 예.
4: 우리 남편이 오늘 예, 저기 그런, 그, 길대 중에 그 수원장 보일러 가겠습니다. 예약해 주세요.
2: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예, 지금 다리를 잘못 써서 한번 전번에, 금요일날 갔다 왔어요.
2: 예, 예.
4: 갔다 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 또 가려고요. 오늘 예약해 주세요.
2: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십시오. 예.
4: 감사합니다. 예.
0: 네, 그래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다.
2: 예.
5: 저는 저 영길이하고 유해진데요.
2: 예.
5: 아, 나 지금 저 좀 기침이 좀 많이 나오고 이래 원래 이전에 좀 기관지 염증이 좀 많이 그랬는데
2: 네.
5: 그 우리 동네 한테 알려주는 게 그 연기 그 어딘가 이게 그게 길게 중지병원에 그 뭐 박창호 의사 좀 뭐 기침을 잘한다고
2: 예예예
5: 알려준 거기 가보라 하는데 그게 지금 상반하는 거예요?
2: 예.
5: 어,
2: 어전 오고 다 합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예, 그럼 한번 가야 돼요.
2: 예, 네. 그래, 오십시오. 예, 예.
5: 수고하시오.
2: 예. 예,
0: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2: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2: 예.
6: 우리 지금 길태동에 거기 가서 두 번 치료를 받고 지금 오늘도 또 가려고서 전화 한번 받는다.
2: 예, 어느 번호입니까?
6: 원장.
2: 예, 그냥 오십시오.
6: 한동에서.
2: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2: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0: 그래요.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7: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7: 저는 예, 그, 길 대중이 그, 미윤덕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점에서 잡습니까?
7: 어, 원래 좀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노공시 부조도 있어가지고,
2: 예.
7: 여태는 어제 저 약을 먹으면 저기 아침에는 이런데 그 저녁이면 조금 혈압이 올라갑니다.
2: 예, 그렇죠.
7: 잘 내려요.
2: 예, 예.
7: 그 다음에 그 머리가 예, 아프고 어지럽고, 기관상에서 예. 좀 그 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아요. 예,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합니다.
2: 예.
7: 뭐 하자고 했다가도 예, 돌아서는 잊어 먹고 예, 이런 다 말입니다.
2: 예.
7: 그래가지고 그, 저,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내 가서 예, 약을 저기 두 번 줘다 먹었습니다.
2: 예.
7: 예, 지금 많이 났습니다. 혈압 지금 온정됐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 어지럽던 걸 지금 많이 났습니다.
2: 예.
7: 그래가지고 예, 이 치료할 때 좀 저 부쩍 치료하자고 오늘이 가서 저 약 있다고 연계하자고 전화했습니다.
2: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윤덕이 주임을 보이자면 어전에 와야 됩니다. 예.
7: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0: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우리는 예, 우원달 기원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정황에서 보입니까?
8: 요즘 판 탈출이고, 협자 뜬 거, 또, 너, 공식 푸드 조금 있답니다.
2: 예, 예, 예.
8: 그래, 세 번 점약 지어 먹고, 땡들이 열흘을 하고 했는데, 조금 효과 있습니다.
2: 예, 예, 예.
8: 그래, 오늘 또 약질러 또 가자, 그랍니다.
2: 예, 오십시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8: 예.
2: 예.
0: 그래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네.
2: 안녕하십니까? 예.
9: 예. 박창호 교수님과?
2: 예, 박창호 선생을 보입니까?
9: 예.
2: 어떤 점에서 보입니까?
9: 그, 저기, 그 전에 선생님이 위약을 먹고 서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2: 예.
9: 그래서 내 동생이 지금 위에서 종로 있어서 당일 종이 있어서 그거 떼내는데 거기서 점약이 필요하지요.
2: 예, 예, 그렇죠. 예.
9: 예, 길에 아무 때나 가도 돼요.
2: 예, 박창호 선생님. 예, 예. 토요일까지 문진하는데 토요일만 오전에 오십시오. 예.
9: 토요일만 오전에.
2: 예, 예.
9: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그래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모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박 선생님입니까?
2: 예, 예, 듣고 있습니다.
11: 수고합니다.
2: 예, 예.
11: 네, 말할 거니, 그, 대중이, 이번에 그, 저, 부원장, 공개를 내 두 번 가서 몸이 3년 갈아봤습니다.
2: 예, 수원장에 대해서 봤습니다.
11: 갈아봤는데, 3년은 밤도 안 못 자고, 9년 전에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2: 예.
11: 그래, 그, 밥맛이 떨어지고, 자식을 내렸습니다.
2: 예.
11: 그래, 두번자에가 뚜껑을 넘은 건데, 한번 번 갈아서 밥맛이 돌고, 그걸 갈아본 게 변합니다.
2: 예, 예.
11: 아주 무방쾌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갈아볼라 하는 게 부위에 그, 겁이 나서 공부를 하자고. 그래, 내일 가자고 합니다.
2: 예, 오십시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11: 예, 예.
2: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0: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12: 네. 네, 저는 오늘 그 박윤덕 선생님을 예약해서 그립니다.
2: 네, 오전에 오십시오. 예, 네. 예약이 됐습니다. 네,
0: 네. 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에, 우리 그래서 티젠 중심에가 검사를 해보거든 보고단에 방콸이 형성됐다는데 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예. 에, 이 방콸이 생긴 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에 말죠. 협착증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말죠. 두사에 막혀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뇌에 대한 말죠. 혈액유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광혈부도 현상이 생기면서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등등 증상들을 보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약해 주세요.
2: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13: 박운덕 선생님.
2: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1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2: 에, 이 동맥경화 행상을 보게 되면 중노년분들에게 많이 말죠. 예, 발견됩니다. 에, 그리고 고혈지 상태로 고생하거나 예,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죠. 예, 이 동맥주경경화 현상이 생기면서 예, 뇌공열부족 림상병원들이 나타납니다. 아, 그리고 또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뇌공혈 부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약에는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배기가 말죠. 크게 손상을 받으면서 또 쉽게 동맥경화가 형성되고 뇌공혈 부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아, 그리고 또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이 뇌공혈 부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하늘로 신이 스창이란데 심장이 뛰는 것이 말죠. 고르지 못하고 더 심할 때는 만성병변으로 심력쇠갈증이 나타날 때 이런 말죠. 뇌공혈부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뇌공혈부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약에는 말죠.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혈액유동이 잘 되지 못함으로써 특히 뇌에 대한 말이죠. 혈액이가 공급이 딸린단 말입니다. 이러면 말이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이런 공열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심할 때는 말이죠. 이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하늘로 윈제라는데 웅골 현상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4: 예, 예, 저는 처음인데요.
2: 예.
14: 전 아침 광고를 이렇게 맞아서 들으라니, 뭐도 약 써보고 좋다니까. 한번 좀 봐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오늘 전화를 드린 중입니다.
2: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14: 그러니까 나, 지금 저는 위도 나쁘고, 위도 영 많이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약하고.
2: 예.
14: 젊었을 때 신염도 했댔는데 콩팥이 쪽도 뇨도염도 자주 오고 방광염인지
2: 네.
14: 잘 모르겠습니다. 자가 이렇게 화난 게 뭐 아예 좋다니 그랬대요.
2: 네.
14: 그냥 그도 사람들 먹으면 그때뿐이고 또 더
2: 그렇죠. 그렇죠. 예.
14: 출시 아예 가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봐볼까 하는데 어느 선생을 딱 봐.
2: 그러면 지금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강주임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14: 강주임 그러니까 예. 저는 용정입니다. 이 만약에 약을 주는다면 당나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2: 완전히 되죠. 용서이니까 무슨 더 가차운데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14: 용기지 않게
2: 한 시간이면 오는데 무슨 예.
14: 아니 가는 거는 제가 갈 수 있는데 약을 어떻게
2: 약은 무슨 찾으십니다. 그.
0: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숭이 문진부 문의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0: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회사는 투자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투자 동력을 활성화해 새로 착공된 대상들이 예정대로 가동되고 계속 건설 중인 대상들이 조속히 완공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사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지 곳곳은 대상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1년에 우량 산업 대상들이 착공 가속 추진돼 전주 공업경제 전환 승격과 특색 농업 질적 제고 효익 증대, 문화관광산업 융합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촌시범구 14번 단지에 위치한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의 투자가 1억 3천만 원인 블레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은 올 3월 28일에 정식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명파 정속과학기술혁신위원회사의 훈춘 첫 첨단 제조 대상으로 부지 면적이 3만 200평방미터이며 공장 건물, 행정 및 생활 봉사 건물 등 핵심 시설을 중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주로 경질 플라스틱 패널, 자동차 방수구와 온풍기를 생산하게 되며 연간 생산액 4억 원, 세수 4,800만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훈춘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 대상 책임자 왕덕명입니다. 현재 공장 건물은 기초 공사의 반수를 완수했으며 후속으로 토목 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 건물은 거의 완공됐으며 8월 30일에 기초 공사를 끝내고 10월에 정식 조업할 계획입니다. 조업하면 연간 블레이드 30만 세트, 방수구 12만 세트, 온풍기 10만 세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상의 계약 체결에서 착공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된 것은 대상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주는 생동한 사례입니다. 이 대상의 착지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더했으며 1사분기 훈춘 산업 승격을 대표하는 대상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안도경제개발고에서는 연변 금두 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년산 5만 톤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은 현재 대부분 공장 건물이 일도섰습니다. 회사는 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중약재, 특색 농산물 재배, 가공, 수매, 판매를 통합한 종합기업으로 길림공업무역학교와 공동연구해 국내 유일의 사과배 변색 억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5만 톤 규모의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계획 투자는 1억 2천만 원, 부지 면적은 2만 4천 평방미터이며 2기로 나뉘어 건설됩니다. 그중 1기는 종합건물, 표준화 생산작업장, 냉동창고 등을 새로 건설합니다.

연설하고 착즙 생산 흐름선, 캔 주입 생산 흐름선, PET병 주입 생산 흐름선, 유리병 주입 생산 흐름선을 건설하게 됩니다. 2기는 사업에 NFC 무균 주입 생산 흐름선을 건설합니다. 대상 1기가 완공되면 연간

0: 사과 배즙 생산 흐름선의 사과 배 소모량은 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분기 도문시 331 국도에 1314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조업해 변경지역 문화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했으며 일생일세라는 낭만적인 의미를 활용해 약 5,500만 원을 투자해 역사 플러스 결혼 플러스 민속 3위 일체 몰입형 고대마을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5개 핵심 건물 주체 구조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재 실외 경화와 녹화 및 부대시설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상은 7월 초에 시험 운영을 하고 8월 중순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문시 항해일생관광발전위원회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인데 가옥 4,600 평방미터를 건설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올해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시설이 70% 정도 됐고 이제 장식과 세부 마무리 작업이 남았습니다. 운영되면 매년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상은 관광 플러스 혼인 등록 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사랑 박물관, 결혼식 공방, 발해 풍경 상업거리 등 경영 방식을 계획 중이며 동시에 도문 통상구, 백년 부락 등 관광지를 연결해 변경 문화관광 정품 로선을 구축할 타산입니다. 도문시에서 문화관광 건강 양생 신흥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대상으로 준공 후 변경 지역의 결혼 문화관광 공백을 메우고 주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끌며 3차 산업 장성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대상 건설은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장성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산업 대상 건설을 길손으로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며 특색 산업과 우세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각종 산업 대상이 신속히 건설되고 조기에 생산에 투입되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으로 추동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대상 투자는 35.5% 장성했습니다. 우리주는 실물 경제 기반을 다지고 투자 구조를 지속 조정하며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하고 산업 승격을 추동해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사회구역은 작아도 천문만화와 관계됩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은 일선에 뿌리내리고 직책을 다하면서 담당과 실천으로 대중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서수견은 관할 구역인 굉재원 아파트 단지에 가 환경정돈 시료를 알아보고 주민들의 일상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이는 10여 년간 사회구역 사업에 종사한 그녀의 일상입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입니다. 인민이 저를 대표로 뽑았으니 저는 대표로서 인민을 위한다는 장엄한 공약을 언제나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내려 대중 민생에 접근하기 위해 인대 대표 직통차를 개통하고 직책 리행 진지를 아파트 단지와 집문 앞 장터에 옮겨 1대1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구역 7위는 도시 7위의 토대이고 더욱이 고품질 발전의 기층 지탱입니다. 행복사회구역에 루후 주거 층집과 역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가 많아 7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수견은 당건설 인솔을 드팀없이 견지하면서 행복 동반자 모식을 혁신해 공동건설 단위와 홍색 부동산 관리, 관할구역 경영호, 주민 골간 등의 힘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자금과 인력, 전문 봉사로 인대 대표 인솔, 여러 측 연동, 사무 공동 결정, 봉사 공유의 기층 7위 새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건축 쓰레기가 뒤쪽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배품을 걷어들이는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요.

0: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회구역 관계자들은 명절이나 휴일 시간을 이용해 쓰레기를 지웠는데 얼마나 많이 지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현장과 만날 수 있는 회의를 열었는데 생태환경, 공안 등 부문 사업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봉착한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제기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서수견은 노크 행동을 주도했는데 퇴근 시간에 주민 집을 찾아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직능 부문과 여러 번 연락해 방안을 최적화했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경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지금은 녹화가 됐고 가림이 없는 데다 공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주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수견은 또 일상 치리와 조사 연구를 긴밀히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기층에 심입해 선으로 4건의 질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층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이 중첩되고 중복 입력되며 부담이 과중한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데이터 자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통일된 기층 치리 봉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노령화 정도가 심하고 노인들이 식사하기 어려운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사회구역 자택 양로 봉사 체계를 다그쳐 완선할 것을 건의해 왕청년 첫 노인 식당이 행복사회구역에 만들어지도록 추동했습니다. 동시에 사회구역 사업일꾼 대워 건설을 강화하고 집법 아파트 단지 진입기재 건설을 심화할 것도 건의해 기층 치리 효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서수견입니다. 사회구역의 독거노인이나 고령노인 돌봄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랑 귀가 노인 방조 봉사를 내왔습니다. 200여 명 독거노인을 위한 애심 서류를 만들고 5가지 필수 방문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짝 묻기로 방조 부축을 하고 노인들에게 애심 음식 배달, 동반 진료, 방문 리발 등 열성 봉사를 해줬습니다. 또 40여 명의 기능상실, 기능 반상실 노인들에게 무료로 방문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주민 구취련입니다. 제 남편은 뇌경색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서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돈도 가져왔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우리 집에 와서 쌀이며 밀가루, 기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평소에도 찾아와 필요하거나 방조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뭐든지 반영하면 서슴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수도가 막혔다는 등 어려움을 얘기만 하면 인침 해결됩니다. 사회구역에 큰 민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구역에서 책무를 이행하는 그녀한테서 큰 담당이 엿보입니다. 서수견은 책무 이행 답안지를 대중들의 환한 표정에 써놓으면서 실천의 힘으로 지역사회 고품질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1: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일전 연길시 여러 가도 사회구역에서 나무를 심고 운동기재를 보수하며 쓰레기를 지웠습니다. 이는 공청단 연변주위에서 펼친 청춘의 작은 질이 봉사 사회구역행 자원봉사 활동 모습입니다. 활동은 사회구역 조문, 공청단 위원회 배정, 자원봉사자 접수의 정밀 봉사 모식을 취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살기 좋고 깨끗하며 온정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 사회구역 천명 조거단지 자원봉사자들이 20여 개 폐기 다이아에 새롭게 칠을 하면서 알록달록하게 단장합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사회구역 7위 전문간사 리춘용입니다. 이번 활동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구역에서 환경치리와 민생실사에 참가한 실천입니다. 우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공청단의 청년 자원봉사자들과 손잡고 많은 청년 간부들이 우리를 도우러 찾아왔는데 우리 사회구역에 실제 도움을 줬습니다. 사회구역의 사업일꾼이자 주민으로서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장옥수입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로서 사회구역에서 이런 활동에 참가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교육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생활에서 사회구역 봉사와 녹화 건설에 적극 참가하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고향 건설에 깊이 참여해 고향을 더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푸르고 건강하게 건설하렵니다. 올 4월 1일에 공청단 연변 주위에서는 여러 측 자원을 통합하고 환경 개선, 편민 무료 진찰, 유지 보수 등 계열 활동을 펼쳐 광범한 청년들이 기층 치리 일선에서 기여하고 재능을 키우면서 작은 치리로 사회구역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인도했습니다. 조 청소년 사업발전 중심 주임 김성휘입니다. 작은 치리, 환경수호, 편민봉사 등 실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구역 소형 경관 조성에 초점을 맞춰 봉사지를 높이고 봉사 범위를 넓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치리에 참여하는 실효성을 높이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미딘 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5회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지수 100강 순위에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3개월 연속 2026년 관광지 지역별 순위에서 동북지역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교육부는 2026년도 대학교 학과 혁신 인재 인입계획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변대학 성헌무 교수가 주도해 신청한 만성 스트레스성 심혈관질환 기초연구 및 의학학과 전화혁신인재인입기지가 립건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봄가리가 한창인 지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 간 소유권 분쟁 등 문제로 봄가리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5월에 들어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3.1군을 조직해 봄가리 현장에 가 조정원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측량과 인내심 있는 소통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며 범가리 질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연결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고 제보 전화 0433-801-0009번은 더 이상 대외 신고 접수 전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신고 제보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우리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재해는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평소 예방지식을 잘 알아두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가정, 학교, 직장, 야외 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자연재해 예방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진 예방과 대피 상식입니다. 지진 진동이 느껴지는 순간에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몸을 낮추고 머리와 목을 양손으로 보호한 뒤에 든든한 탁자나 책상 아래로 신속하게 들어가 몸을 피해줘야 합니다. 절대 뛰어다니거나 소리치지 말고 창문, 유리창, 천장 조명 아래에 서 있지 말고 실내 건물 안에 있을 때는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요. 또 진동이 완전히 멈춘 뒤에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서 질 수 있게 낮은 층으로 천천히 대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야외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고층 빌딩, 전선대, 가로등, 광고판, 담장 등 무너지기 쉬운 시설물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넓고 평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진이 끝난 뒤에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에 무너진 건물 잔해 주변에 접근하지 말고 부상자 발생 여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확인을 하며 안전구역에서 대기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둘째로 여름철 홍수 산사태 예방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철에는요,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요, 하천, 변, 그리고 또 계곡이라든가 지지가 낮은 곳, 산비탈 아래쪽에 머무르지 말고요, 야외 산행이나 계곡 물놀이, 또 야외 캠핑을 가급적 자제해줘야겠죠. 비가 연속 내릴 때는요, 산비탈에서 돌이 떨어지거나 땅이 무너지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탈길을 걷지 말고 안전한 도로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졌거나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흐르는 물길을 절대 건너지 말고요, 낮은 지대를 벗어나 높은 지형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지하실과 1층 저층 공간에 물막이 판을 설치해주고요, 중요한 서류와 전자기기 생활 필수품을 높은 곳으로 미리 옮겨두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셋째로 강풍 태풍 시 안전수칙입니다. 기상국에서 태풍 또는 강풍 예보가 발표되면요, 가장 먼저 집안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잠그고 외부 베란다에 놓인 화분, 가구, 철제 물건, 현수막 등 바람에 날릴 수간은 모든 물건을 실내로 안전하게 옮겨줘야 합니다. 네, 강풍이 불 때는요, 절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고요, 나무 아래나 간판 아래 또 전선 밑에 서 있지 말고 대피를 해줘야 합니다. 네, 바람에 나뭇가지가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락착을 해서 큰 부상을 입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또한 태풍과 강풍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가정에서는요, 미리 손전등 그리고 예비 건전지, 비상식량, 생수, 구급약품을 준비해두고요, 가족끼리 정전 시 행동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산불 생활화재 예방 기본 수칙입니다. 날씨가 건조하면요, 산불 위험이 커지거든요. 등산 중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 피우기 그리고 쓰레기 태우기 등 모든 불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산 주변에서 농사용 쓰레기 소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져 초조한 살림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요, 소화기를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모든 가족 구성원과 직원이 이 소화기 사용 방법을 정확히 배워둬야 합니다. 평소 비상 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요,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119, 110, 120 이렇게 비상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장소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평소 생활 속 꾸준한 대비가 최고의 예방 방법입니다. 자연재해는요, 예측이 어렵지만 대비는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평소 재해 대피소 위치를 숙지해두고요, 가족끼리 비상시 만날 장소와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재해 예방 꾸준히 받고 또 간단한 구급처치 방법을 배워두면 지혜롭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자연재해 예방 지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수험생들은 바짝 긴장된 상태로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는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체력 유지이거든요. 좋은 체력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은요, 충분한 영양 섭취가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요, 수험생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대학 입시와 고중입시를 맞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죠. 오늘 시간에는요, 특별히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수험생들한테 어떤 영양소가 필요되며 이 체력 유지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연변대학의학원의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 박사이신 우리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요,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체력 유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3: 아, 네.
2: 이 부모님들은요, 특히 자녀의 영양 섭취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름.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수험생들에게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3: 네, 지금 수험생들은 이미 장기간 집중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필요한 거죠. 뭐 딱 어느 영양소가 뭐 얼마 더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균형 잡힌 식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의 기본 구조를 보면 첫째는 공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쌀밥 혹은 그 빵 이런 음식이 있어서 탄수화물을 매일매일 매 끼마다 이렇게 제공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있어야 우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이 탄수화물도 밥을 먹되 좋기는 뭐 잡곡밥 혹은 거기다 현미 혹은 그 보리 이런 그 이런 탄수화물 있는 이런 그 잡곡을 섞어서 맨 이 밥을 먹지 말고 이러면 이 탄수화물이가 점차적으로 흡수하면서 에너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죠. 우리 맨 이 밥을 한 공기 먹는다 할 때는 그게 너무 빨리 흡수되고 그리고 빵을 어떤 아이들은 그 빵을 좋아하는데 빵도 마구 그 흰 밀가루로 한 그런 빵보다는 통밀로 한 이런 빵을 먹는 것이 혈당을 올리는데 천천히 올리면서 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의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단백질 특히 그 양질 단백질이 많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보면 살코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돼요. 살코기 그리고 생선을 많이 이용해서 뭐 고등어 연어 명태 다 좋습니다. 달걀 매일 달걀 하나를 두 알씩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 두부 그리고 모든 그 콩류 다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단백질 함량이 특히 질이 좋은 이런 단백질이 많이 포함돼서 이런 음식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세 번째가 채소류입니다.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적지 않은 그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 싫어하고 밥 고기 주로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사실 채소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이 세 가지 그 영양소가 이 채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제철 채소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채소가 뭐 우리 지금 제철 채소, 이파리 채소 그리고 색채가 아주 풍부한 이런 채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산화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들을 많이 이용하고 네 번째는 과일이 포함해야 됩니다. 과일은 항산화 성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이 제공하고 광물질도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그 섬유질도 제공해서 이 과일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과일에는 바나나 뭐 감귤, 블루베리, 키위 뭐 모든 과일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적당히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은데 뭐 하루 한 방근씩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제품입니다.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에 유제품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유제품은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유제품을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잠자는데도 숙면에도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유제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제품을 사는데 지금 보면 저도 그 마트에 가보면 적지 않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유제품을 살 때 그 순수한 우유 우리가 그 천 유나에 뭐 이렇게 하니까 순수한 우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뭐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딸기 맛이 나는 걸로 또 무슨 무슨 블루베리 맛이 나는 거 이런 첨가한 첨가제를 첨가한 이런 맛이 아주 뭐 맛있다 하는 이런 그 유제품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우유 제품을 유제품을 먹으려면 좋기는 그 아주 순수한 이런 그 유제품을 우유를 먹는 것이 좋고 혹은 그 그릭 요거트도 좋고 치즈 이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건강한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이라면 지용성 비타민을 제공하고 또 지용성 비타민을 그 흡수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이 영양소는 장기간 흡수하는 그 속도가 늦어서 장기간 에너지를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건강한 지방을 곁들여서 이렇게 하려면 견과류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에서 뭐 우리 아몬드 뭐 그리고 또 다른 그 뭐 호두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 건강한 지방을 섞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이 최고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 수험생을 둔 가정들에서는 요즘 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기류 음식을 식탁에 많이 올리곤 합니다만 평소보다 음식 습관이 너무 달라도 뭐 좋다고는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3: 네, 그래요. 그 이 시기에는 수험생들이 너무 긴장하고 지치고 해서 사실 신체 상황이 아주 약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항력도 낮고 그래서 갑자기 뭐 고기를 평소보다 달리 고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먹는다 하면 특히 그 위장도 기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고기를 뭐 이 시기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도 기능도 많이 쇠약했고 이래서 그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갑자기 단백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위장도 부담이 커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염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일단 위장염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공부가 지금 이 학습이가 지금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 위장도 뭐 위장염도 걸리고 이래서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사실 시험 치는데도 아주 그 영향을 주죠. 그래서 고기를 섭취하되 고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기를 섭취하되 아주 적정한 양으로. 적정한 양으로 매 끼에 뭐 한 양 정도 이 정도면 됩니다. 한 양 혹은 조금 더만 뭐 손바닥만큼 이렇게 먹는 것이 좋죠. 너무 많은 것은 정말 피면해야 돼.
2: 네.
3: 네.
2: 시험을 앞두고도 긴장한데 다가 너무 피로까지 겹쳐서 입맛을 잃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참 좋을까요?
3: 네, 입맛이라 하면 그 수험생들이 나중에는 너무 지치고 해서 뭐 뭘 먹어도 맛이 없다 뭐 이런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돋구려면 첫째는 식욕을 돋구는 그 식욕을 깨우는 이런 음식을 해서 그 아주 상큼하고 좀 신맛을 띤 이런 과일들이 우리 식욕을 돋구는데 좋습니다. 이게 뭐 감귤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뭐 방울토마토도 좋고 지금 이런 그 식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그 소화가 아주 편한 이런 고단백 식재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이 없을수록 우리 적은 량으로 우리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못하면 량은 적지만 그 영양소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고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영양 섭취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또 그 식단에 두부, 병아리, 콩 뭐 이런 음식들을 식재료를 많이 이용해서 두부전도 좋고 병아리 콩으로 병아리 콩을 삶아서 샐러드를 하든지 뭐 이래도 그 아주 맛있고 제가 해봤어요. 이것이 그 식욕을 돋구는데도 좋고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식욕을 돋구는데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좀 담백한 이런 단백질 음식은 새우도 좋고 명태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양 밀도가 높은 뭐 여러 가지 반찬을 많이 만들 수 없다면 뭐 음식을 딱 한 사발 혹은 한 사를 한다 해도 한 그릇을 하는데 이 한 그릇 음식에 모든 영양소가 많이 포함될 되도록 많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호박죽 해도 좋고 혹은 그 채소죽 채소죽도 좋고 그리고 요거트를 먹더래 먹어도 여기다 견과류를 좀 곁들여서 이렇게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오색나물 비빔밥도 아주 좋습니다. 오색나물 비빔밥에 고추장을 좀 넣고 거기다 소고기 볶아서 좀 넣고 이렇게 비빔밥을 해 먹으면 이러면 이 식욕을 돋구는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하루 3끼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만 아침, 점심, 저녁 수험생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며 그런 영양소가 들어가는 음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네, 이 수험생들이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해가지고 우리 두뇌 회전을 시작해야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는 가장 필요한 게 필수적인 영양소가 반드시 복합탄수화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탄수화물보다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B 가 많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천하는 추천 음식은 잡곡. 역시 잡곡밥입니다. 그 입살에 맨 잡곡을 하지 말고 입살에 3분의 2 혹은 4분의 3 이 정도 해도 돼요. 거기다가 입살에다가 잡곡을 좀 섞어서 이렇게 그 잡곡밥을 하면 이 탄수화물이 흡수하는 속도가 아주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빵을 먹으면 통밀빵 이런 것 섞고 그리고 여기에 달걀이 있어야 되고 견과류 또 좀 한 점씩 이렇게 먹는 것이 좋고 과일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과일을 못 먹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채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물 무침을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오후 수업과 자습을 위해서 아주 든든하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든든해야 하지만 또 한 방면으로는 그 식곤증을 예방해야 돼요. 너무 배불리 먹으면 오후에는 졸리잖아요. 그래서 식곤증을 예방하도록 소화가 잘 되어가는 이런 음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보면 점심 식사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야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 이 단백질이 많으면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먹고 이러면 식이섬유가 같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추천 음식이라 하면 추천하는 음식은 육류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 섭취하려면 살코기 그리고 해산물에서 고등어, 연어 이런 그 구이도 좋고 두부도 좋고 이런 단백질 있는 이런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소는 또 떠날 수 없죠. 녹황색 채소가 많이 있어야 돼요. 시금치, 브로콜리, 고추 이런 채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저녁에는 지친 몸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위장에 부담이 적어야 하는 이런 음식들을 저녁 식사에 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영양소를 보면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안수원 이 영양소가 많은 음식 우유. 그래서 저녁에는 우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려면 채소 그리고 그 호박씨의 마그네슘 함량이 높았습니다. 호박씨도 한 점씩 요구르트에 섞어서 이렇게 호박씨를 믹스해서 요구르트에 섞어 이래 먹으면 마그네슘 보충이 아주 좋죠.
0: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 적당히 밤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1: 네.
0: 밤 간식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1: 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11시, 12시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잠이 안 와서 또 1시, 2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밤에는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그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큽니다. 저녁 식사 6시에 하면 그 다음에 11시 12시 되면 이미 이것이 거의 6시간 지나죠. 그러면 배고프고 에너지가 모자라고 그래서 이 밤잠에 밤잠을 좀 야간에 좀 이렇게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공복 상태면 저혈당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첫째는 그 복합탄수화물입니다. 너무 정제된 과자요 사탕요 이런 걸 말고 복합탄수화물과 견과류가 좋습니다. 오트밀 혹은 통곡물 과자 통곡물로 만든 이런 과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0: 견과류를 조금씩 섞어서 뭐 호박씨, 호두 이렇게 아몬드 이렇게 조금 섞어서 그리고 위장에 부담이 없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 혹은 두유 콩물 한 컵 이렇게 해도 좋고 그리고 뭐 병아리 콩을 조금씩 삶아서 이렇게 곁들여서 간식을 먹는 것도 아주 좋고 그리고 수면 개선에 저는 그 약선차를 제비로 만들어 드립니다. 약선차를 하려면 대추 두 알에 연자를 한 10g 정도 백합에 3g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푹 끓여서 한 30분 동안 끓여서 이 물을 그 차로 마이면 그러면 숙면이 아주 좋죠.
1: 이 수면질에 영향 주는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식품이 밤 간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0: 아니 첫째는 그 고지방 배달 음식입니다. 지금 보면 배달 음식이 너무 보편화돼서 뭐 먹지 말라는 말을 안 해 방법 없죠. 그러면 이 고지방 배달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킨, 피자 뭐 이런 그 지방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식을 피면하고 이런 음식이 위장에 부담이 많이 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료 특히 그 커피를 커피를 모두 수험생들이 뭐 저녁에 오래오래 공부하려고 정신 좀 치려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 커피를 저녁에는 밤 정말 커피가 뭐 수면에 영향이 많이 큽니다. 혹은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 잔물을 마시는데 아주 농하게 잔물을 마셔도 이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그래서 이 수면에 아주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들을 다 피면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이런 자극성이 있는 이런 음식도 피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시험 치는 날까지 면역력이 내려가지 않도록 또한 요즘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제 부모님들이 혹시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0: 네, 이 면역력을 좀 마지막 시험 끝날 때까지 지금 이 신체 상황 아주 좋게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도 알아보니까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영양제를 고려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는 뭐 균형 잡힌 식단이가 최고이지만 만약에 음식을 제대로 잘 먹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영양제를 조금씩 곁들여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선택한다 하면 첫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E 면역력을 높이려면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해요. 특히 호흡기관의 그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타민 B. 비타민 B라 하면 여덟 가지 비타민이가 비타민 B가 다 포함된 이 B 종합 비타민 B를 보충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체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이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한테 좀 자문해가지고 적당히 보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한 아이들 뭐 음식을 좀 먹으면 이 소화도가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다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그 영양제를 좀 곁들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 하면 우리 중국말로 이성균이라 하는데 이 이성균을 좀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소화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비타민C죠. 너무 감기가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 하면 채소도 적게 먹고 과일도 적게 먹는다 하면 비타민C를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고용량으로 보충하지 말고 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험을 뭐 성공적으로 봄에 있어서 네. 시험 당일날의 음식 섭취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물론 뭐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0: 네네.
1: 시험 치는 날, 시험 바로 치는 날에 음식 섭취에서 알아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시험 치는 당일에는 시험친 당일에는 첫째는 식품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모든 먹는 음식은 정말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식품 원료를 시험치는 당일에는 정말 되도록 그 집에서 선수 부모님들이 선수 지은 이런 음식들이 최고이고, 그리고 식품 원료는 꼭 신선하고 안전한 이런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정말 집에서 이렇게 선수 만들어서 절대 이 바깥의 음식을 배달 음식 혹은 지금 그런 음식도 많잖아요. 섬생을 위해서 뭐 어느 판점에서 섬생 음식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식단 만들어서 판다고 이런데, 이런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위장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평상시에 많이 먹던 그런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먹던 것을 뭐 특별히 새로 오늘이는 시험 친다 하면 뭐 새로 뭐 어떻게 한다 하지 말고, 평상시에 수험생이 가장 즐겨 먹고 가장 편안한 이런 음식을 택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날에는, 시험 치는 날에는 모든 보양식을 다 금지해야 됩니다. 보양식이 이 날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뇌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음식을 많이 쓴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 잡곡밥입니다. 잡곡밥이 좋고, 여기에 현미를, 입살에 현미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반드시 식사를 하고 시험 치러 가야 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당뇨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뭐 긴장도 들고 뭐 좀 더 자신감도 포만감도 좀 있게 하기 위해서 곽적근가 이런 겁니까 이거?
0: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이 곽적 근거는 있습니다.
1: 다소 긴장을 완화시켜 주죠.
0: 예. 그리고 좀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뜨거운 거 먹기보다.
0: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이미 그 충분히 검증된 이런 사실인데, 사탕이나 초콜릿의 그 당분이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돼 가지고
1: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취하고.
0: 그래요. 기분도 좋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에너지도 뭐 이렇게 보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 그 초콜릿의 그 다크 초콜릿의 그 검은색이 나는 그 다크 초콜릿에는 그 테오브로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말로 커커젠. 이 커커젠이라는 이 물질이 있어서 우리 신경 기능에 작용해서 집중력을 높이거나 사고력을 증진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는 확실하지만 섭취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당분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그렇게 분비하면서 혈당이 퍽 올라갔다가 퍽 내려오는 이런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러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치기 한 20분 30분 전에 한두 알씩 먹으면 됩니다. 뭐 한 5알 6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시험 기간에 수험생들은 소화불량이나 배탈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0: 네.
1: 어떤 음식을 시험 기간에 삼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이 시험 치는 기간에는 이 배탈이 나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 시험 치는 날에 첫째는 너무 기름진 음식, 너무 기름지게 먹으면 배탈이 참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면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매운 음식도 비면하고 너무 매우 맵게 먹으면 위장도가 자극이 와서 배탈이 나고 단백질이 너무 풍부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또 배탈 나고 그리고 물론 위생불결인 이런 음식은 절대적으로 비면해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0: 네.
1: 끝으로 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요. 시험 기간에 음식 섭취에 대해서 각별히 돌려하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님들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되죠. 다 함께 네. 하나가 되는 시간 가족이 이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다면은 꼭 이런 얘기를 들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아이들보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슴이 더 처절하죠. 아주 긴장하고 그래서 가슴이 졸이고 계실 그 부모님들의 그 정성과 노고에 아주 깊은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내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준다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아이에게 큰 이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챙겨주는 밥상에는 꼭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정말 잘 챙겨서 시험치는 그날까지 밥상을 잘 챙겨서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게 응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뭐 그리고 끝으로 모든 수험생들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미리 기원합니다.
1: 그렇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 치는 날 뭐 그 전후로 해서 뭐 집안에서 뭐 늘 먹던 음식 제일 편안한 음식 위생 음식 안전에 또 주의를 돌리고 시험 당일 날에 뭐 저혈당 현상을 막기 위해서 초콜릿이나 사탕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만인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조심했으면 하는 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는 뭐 지난 시간에 갈고 닦았던 그런 성적 좋은 성적을 발휘해야 되죠. 6년들만큼
0: 네, 마지막 시험 뭐 진짜. 3년 동안 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한 것이 사실 시험 치는 그날에
1: 맞아요.
0: 최고
1: 그렇죠. 좋은 답안지로
0: 네.
1: 가족에게 학교에 훌륭한 학생으로 또 남기를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요. 네,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조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촌희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요 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체력적으로 보완을 잘 해주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시험 날까지 또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네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